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취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채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형도 셋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세제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대남자주의.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발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위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0: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속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속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 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 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속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 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세제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그런데 위 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2: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0: 셋째는 자리에서 위사장에게 잔을 받쳐들었다. 위사장은 호호호 노털 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셋째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사장은 셋째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1: 어떤가? 내 사위가 돼볼 생각은 없는가?
0: 셋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취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2: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1: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 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 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떡판에 아니 곡물까지 듬뿍듬뿍 떡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족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동화량 안에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속재를 타로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 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김치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뜯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쳤다.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친구의 배려가 마음에 안 들 도리도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1: 우리 같은 막 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긴데 굳이 말로 풀어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짓거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0: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1: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셋째가 연길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셋째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 아이,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쭈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챙겨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2: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지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전해들었다. 현지 사정을 전해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도 싶었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터라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1: 너나 잘 다녀와. 나는 나대로 연결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취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종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연길시 도강중로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로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 기수열 이 시간이게 되면 도강중년을 설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분하는 점은 이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고 계시는가 하며 우수한 과실도 여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는 도강중년, 다시 말해서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 도강중년 1층의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징어는 질병은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이 코앞에서 직접 아주 우수한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의사선생님들과 과실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병보고 계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로중이 선생님, 이분은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서 널리 소문을 넣는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로중이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3층에 2층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조일만 선생님, 또 2층에 찾아가게 되면 리명길 중의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국가 중의학과학 2등상 논문까지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리명길 선생님 이미 근 20년 좌우에 가까운 이런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국의대사라 하기도 하며 국무원에서 임명하고 위생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우수한 국의대사분들을 모시고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의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분한테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소화계통의 문제, 위,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얘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도강중년 3층에 가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있습니다. 척추이료기계는 단순 우리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 세계 나라에서 연구에 발명해서 성공해 나온 우수한 척추 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이 척추 치료기계는 일단 처음에 그 두 차례는 체험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눕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이러는데 안아 올렸다가 마지막에 걸어 내려온다는 체험 치료를 두 번 할 수 있으면서 수분 아래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간에는 두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비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율은 90%에 해당하는 우수한 좋은 척추, 경추, 흉추, 요추 여기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모로 힘든 분들은 여기에 찾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흠가구강이라고 있어요. 싱크거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체 구강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뭐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아주 빠른 속도로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데 주약에는 여기서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치아를 심는 걸 말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특수한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었는데 어전 단호 며칠 지나갔지만 해도 이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빠져 한다거든요. 다시 말해서 80%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가격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직관을 해결해 주는 이런 문제는 바로 도강중년 2층이 흠가구강 찾아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치료받고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층에 가게 되면 체기명 피부과 원장, 피부과 주임, 이런 체기명 주임, 체기명 원장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아주 저명한 명의에 속합니다. 일체의 피부 문제는 이분한테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전 우리 연변내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적으로서 뭐 꽃에 타고 자가용차를 몰고 여기 와서 주숙하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기명 전선생 피부과에 있어서는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혹은 또 부스럼이라든지 혹은 또 백점포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 가운데서 그 피부과 마병 해결해 준 데는 최기명 주임선생 찾으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에서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네, 예, 아파서에 죽음 맞아서 됐습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 예, 이전에 치료받으니 이 아프지 않아서 다 용서하자 쓰고 있습니다.
1: 예.
2: 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그리고 예, 이 인간이 있어서 또 예, 자네나 판대 자네도 지금 정살 됐습니다.
1: 아, 그게 보통 서약 치료에서는 임시지 장원하게 해결하긴 바쁜데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효과를 널리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2: 예, 기호에 집가를 내 가봐야 됐습니다. 나는 위로 틀리고 아래로 절반이.
1: 아, 그래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이빨인데 심고 이랬는데 용서했습니다, 선생님.
1: 아, 거기서 했는데 그렇게 좋다 그렇죠?
2: 예,
1: 와, 대단합니다. 예.
2: 여름처럼 소개했었는데 다 예, 좋답니다.
1: 그래요? 예, 그렇죠.
2: 예, 우리 딸에는 그 이빨을 떠가 씻어 뺐습니다.
1: 예.
2: 그래, 뭐 또 용서, 용서했습니다.
1: 치아를 씻는데 식곤 90조에 나지 않습니까? 무료로 네. 사진 찍어주고, 무료로 지신하고,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작성, 치과라면 모두 택이 높은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 향해 부지런히 여러 각도로서 유리하게 치료해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 네. 가격도 욕먹지.
1: 그렇죠.
2: 길에 냈다 한 사람 더 소개해줬습니다.
1: 예.
2: 우주에서는 그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더 받자 가고 다른 사람 만났다 치과를 갈게 한다 이렇게 예약하자 그런다.
1: 아, 리민길 선생님하고 치과 예약 두 분입니다. 예. 예.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가서 건강기원입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됩니까?
0: 네.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3: 예, 예, 두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3: 예, 저는 이명희 선생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그런데 위가 안 좋아, 주소 위험이 오고, 예, 담양염.

0: 있고 닭갈비도 못 먹고 그러던 게 그래도 예, 많이 나았습니다. 두번 먹고
1: 예.
0: 예 그리고 소리 머리랑 뽀뽀대 그런 아팠는데 여기 왕진 오셨을 때그 그래 전기침으로 맞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아마 내도 치료받던 거좀더 받으려고 예 그래서 소리 또 전화드립니다.
1: 리맹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시니까 실은 놓고 찾아오세요.
0: 예,
1: 이분한테서 소화계통의 문제 이제처럼 효과 보지 않은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
0: 정말 영광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단오 명절 잘 보냈습니까?
1: 아, 감사합니다. 잘 보내셨죠? 예.
3: 예, 명절이 뛰어와서 우리 고모 약을 짜던 게 못해서 그래. 오늘이 예약하는데, 예, 그 중풍 후유증으로 조일만 선생님, 어제는 세 번째 배웁니다.
1: 아,
3: 그런 게
1: 예.
3: 어제 많이 좋아지고, 아래 붓기가 그저 싹 그저 유리처럼 바짝바짝 하던 것도 나아지고, 예, 손 떨던 것도 나아지고, 입이, 밥이 들어가는 게, 예, 어제는 엄청 잘 들어가고,
1: 그래요?
3: 식사도 잘하고, 예, 말도 예, 영 똑똑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래, 예약해서 예, 가서 또 청약도 짓고, 친구도 하자, 그랬는데.
1: 아, 멤버를 잘 찾으셨습니다.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그런 방면에서는, 그 보셔. 그래, 어려운 질병, 중풍 후유증 같은 게 일조일석에 해결되지, 물론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해도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게 다른 대지 치료 효과에 대비를 하게 되면 말도 안될 정도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찾아오세요. 토요일,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3: 조일만 선생님.
1: 아, 따라다니는.
3: 바랍니다.
1: 따라다니는 환자들이네요. 예.
3: 예.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원래 난 지금 어떻게 되면 생각하면 자꾸만 예, 어떻게 돼, 두문두문 머리가 자꾸만 어지럽고, 예. 그리고, 이 머리가 또 아픕니다, 그나. 어디?
1: 예.
4: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밤잠이 애 못 자고, 예.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조금 나가, 예, 운동, 걸거나, 이래도, 예, 숨이 차서 꼼짝 못 했습니다.
1: 예, 심장과 뇌혈관의 심각한 증상에 속합니다. 예.
4: 예, 예. 그리고도 또, 어떻게 되면, 막, 어떻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그냥 아프고, 조금, 걸어, 어쨌든,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러는데, 조금 움직이면, 예, 이게 지금 다 해줬습니다, 사각이 지금.
1: 예.
4: 맥이 딱 떨어지고, 하나도 이래. 그래서 저기 조일만 선생님 가서 지금 내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4: 예, 약 갖다 더 먹고 이 치료를 받은 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조금 아침에야 무슨 나가서 예, 한 20분씩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해도 조금 많이 나서지고, 예.
1: 예.
4: 예, 지금 밤잠에 한참 잘 잡니다, 어제는.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심장 뇌혈관이 벌써 허전을 가져왔다는 걸 말합니다.
4: 예, 예. 그리고 이 어지럽던 증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예.
4: 저는 서약 갖다 먹으면 고당시 뿌이지 또 하나 지나가면 또 그렇게.
1: 그렇죠. 그늘에서 해결하기 바쁘죠. 예.
4: 예, 여지간에는 이게 지금 한 보름째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래요. 예, 됩니다. 예, 예.
4: 아, 이 선생님이 약을 이제 두 번 딱 썼는데 지금 이 효과가 좋습니다.
1: 뇌혈관이 지금 완전히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4: 선생님, 내 지금 이런 효과 좋을 적에 좀 바짝 그 선생님이 좀 치료를 더 받자고 지금 오늘 더 예약합시다.
1: 됩니다. 오늘 완전히 됩니다. 가천화 번호 대기 다음에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네,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조일만 선생님 배우고 있는데, 나는 잠이 하고, 그, 녹음이 이래서, 다리 이래, 잠깐, 한짝에 자꾸 슬슬 꺾이면서.
1: 아, 다리 꺾입니까?
5: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 착수를 배웠는데, 한번 깨 지금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발이 다리가 쓰기에 좀 낫다만 합니다.
1: 예.
5: 그래서, 한번 더, 내일로 예약 안 하게.
1: 네,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일 찾아오세요. 예.
5: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단원 명절 두 분 선생님 잘 보내셨습니다.
1: 예, 덕분에요.
2: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6: 예. 우리 저 형부가 그 뭔가 도일만 선생님 치료 오전

0: 그 뭐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런 지금 핵이 와가지고 원래 한번 왔댔는데 또 대사 와가지고 그런 그 절만 선생님 치료를 우선 한 달 넘게 받은 게 기본상 다 우선 도와줘가지고 예. 근데 이 우리 그 형부가 그 뭔가 술을 방업을 해가지고 알코올 간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절만 선생님이 이거 치료하면 다시 또 이렇게 지금 핵을 또 번져줄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치료를 받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답니다.
1: 예, 약물간이 간경화를 형성합니다. 간경화가 예, 모든 예, 여러 가지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말이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가지고 도일만 선생님이 치료받은 할 때까지 받겠다고 예.
1: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그 독일병
2: 네.
1: 조금 움직여 말씀하세요. 예.
0: 어, 신호 안 좋았습니까?
1: 이제 됐습니다. 예, 예.
0: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언니네 그 신입이가 이제 그 뭐니까.
1: 예.
0: 그 머니 가서 도번 집구서로 뭐니까, 사흘 후에나 나흘 후에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 내일이나 모레 가겠다고 예약해달랍니다.
1: 아, 치과병원 그러죠?
0: 예, 예, 예, 예.
1: 예, 됩니다.
0: 그
1: 예.
0: 원래 들리를 못 쓴다 한답니다.
1: 아, 그 그렇죠.
0: 그 유튜브 예, 예. 치료도 하고, 그런 예. 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번 찍어가지고, 세금 맡아준답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내일이나 모레 예약해달라.
1: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이름 예약된 예. 겁니다. 그까
0: 예,
1: 전화번호 대세요.
0: 선생님하고 그 치과를
1: 치과병원입니다. 예.
0: 예.
1: 예.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어, 우리 집 아저씨께서는 이 젊은 선생님께서 주사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특히 우리 집에서 시켰으면 중풍이 두부에 나오더라고요. 그 후유증으로 어느 장애도 있고 이 수족을 잘못 써서 여러 가지 여러 병은 생기면 치료를 많이 이분도 여러 번 했는데 치료를 못 했는데 방송을 들었고서는 이 젊은 선생님이 이 40년 이거로 중이 경험이 중이에서는 그렇게 독특한 방법이 돼서
1: 그렇죠.
3: 가서 치료를 받은 게 벌써 한번 치료받은 게 어느 장애가 많이 해결이 된다.
1: 그게 보통 해결이 아닌데 예예 예, 그렇죠.
3: 그렇게 말이요. 말이 내 못하고 그냥 그저 약간 무슨 손 놀림 하던 게 지금은 약간씩
1: 이사 표달이 되겠네요.
3: 약간 하고
1: 그렇죠.
3: 수족을 못 써서 위생실을 할 때는 그 여러 이 우리 아들이 부치게 가고 또 우리 그런 나 부인님께서 부치게 가는데 지금은 벌써 얼마 아이 삼수 소리 벌써 부치가 아이가 주설로 할 수 있다 할때 진대에서 주설로 얼마 못 갔습니다.
1: 그렇죠.
3: 진대에서 마음대로 얼어내리고 벌써 두번 선양 두번 갔다 예전에 그냥 선양 써서 그래 효과를 봤는데 중약 쓰니까 이렇게 효과 줬을까?
1: 그 문제 해결이죠. 그 중약 가운데서도 어느 처방에 이거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조혈만 선생님이 처방에 이거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그렇지만 이 선생님 또 진단에 매일 갈 때마다 매그 보고서를 그런 매그 하고 이 약이 맞을까 그 효과 좋은지 효과가 정말 확실합니다. 언니
1: 그렇죠.
3: 아프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아빠는 또 위가 욕은 아팠습니다. 위는 아파서 그냥 밥 때되면 밥 알 잡수겠다 밥 좋다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알 잡수 요즘에는 이 중요한 삶은 밥을 어떻게 살 잡수는지
1: 그렇죠.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위동력이 좋아집니다. 바로
3: 예,
1: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예. 거기다가 또 지혜 나빴어요. 지혜 나빠서 뭐 그래 치과에도 가서 치과 치료도 했습니다.
1: 그렇죠.
3: 여러 가지 병을 효과를 잘 보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약이 좀 들어 이 동안 우리 쉬는 가래 아이가 왔단 말입니다.
1: 아 예 예.
3: 예, 그 약이 좀 들어서 오늘에 또 와서 저서 공고하자 그런다 해서.
1: 그렇죠.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고.
3: 그리고 오늘에 또 치과도 한번 더 봐야
1: 치과,
3: 되겠어.
1: 치과 예
3: 또 우리 들리를 예. 했는데 아래 들리를 또 오늘도 할까 안 할까
1: 아, 치과하고 조일만 선생 예약입니다. 예.
3: 예, 예, 예약했어요.
1: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숨 넣고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그 리맹길 이사 선생님으로 예, 그 한번 뵙다만다. 왜냐하면 그 역류성 위염이라 가지고.
1: 역류성 위염증 대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났는데. 예, 예.
4: 예, 그래서 계속 한 1, 2년 되면 재발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가서 배우고 약을 썼는데 용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지금 저희 시아버지 그 일주일째 좀 변비로 좀 많이 고생한다.

0: 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보일까 합니다.
1: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에서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리맹길 선생 이야기입니다.
0: 예.
1: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결장염이 돼서 세 번 치료 받았는데 약을 계속 잡으니까 지금 많이 낫답니다.
1: 예.
3: 어떤 예, 아무 예, 그도 수척해서 행피었던 게 식사도 잘하고 하니까 나의 몸도 영 쳐졌답니다.
1: 예.
3: 그래서 결장염이 있어서 화장실을 여러 번 할라리도 다니던 게 이름 차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서는 거의 효과 거의 그것도 나쓴 것과 한 가지라
1: 예.
3: 예, 완전하진 않지만 예. 그래서 영 효과 좋으니까 예. 우리 옆에 그 언니네 옆에 친구분도 예. 무슨 담당의 결석이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아예 돼서 언니 갈 때 내일 같이 가려고 한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리맹길 선생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예.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황중년 3층 척추 치료실에서 진주이자냐 진료중심 기계 치료를
1: 합니다. 척추 치료 이기 그 치료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예.
4: 예. 경추가 너무 아파서 머리까지 따라 아프.
1: 그렇죠. 경추의 문제가 직접 머리가 아프고 흉추의 문제가 직접 심장과 간에 직접 영향받고 요추의 문제는 콤파질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허리가 아픈 것 제외하고도 이러니까. 예. 어떠세요, 네. 지금?
2: 전화가 끊겼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3층의 척추 치료이기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척추 치료이기는 2류 척추 치료이기에 속하는데 2류라면 안전성이 강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 이런 시름 넣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에 속하게 되었는데 주약에 우리 척추라 하면 경추, 흉추, 요추. 경추는 위로부터 내려해서 7마디, 흉추는 또 위로부터 내려해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려해서 5마디. 이게 모두 척추를 포함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여기...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예, 저는 동황중년 3층 척추치료에서 치료.
1: 척추치료이기를 사용하신다, 그렇죠. 예.
4: 이제 방송이 끊겨서.
1: 예.
4: 예, 그래. 저는 경추도 아프고 허리다리도 아파서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아이고, 저는 두 번 그거 하고서는 4번째 합니다.
1: 예.
4: 그러니까 3번 했는데,
1: 이미 3번 하고 이번에 4번째 하려고 오셨다. 그렇죠. 그렇죠. 예.
4: 예, 예, 예.
1: 아프던 게 어떻습니까?
4: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잠도 잘 자고, 한번 하게 되면 예, 때가 시원하고 거뿐합니다.
1: 그렇죠.
4: 기계가 대단히 좋습니다.
1: 척추 치료기가 이게 전 지구를 아주 덮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성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4: 예, 기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번에는 그 친구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1: 두 분의 예약을로. 예, 예.
4: 예.
1: 그렇게 하세요. 예. 손님들 꽤나 많이 모인다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예약했으니까 예약 전화번호를 대면 가서 배치해 주는데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열심히 치료하세요.
4: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리명기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1: 예.
5: 우리 시고 뭐 이게 위염도 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위장도에 실루가 있었답니다.
1: 아, 그래요? 예.
5: 예. 저와 아이들고 어떨 땐 변비도 나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여시 한 번 이렇게 나가고 어떨 땐 변비약을 조금 더 먹으면 설사씩 이렇게 나가고 했습니다.
1: 아, 예.
5: 그래, 이명길 선생님이 용화재단 선물 듣고 가서 병 진단을 갖고 가서 진찰하고 약을 두 번 썼는데 변비도 없어지고 속이 지금 편안하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5: 예. 많이 좋아진 것 같단다.
1: 유명교실생 네. 찾아가시게 되면 위장도 소화계 통해서는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누구든지 젊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도 특히 노년기에 드시지 못하고 설사를 하게 되면 유익균이 다 빠져나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변비가 있으면 독성물질이 다시 혈액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0: 예,
1: 예약하시오.
0: 예, 예약됐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더강 중년이 3층에 올라가겠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취하하셨지만 해도 척추 치료이기, 이루 척추 치료이기인데 여기에는 손님들이 많이 모이고 효과가 높고 두 번 또 무려 그 체험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치료율은 100분지 90에 달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의 치료는 25분 좌우 치료하면 되는데요. 일단 뭐 어느 큰 병원에서 뭐 의자위원, 산자위원에 거기 CT 그 편지 같은 게 있다면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가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아주 보통 그 자기 소망 그 높은 그 이상으로서 좋은 치료가 거두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언때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안아 올리고 안아 내려오던 게 침대 지금 자기절로 오르고 자기절로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서 원래는 집에서 바깥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광장무 출락까지 다닐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온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그 척추는 우리가 이게 리팽함에 서서 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추 그 마디가 왜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에서 이 마디수가 많은데 이 마디가 눌리면서 신경관은 우리 동물이 그 뼈를 싸보게 되면 척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이 신경관입니다. 그거 압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팔이 아프고 여추에 문제가, 흉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우리 심장하고 그 간에 또 이상이 생기는가 하며 그리고 여초에 문제가 생긴다 다섯 마디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래 다리 내리가 저리면서 뭐 콤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치료는 아주 중요한 치료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예,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바이러스, 또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수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예,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히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셋째는 탈수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여행, 야외 활동 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과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몸의 온도 조절 기능에 곤란이 생겨서 감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 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0: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경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철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즉,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1: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할 음식도 잘 가려두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탄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0: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또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네 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네.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네, 일교차가
1: 큽니다.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여름 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0: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뭐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예.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는 뭐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네.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안 좋은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뭐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온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자, 땀이 났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0: 네. 요즘도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싸게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뭐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1: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뭐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뭐 벗어버리고 예. 뒤침하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배가 아프고
0: 그렇죠.
1: 설사하고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0: 네, 예.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름철에 의외로 또 소화기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네, 여름철 감기 대처 건강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한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에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의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며칠 동안 한곽의 특가인 99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사지 원액에 대한 우대활동을 특수한 우대활동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시장 수요를 더불어서 공장 측하고 아주 어려운 협상을 거쳐갖고 지금 124원 하던 사지 원액을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뭐 아주 싼 가격으로서 나가게 되어 있고 80각을 싸면 또 10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활동을 제대로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은 우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보통 작은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한 20cm 되는 이런 한 그 싸지 덩어리는 제가 이거 중앙 텔레비에서 하는 시원에서 세 번 하는 건데 밤마다 봤는데 삥 둘러 송곳 같은 그런 한 20cm 되는 송곳 같은 그런 가시가 뺑 돌라 그 싸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도 강하고 여기는 모세근이 많게 돼.

0: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자기 몸에다 흡수해서 과일에다 전달해서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국제 사지 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이 최라고 붙여선 최선이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고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제품은 다른 식물에서 얻을 수 없고 다른 과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이런 유효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신다면은 특히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돼 있고 인삼 녹액이 5~6배 효과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문화공사 보조 있으면서 머리 그냥 무겁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사지 원해서 저는 오랫동안 먹었는데 이 증상 이런 증상 정말 나아졌습니다 지금.
0: 예.
2: 머리 무겁지 않고서 머리 형 가볍습니다.
0: 예.
2: 그래 팔이 그냥 내리 저녁에 사장 그냥 내리 저를 뗐어요 손끝까지. 그래서 저리던 게 저림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다리도 예 저녁에마다 쥐 잡고 올라와서 한 많을 때는 한 세 번씩 올라옵니다. 그랬던 게 우선은 혹간간 한 번씩 올라오지 아예 올라온다.
0: 그렇죠. 예예.
2: 그리고 혈압이 지금 조절이 잘 된다. 그냥 이렇게 조절이 안 되더니 높았다 안 낮았다든지 어떤 데는
0: 예.
1: 네.
2: 네.
0: 지금 어떠세요? 예예.
2: 이렇게 조절이 좀 잘 됐습니다. 지금 그것도 혈압이 없어서는 원래는 두 가지 심어도 한 가지 먹고 한 가지 더서는 반 개 심어가지고 괜찮습니다.
0: 아, 예. 삼고증이 해결받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이 해결받죠.
2: 예, 영소소증이 잘 된다.
0: 예.
2: 그리고 이 심장이 또 안 좋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막 자꾸 식은땀 난다 말 안 때려날 때면.
0: 예.
2: 괜히 그 식은땀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생각밖에는 또 소화 안 되고 변비 나타나든지 그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0: 예.
2: 생각밖에.
0: 예. 예, 그렇죠.
2: 그럼 내가 들어볼까나. 활동이 어느 특별 활동이 있다지 하세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제일 좋을 때다. 아무리 오랫동안 먹어 부작용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네. 쓰시겠다면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네. 바가 없음. 부작용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네. 복용하시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0.1%도 있는 분이 네. 거의 없습니다.
2: 네. 진짜 안전한 네. 약입니다. 그리고 네. 이 명소라는 약 우리 집 아저씨가 그냥 눈이 좀 백내장이니까 자꾸 뿌옇게 보인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가자고 수술 아예 한다 말다 그래도 아예 하겠단다 예. 너도 집에 예.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 뭔 게 눈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이 났단다 그렇게 좀 많이 막아줬단다
0: 예 그렇죠 예예
2: 예, 그리고 예, 눈물 자꾸 나던 게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눈물 어서 아예 난단다
0: 그렇죠 예, 예.
2: 너무 좋아서 지금 나도 좋으니까 지금 중풍 예방을 난 계속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이번에 사지 원액은 오늘부터 진행하는 요 며칠밖에 예. 진행하지 않는답니다. 예. 공당처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네요. 이래서 예. 요 며칠여간만 한 만에 일주일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여간만 우대성창하니까 사지원액하고 눈병치료 약품 선택이 예.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동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사지원액스는 한 잔다.
0: 예.
3: 예, 오늘 한 반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이거 먹기 전에 이제 혈압 조절형 아이비다 말입니다.
0: 예.
3: 혈압이 계속 높았다, 낮았다 하면 허리 아프고, 이, 그래서 가슴이 더부룩하고, 이 혈지도 좀 높았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골관절에도 안 좋고 자관이 여러 가지로 용거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거기 때문에 검사하면 이렇게 진단은 없는데 여기
0: 노인성 질병입니다. 예예. 예.
3: 나이 들어 그런
0: 그렇죠. 나이가 병을 불러오게 되었고 예. 공동을 내리누르는 역할하는 게 나이죠. 예예.
3: 예. 예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위 아프면 소화이 되면 소화이 되는 약을 먹었지 그다음에 이 혈압이 혈지 이야기랑 많이 먹고 나가 이렇게 활동하자면 이게 무릎 골절도 아프고 소변이 거품도 나가고 이 자관 조금 이 머리 특히 이 머리가 대단히 아팠다 말입니다. 머리.
0: 예, 머리 아픈 거 고쳐야 됩니다. 예, 혈관성 두터입니다. 100% 거의 99.99%는 혈관성 두터입니다. 예.
3: 예, 머리 대단히 아프고, 예, 계속 이래면 가슴이 계속 더불어 가면 심장도 후들후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뭐, 효과 조금 보는 것 같으로 하다도 거기 잃어보면 또 다른데 아프고, 또 이따가 치료하면 거기 아프고, 이러다나 이내일이 방송 들어보고, 이게 싸지 원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진짜 이게 혈압 혈질을 낮추고 피를 막게 한다는 거, 듣고 소리니, 우리라면은 어쨌든 이게 피건기 원인이겠다 해서 내 이거 접해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지금 해결받습니다.
0: 예.
3: 예. 진짜 이 약 한 가지 가지고 옛날에는 약을 그저 밥상에다 쭉 올려놓고
0: 그랬겠죠.
3: 줄 세워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어떤 때는 또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몰라가지고 이 줄을 딱 세워놨단 말입니다. 밥상에다.
0: 예.
3: 예, 그랬던 게 지금 이 싸지 원액 먹고서 지금 이게 많이 이 증상들이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고,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약이 좀 있긴 있는데, 방송 오늘 아침에 들어볼까 활동이 진짜 약값이 대단히 내려갔습니다.
0: 대단히 내려갔습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그래서 이 계속 먹기 위해서는 이건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싸지 원액에 대해서는 시장 소외가 너무 늦게 되어 있으니까 공장청하고 아주 긴밀한 이런 협상을 거쳐갖고 원값을 124원부터 99원은 내려왔는가 하면 이번에 주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40각에 40각, 80각에 100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 기회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3: 예, 501-7766.
0: 예, 예.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도미선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싸지 원약을 좀 적던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소변이 자꾸 때로는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래도 이 면에서 지금 많이 나서서 다음 날짝 씻어.
0: 그 말이 돌이 있습니다. 소변이 잦다는 건 콤파체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여기 로갱이 5배, 로갱은 콤파체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갱이 5배 효과니까 콤파체 좋아지니까 소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해결입니다.
4: 네. 예. 그래가나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난다.
0: 그렇죠.
4: 그리고 이 축소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 안 되고 밥은 진압도 없고 이러던 게 지금 저기 소화살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0: 심장 공로 좋아지게 되면 소화 공로에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되니까 예. 만나 쪽이 떠올라 꿈치 부종도 있지 할든지 어지럼증이 해결 저기 나고 예. 경력이 그냥 없을 텐데 이면에서 지금 또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에 이런 제품이 드물 겁니다. 천연 오메가3뿐만 아니라 미량원소하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뻗칠 수 손을 뻗쳐도 얻을 수 없는 이런 효과를 여기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결국 기침 가래가 심했는데 이것도 다 맞을까 예.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그리고
0: 예.
4: 손발이 차고 예. 추위 난 영수에게 탔습니다.
0: 예.
4: 그래 남아 옷도 얼마 있는지 모른다.
0: 예.
4: 그래 근데 지금 이게 또 나서지 있다가 용도 쓴다 지금.
0: 그렇죠.
4: 예, 약이 하도 예, 좀 먹어보니까 효과도 좋고 흡수도 빠르고 이래서 저기 여러 면을 지금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하니까 예, 얼마 전지 몰라서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맹소방은 맹소하고 나서 쓰는데 눈이 되게 상고 있고 예, 저기 눈도 안고 걸려서 고기도 자라나고 예. 무치가 쌍개골로도 보이고 바람 나서 눈물도 나고 이렇게 여러 면을 고생했는데 이거 먹고 좀 많이 났습니다.
0: 그러면 예, 예. 예.
4: 거기 살아나던 게 이게 줄어드니까 정말 너무 시원해요.
0: 서위에선 그 긁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긁어낸 다음에 속으로부터 치료하니까 또 자라고 자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는 손을 놓는 그런 방법으로서 시력에 영향 주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검은 당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잘 보지 못합니다. 예.
4: 예.

0: 옛날상도 있어보고 많이 밝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 할 때 용도 없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지원액은 99원씩 하면서 80각을 싸면 100각을 써. 이 제품 자체는 뭐 5년, 10년도 문제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주 드뭅니다. 예. 네.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0: 아, 그거 잘합니다. 예.
1: 그다음 같이 다 소화제수는 원래는 어떤 나이 먹거나 여러 가지 계기가 많죠.
0: 아, 그렇죠. 예.
1: 여기 아프지 않으면 저기 아프고.
0: 모든 공능이 내리막자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1: 예, 항상 머리가 예, 힝하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예, 귀에서도 전기 소리 안 자꾸만 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랑 이제 미뇌완을 없어지고 이래든 게, 이거 지금 예, 구두의 반년 먹음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프거나 머리 힝하거나 예, 기억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기억력이 네. 좋아진 데는 미량원서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해도 순환장애를 삼고가 해결되니까 머리에 충족한 양의 영향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리고 이것을까 또 뭐에도 하니까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0: 아, 이뻐졌다. 그런 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1: 예. 예.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 몸이 하면 자꾸만 갈아뜬 증세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0: 그게 겉으로 보건대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혈관 모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세포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그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게 내 기관지들에서 자꾸만 예, 기침 많고 가래가 자꾸만 지고 예, 이래든지 이 기관지 선수도 지금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또 하나는 위가, 예, 이 위식성 위염을 나서 저는 한 10몇 년 넘어댔는데, 위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게 이렇음에부터 위가 참 좋아지고 소화 잘 되지, 뭐, 매운 거나 뭐, 이런 찬 거 먹어도 옛날에는 예, 싸게 설사 하나가 이렇게 지금은 뭐, 아무렇게 먹어도 예, 위가 이렇습니다. 소화 잘 됩니다.
0: 그럼요. 예,
1: 그리고 변도 잘 통하고, 지금, 예, 이거 쓴 다음에. 예, 하여튼 이거 쓴 다음에, 예, 여름에는 많이 좋아. 그리고 이거 쓰고 정신하고, 예, 맥이라는 걸 발에 나가서 원래는 한 10분 걸어도 맥이 없던게 지금은 뭐 한 반시간씩 걸어도 되게도 맥 없는 줄 모릅니다.
0: 그럼요. 모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인삼도경이 5~6배 효과나니까 면역력이 얼마 올라가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1: 예, 그래, 이거 써도 이거 좋고, 예, 뭐, 아무, 뭐, 써도, 예, 쓸수록, 전쟁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니까, 이야기.
0: 예.
1: 예, 그러니까, 내 요번에 보니까 활동, 이게, 예, 영 좋구만, 우대가.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80각에도 100각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에 80각 전에 살려거든요.
0: 그렇게 하세요. 네. 대체 가격도 좋습니다.
2: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지금 이 시간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혹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신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여행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나 언제 떠나 하고 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작은 여행자를 위한 시간인데요.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여행의 한복판에 설 수 있으니까요.

먼 길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지리적 좌표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낯선 나를 만나게 된다는 말,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제 지인 한 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중세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벽을 걷는데 바람이 내 어깨를 툭 치더라. 그러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묻는 것 같았어. 나는 대답했지. 그냥 너를 만나러 왔어.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했죠. 여행은 결국 어떤 너를 만나러 가는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그 너는 낯선 풍경일 수도 있고 오래된 골목에 이름 없는 빵집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잊고 있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행 가이드와 함께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 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네, 연변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길시에 위치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소영진 리화촌에 위치해 있고 모아산 삼림공원과 린접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9.4헥타르, 건축 면적은 6,145평방미터로 2012년 9월 2일 정식 개원했고 현재 국가 4A급 관광구 및 길림성 4A급 농촌 관광 경영 단위입니다.

단지는 마흔 동의 조선족 전통 양식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문화 전시구역, 전통체육공연구역, 100년 고택체험구역, 전통민박구역, 전통음식체험구역 등 5개 기능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체험, 민속공연, 여행사진 촬영 등 업종을 포괄한다면 성인 입장권은 3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내에는 아홉 동네의 100년 고택이 보존돼 있으며 조선적 복식 체험, 똥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무형문화 유산 종목의 체험을 제공하고 전통 혼례나 환갑 등 민속 행사 및 조명쇼, 음악 분수 등 현대적 공연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한답니다. 2022년 연결시 인민정부는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2023년에는 거대한 볕집 곰, 새로운 IP 이미지인 샤오엔, 와당 기원벽 등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 촬영 명소를 추가했으며 야간 공연쇼 춘향과 대형 실경 공연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중국의 약속, 길림성에서의 상봉 주재 취재단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의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했고 중국 조선족의 민속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빙설 관광 성회의 중요한 행사로 제13회 꽃등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꽃등 축제는 내용 기획 측면에서 12지, 민속 풍정 등 클래식 주제를 유지하면서 신화 인물 등 전통 문화 요소를 접목했고 특히 눈 부시고 투명한 크리스탈 형태의 조명 세트를 디자인했습니다. 단지는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술록과 비둘기대를 도입해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급 야간문화관광소비 집적구와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화 교양 실천기지로 선정이 됐으며 관광객 약 121만 명을 유치해 관광수입 1,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동북삼성의 유일한 대표로 전국 무형문화유산 관광융합 연간 혁신 사례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길림성 시장감독관리청에서 길림성 최초의 안심소비시범구 1차 선정 명단을 공식 공시했는데요. 중국 조선족 민속군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오른 민속문화관광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연길시 문화관광소비 환경의 규범화 건설에서 중요한 돌파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길림성에서의 안심소비 창설 작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연길시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좋은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 여행을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혹시 자신은 어떤 여행자일까 궁금하진 않으신지요? 제가 몇 가지 류형을 말씀드릴 테니 살며시 눈을 감고 자신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요행길의 시인형. 네, 이류형은 요행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길을 잃는 거죠. 아니, 일부러 길을 잃습니다. 지도 앱을 꺼두고 발길 닿는 대로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작은 분수대 앞에서 한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낯선 골목에서 나는 빨래 냄새에 그 동네의 사연을 읽어내고 바닷가 카페 테라스에서 스치는 바람에 즉석 시 한 편을 띄울 줄 아는 사람. 즉흥적인 리듬을 즐기는 이런 분은 일정표가 빽빽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나만의 리듬이 가장 중요하죠. 여행길의 시인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며 창밖을 보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둘째, 맛집 탐험 대장형. 네, 이류형은 도착 전에 이미 현지 맛집 리스트를 정리해 옵니다. 식사 시간은 여행의 중심이고 그 사이사이 관광지가 끼어 있는 것이죠. 아침은 현지인이 줄 서는 작은 베이커리, 점심은 전통시장의 숨은 국수집, 저녁은 오래된 와이너리에서 코스 요리, 간식으로 먹는 길거리 음식까지도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식을 통해 그 땅의 역사와 사람 냄새를 맛봅니다. 어쩌면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여행자죠. 여러분, 여행지에서 먹은 볶음밥 한 숟가락에 아, 내가 여기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 세 번째 류형이죠. 건축 혹은 예술 탐닉자형.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오래된 성당과 사원의 바닥 타일까지 사진을 찍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분들. 이들에게 요행지는 거대한 도서관이고 한 건물의 문 손잡이조차 읽어야 할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혼자 여행을 해도 전혀 외롭지 않은 타입인데요. 벽에 걸린 그림,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 수백 년 된 기둥이 다 그에게는 말을 걸어오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인연 소집가형이 있습니다. 현지인과의 교류가 여행의 전부인 사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즉석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동네 사람에게 직접 커피 내리는 방법을 배우며 하루 만에 친구가 되어 위챗 친구까지 맺고 오는 유형이죠. 네, 이분들의 여행 앨범엔 풍경보다 사람 얼굴이 가득한데요. 어쩌면 가장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여행자인 것 같습니다. 낯선 이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건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어떠신가요? 한 가지 류형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날 그날의 컨디션과 여행지에 따라 이 네 가지 얼굴을 조금씩 꺼내 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스타일이든 당신의 여행은 당신만의 이야기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떠올리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여행 앨범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랄게요. 거긴 분명 당신이 잊고 있던 반짝이는 표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유행은 거창한 계획이나 먼 거리에 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길 바랄게요. 낯선 곳으로의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한번 떠나보세요. 그것은 눈부신 해변이 될 수도 있고 고즈넉한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착한 그 모든 낯선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진 당신 자신일 겁니다.

여행 가이드는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정겨운 두만강에서 배를 타고 논이는 즐거운 풍경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그리는 김학송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준희 가수가 부른 두만강 뱃놀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아름다운 두만강으로 뱃놀이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뜨락은 단순한 빈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정다운 공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고향의 상징입니다. 한동해 작사, 리현춘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고향집 뜨락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집 마당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엄마가 빨래를 널던 그 모습,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던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잔잔하고 포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소중한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리고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승활 작곡의 김문우 가수가 부른 그대를 만나서를 전해드립니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인연은 만들어진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량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에게는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섯 달 동안이. 열 과학에는 여덟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열 과학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급 웅담분 드립니다. 황금 색깔 웅담분인데 운남에서 나온 겁니다. 1680원짜리 한 과학에 서른 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드리고 15과학에는 15과학 더 드리면서 또 응담분도 드리고 또 침구료법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또 엄청 덥지 않습니까? 더운 계절에는 이런 그 혈관이가 다 확장되기 때문에 이럴 때 침을 자주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좀 날씨 춥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을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그럼 침 다 놓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사실은 구분기라는 게 우리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우리 반샤시신탕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반샤시신탕,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시신탕 역임에서 시신, 예, 이심심, 비록 뭐 글자는 심장이란 심자인데 중이 우리 그 진구야오루에라메 보게 되면 예, 이 신은 그 심장 아래 거기 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뜩 보기에는 별로 심장 열을 낮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심장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저 중초극이라는 거는 비위 간 담낭 끝작을 몽땅 중저에 속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중초극이면 물이 꽉 들어찼다 할 때, 특히 이 물은 찬물입니다. 더운 물이 아닙니다. 인체내 더운 물은 사람 인체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36.5도이기 때문에 이런 물들은 능히 순환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이가 치화해가지고서 사람이 수혈되는 이런 진액이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찬물이란다 할 때는 이거는 리용 못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찬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이 반샤하고 불용이라는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일단 위 바깥에, 제 말한 건 위 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 바깥에 그 중초 거기에 물이 낀 거, 그걸 몽땅 없애줍니다. 그러면 반샤라는 거는 이 물이란 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올리밀지 않게끔. 사실 이런 중초에 물이 차게 되면 자꾸 올리밉니다. 그래서 자꾸 껄껄이랑 하거나 그 다음에 막 무슨거 먹게 되면 토하거나 이런 개끼거나 이런 현상들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반샤는 저에게 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위 안에 이런 음식이가 제때제때 소화돼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로백성들이 말하는 저기 있다, 예, 이런 분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꾸 메스껍고 토하고 밥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사실 이 어지럼증은 현대의학과학도에서는 자꾸 뭐 이석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얼연 이런 자글로 자꾸 분석하죠. 근데 중이는 이 중얼연이라는 게 어째서 왔는가 이 원인부터 따집니다. 사실은 사람을 이런 캠핑이라고 본다 할 때 天秤이

0: 겨울이라고 본다 할 때, 예.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괜찮습니다.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 머리가 자꾸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하게 되면 사람 이 머리가 자꾸 어지럼증이 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합니다. 예. 그래서 중에는 모든 병은 꼭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아무래나 그렇게 막 어지럼증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지럼증 난 데서 뭐 딱 이 사람이 뭐 뇌경색이 왔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은 이 중추의 물을 빼버리게 되면 이 어지럼증은 인차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원인은 모르죠. 10년 동안 계속 어지럼증 나는 게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한 약재가 반샤하고 불행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 나쁜 물 이런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엄중한 사람들은 간경화 복수라는 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이 무리가 왜서 거기에 찾는가? 이 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꾸 병원에 가서 빼버려 쓸데없습니다. 물이 생기는 거는 거기에 찬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산지오시통이 삼초경락이가 제대로 이걸 배출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물이 차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데 반샤세신탕 제일 중요하죠. 그 외에도 우리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또 어쨌든 위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가 쫄아드는 거죠. 위축성 위염, 천표성 위염 이거는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거지 절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축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천표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위궤양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예, 이걸 우리 따지는 거죠. 궤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 안에 위산이가 제때제때 리용되고 자꾸 소화되고 하게 되면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가 자꾸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위산이 음식을 원래는 소화를 해서 그걸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위점막을 태워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면 생기 십이지장 궤양이라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이 찬물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 반샤세신탕 이걸 써가지고서 이 위를 잘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간 담낭이가 제대로 공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샤세신탕은 우리 그 진구열의 거기면서 말하는 간경화 복수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는 이런 나쁜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상热下寒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깨진 우리 보편적으로 상热下寒 중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심장하고 콩팥의 이런 연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런가? 콩팥이 나빠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중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초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이런 물, 이런 걸 통해서 상하초가 연기가 끊어져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1: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깁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전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몸이 또 붓게가도 서러니 또 그래요. 영이 여러 가지 일을 나빴댔습니다.
0: 네.
2: 먼저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부터 저기 그런 지금은 이 붓긴 것이 내리고
0: 네.
2: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
0: 붓긴 게 빨리 내립니다.
2: 수면제를 먹지 않게 담 자지 못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 이제 아이 먹어도 잡니다.
0: 공주치에 우리 불면증 치료한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여기다.
2: 아, 그래요.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아이 전전력 많습니다.
0: 네.
2: 밥도 맛있어서 잘 먹으니까 맥이도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그런 뭔가.
1: 네.
2: 허리랑 또 아파가지고 소리 걷지도 못했었습니다.
0: 네.
2: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소리 여러 가지 면이 다 좋은 점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0: 부인 게 아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1: 네.
0: 잘 보인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야기 좋습니까?
1: 좋죠. 예.
0: 여러분들도 이야기 싸답수셔.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예, 네,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 건축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네.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15곽이 15곽 더 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침도 또 12번 놔주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지.
0: 예, 2880018에
1: 예, 예.
0: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병원골 오래 쓴 사람입니다.
1: 예.
3: 병술이, 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약이 먹기도 좋고, 예, 명약이 들어가서, 예, 그런 부작용 없고, 다시 발작하지 않고, 이게 영 큰 특정이 있다.
1: 네.
3: 그런데 또 이 건신권을 예, 병원골에서 쓴 것만 약이 맨술이 그럴만한 명약제를 고래를 이어서
1: 네.
3: 농축해서 만드는 약이 돼서 더구나 그래고 효과가 좋고 그렇다니까 인사 썼는데
1: 네.
3: 실로 얘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1: 네.
3: 나는 이 건신고를 쓰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간 담당 콩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피를 많이 보충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내 몸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전에 한밤 잠에 지내다도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쥐가 올라오고 악몽이 많아서 연고사세 했습니다. 자꾸만 밤잠 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무슨 심자 똥 누르는 것 같고 그랬던 게 이 경목골 수술이 여러 가지 120여 가지 만성병도 치료한다는 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나는 밤에 자다가도 쥐가 나던 거지 어느 때 없어진지 모르고 또 예, 어제 그런지 두문두문 좀 이래 늦게 자지도 않은데 비가 부어나면서 예, 별로 예, 부어나면 영 앞에서 다치지 못했는데 이것도 어느새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 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맛도 나고 예, 그 이전에 밥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정말 비도 다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다음에 설사가 그 대변을 굳은 것도 다 거르렀게 돼서 지금요 힘이 납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비도 좋아졌지. 그다음에 선생님 전 그 친구 옆으로 예, 예, 침도 맞았지 이랬거나 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1: 네.
3: 그 다음에 그 뭔가 관절도 지금 다 좋아져서 마음대로 밥 먹고 악몽이 없지 밥도 잘 먹고 힘이 나고 머리도 어지럽던 것이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여기 매 그 취장탕 전문 우리 지팽이를 집다가 지팽이를 버릴 수 있는 이 취장탕이라는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릎 관절을 아프거나 허리를 자꾸 꼬부라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처방이죠.
3: 예, 그래, 네, 여러 가지 약 쓰면서, 예, 정말 선생님은 정말 용하십니다. 딱 따고서 중년 애들이 이 병증에 맡겨서 그런 좋은 약을 예, 가져다가서 정말, 알선에서 설명도 잘하지,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가지, 박 선생님과 전 선생님 정말 우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1: 에이.
3: 나는 이 경호코에서 승급한 건신고를 계속 쓰면서 변연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건신고를 쓰는 한자입니다. 혈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1: 네.
4: 간이와도 있고, 간에도 물집이 있고, 콩팥에도 물집이 있었습니다.
1: 네.
4: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간에다 피를 보충, 많이 보충하니까, 간이 많이 좋아지고, 간에 물집과 콩팥에 물집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4: 네, 이 약 쓰기 전에는 당뇨가 있어서 이 도수를 계속 맞고, 혈당량을 끊지 못하고 계속 썼습니다.
1: 네.
4: 혈압약도 아이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1: 네.
4: 이 약을 여러 달 쓰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0: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림파의 불어나고 갑상선이 있는 염이 있었는데 다 나사졌습니다.
1: 네.
0: 원에 가서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습니다.
1: 네.
0: 간이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눈도 맑아지고
1: 네.
0: 당뇨로 먹지 못하던 게 지금은 다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나 이 신체 허약하던 게 체중도 올랐습니다.
1: 그렇지.
0: 신장강하고 근심으로는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이 약이 없으면 아니지만 나는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중초에 이런 치지, 그러니까 이 기가 통하는 이 길이가 막혀가지고서리 외완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그쪽에 가서 떡 막힌 것처럼 예, 이럴 때 그 한기를 빨리 끌어내가야 됩니다. 이게 물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물인가 이랬는데 병원에 가 검사하면 우리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이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란 건 뭐인가? 사실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진짜 무리가 사람이 수여될 수 있는 이런 물로 변한다 할 때는 보통 우리 그 매체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서 오래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가 사람이 수여되는 진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저는 건신고를 먹고 있는 환섭입니다.
1: 네.
3: 예. 저는 건신고로 먹기 전에는 정말 예, 온몸이 차들가고 피순환도 잘 안 돼서 어지럼증도 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모병이 많았습니다.
1: 그래서 예.
3: 지금 건신고를 먹고 있으면서부터 지금 예, 몸에 이 피가 활력돼 그런지 지금 몸도 따뜻해지고
1: 따뜻해집니다.
3: 예, 가슴, 예, 가슴 방면에 이 저기 기를 보충해 주니까 저는 이렇게 저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1: 네.
3: 예, 잠도 잘 자고
1: 네, 예.
3: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거기에다 저는 붕수빵까지 같이 먹습니다.
1: 붕수빵 같이 쓰죠. 예.
3: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심마진이란 있어가지고 소리 영 고생 세게 했습니다.
1: 네.
3: 지금 심마진이란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정말 큰 일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자니까
1: 네.
3: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정말 힘들던 게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진 거 밥도 잘 먹고 힘도 나고
1: 네.
3: 예. 걸음도 잘 걸고
1: 네.
3: 예. 그러니까 너무 정말 효과를 많이 많은 면에서 효과를 보니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3: 저는 앞으로도 예 건신고를 계속 먹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이 전문가 건신고를 지금 계속 먹고 구소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전문의 어디에서 그렇게 아이 되고 저는 맨날은 자꾸만 붓기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당뇨 있는데 당뇨 조절이 그렇게 약 어떻게 먹어도 예, 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좀만 미심해서 또 저 뭔가 초해봐도 또 예, 그렇게 좀 조절이 잘 아이 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뇨루간이 그렇게 자주 오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걸 한번 오면 그냥 그래서 저리고 아프고 예 그래 에서 양상이 좀 없고 예 아니라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는 이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이 근심 걱정이 예, 좀 없어지니까 예 좀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좀 우수히 어떻게 계속 먹으면서 좀 뭐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저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들 가서 한번 더 침구로 받으면서 약도 네. 좀 쌀려고 그럽니다.
1: 맞습니다. 침 결합하면 빠르죠. 예.
4: 예, 예, 예.
1: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4: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지금 서의각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위장도 거기 그 유익균 이것을 나쁜균하고 유익균

0: 이 평형을 이루어줄 수 있고 위 점막 조직의 혈류량을 촉진시켜줘서 점막 조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수복해주고 그리고 유물란성 강균 이런 활성도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기실 유물란성 강균은 사람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 강균 수치가 어느 마에 초과한가 거기에 따라서 위암을 넘어가는가 이걸 결정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물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몸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차가워지는가 보통 발부터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자꾸 차가워지면서 샹热下한이라는 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열이가 자꾸 올라간다 할 때 사람이 자꾸 잠 못 잡니다. 그리고 가슴이라면 두근두근거리는 증상 여기면서 나타나고 자꾸 얼리 밀다 날까나 무식인가 메스겁고 토하고 그 다음에 설사하거나 아래는 차가워놨건 자꾸 설사하게 되죠. 물은 대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시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물 한다 할 때에 우리 인체내 어디나 다 물이 낄 수 있습니다. 깐낭중, 쓴낭중. 많은 분들이 피뜩 생각하기에는 깐낭중, 쓴낭중은 낭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암으로 너무 아예 간다 이러는데 기실은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뭐인가? 나쁜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아예요. 내 머리 힝해서 어지러워서 그래서 구이하고 내게 맞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0: 좋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 그랬는데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예.
1: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나쁜 물이 낀다 할 때, 어지럼증 계속 납니다. 예, 그건 무슨 아무리 혈압약 먹어도 쓸데없고, 무슨 녹궁시 부주약 먹어도 쓸데없고, 근원은 여기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낭종 이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몸에 이런 물이 생기는 게. 모든 암세포는 이런 나쁜 물을 먹고 자라나는 게 다 그 뜻입니다. 특히 뇌에 또 물이 차거나 이런 분들 뭐 노지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지수이도 있고 심보지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제창지혜라는 게 있고 이 몽땅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없애버리는 데는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반샤세신탕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여기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고 먹자 해도 금방사 먹지 못하죠. 내리 못 가는 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맨 안에 껄껄을 자꾸 하고 예, 영 보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꼭 제일 중요한 처방이 뭐인가? 우리 반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습을 없애주자면 불영하고 백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영 백출은 습을 몰아내는 데 제일 좋은 처방이죠. 예, 이게 습을 없애줘야 사람 밥맛이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샤오요라는 거는 이거는 주요하게 혈액순환을 많이 촉진시켜주는 게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취장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취장탕, 짱이라는 건 꽈장의 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팽이를 집던 분들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밀차를 밀고 댕기지 않습니까? 허리 너무 구부러들어가지고 막 구부러들어서 얼굴이 막 땅에 대올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몽땅 취장탕 역임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역임에 하소, 여선자, 그 다음에 숙지, 당귀 이런 약재들 들어가죠. 당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예 그리고 관절이 이런 붓기거나 또 이런 풍습성 이런 질병이 엄청 좋죠. 배 아파나거나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여선자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맥이 없거나 예, 걸음 걸기도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분들 장전진구 하는 데는 이 여선자가 엄청 좋죠. 그리고 관절이 꾸꾸대나거나 허리라면 자꾸 꼬부라들거나 풍습, 류풍습 관절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취장탕 이거는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결국 취장탕은 또 특별하게 당뇨 합병증을 인해가지고서 아랫다리에 맥이 없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 데도 취장탕 들어갑니다. 그 기초상에서 우리 우슬하고 천슝, 천궁이란 약재 같이 들어가서 뭐 해줘야 되는가. 특히 아래 정맥이 이런 나쁜 이런 효과.

0: 혈전들 이런 것들을 끌어서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서 따뜻해져서 이것을 몽땅 녹여줘야 되죠. 이런데 취장탕에다 우슬, 찬숑 이게 결합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약 처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질병이 몽땅 틀립니다. 증상이가. 같은 요추간판 탈출을 해도 이 경락에 따라서 모두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에 어떤 약이 모자라는가. 대체면 어떤 약들이 약이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예, 제한테 와서 변종론질 제대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들은 또 고프렐로 더 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 빨리 난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중약제가 무슨 중약이라서 효과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처방이 제대로 되고 약 함량이 충분하게 들어간다 할 때는 당날부터 효과 보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오연길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백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마음도 노래에 실어 흘러가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마음속 감정을 노래한 가요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사람과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겨운 고향 연기를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깃든 가요. 리성비 작사 림의 작곡의 연길 찬가 보내드립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종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위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변용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멜로디의 가요, 사랑이 머문 자리 보내드립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멜로디에 취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문화가 한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현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촌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경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6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0: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탐체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라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천단 길림성이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1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에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내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용정 코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 미학과 현대 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 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0: 소개조입니다.
1: 연변也是足球之乡.
0: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2: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촌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400가게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호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촌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위입니다.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촌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요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촌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촌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장촌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촌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 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촌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희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결서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0: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시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유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시게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장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2: 연변주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성과 전시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0: 보고 암산하기, 주파로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덧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산암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2: 주보권은주요내용은
1: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성을 했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 자원봉사자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0: 네, 제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리에서는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리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주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주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촌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작,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충하 저발해경군 우려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세곽을 사도 우려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 좀 한 분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우리 한 곽이 980원짜리가 53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점점 우리 여숙과 아홉 곽 열여덟 곽 사게 되면 그 가격이 점점 그 우리 절반 가격도 안 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 저발해경군은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종래의 특기는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권위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우리 또 이 음양 조절은 우리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도 제일 빨리 해결받는 것이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백세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만성병, 왕관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모방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나타났던 것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동통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많이는 경락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침이랑 맞게 되는데, 근데 우리 동충하초는 약품으로서 내가 복용만 하게 되면 기가 통하게 되고 경락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이 한 개 특징이라 되면 우리 생명 통로를 열어준 것이 특징인데, 그 가운데서 혈관을 통하기 때문에 혈이 통하는 모든 곳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모두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2: 여보세요?
0: 네, 말씀하세요.
2: 말씀하라니까?
0: 네.
2: 아, 네, 이거 예, 동창한테 어제 먹었는가 하면.
0: 네.
2: 비부병이 있어서.
1: 예?
0: 비부병이요? 네.
2: 알아본 게 있어서. 그래서 예. 이거 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파서 저는 한 3년 계속 병원 가거든. 그래, 바빠서 이거 먹은 게 이제, 그 3년 채 먹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래, 3년 채 먹는데, 그 배가 바짝 아야 한단 말이에요.
1: 맞죠.
2: 바짝 아야 하고 소리. 그 다음에, 저, 뭐야,

0: 지금 이제 그 건만 시작해서는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리에 가서 딱 한 번씩 먹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0: 예. 잘한지 내들 그 동초아 선생님께 감사하다 이랬다 내 지금.
1: 선택 잘했죠. 예.
0: 예. 영 이렇게 깨가네. 이거 내 피부별 인제는 그래서 어떤 해는 한 1년 많아지 그랬었단 말인데.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한 5천 원씩 그 다음에 또 3년 연급부 하더라고. 70이 넘으니까 인제니 이기도 못한단 말인데.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우리 딸가 말했지. 야 엄마 더위 엄지 그거 싸달라 그래서 그 열에도 깍 싸서 3년 먹었습니다. 우리 3년 내가
1: 아예예
0: 예, 3년 먹고서 그 다음에는 그게 낫단 말이 걔 올해 또 저기 뭐야 또 열에도 깍 쌌습니다. 걔는 또 한 이치 먹는단 말입니다.
1: 아예걔
0: 우리 나그네들 저 질레지 해서 그 이거 안 먹으면 또 아이들 같아서 근데 우리 남편도 원래 돈 쓰는 거 무서워 하는데 다 예. 먹겠다 하자니까
1: 예.
0: 그래 어찌 좋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맞죠. 예.
0: 남이 이거 먹고서 계속 먹으려다 이게 무슨 늙음하게 볼게 있으니까 아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돌아가는 게
1: 맞습니다.
0: 그래 이거 먹고 올해 일도 영자란다 이제는.
1: 아 예.
0: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제가 그전에는 오전에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면 힘들어서 오후에 또 딴 약 먹는단 말입니다. 걔 노는 날에는 그저 하루에 한 번 먹고 그런 심 없단데.
1: 맞습니다.
0: 달다지.
1: 맞습니다.
0: 영 좋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0: 걔 선생님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예.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나도 동성아 설승. 방송화 쏠수 나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아니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이 하루에 두 번 먹어도 어떤 날에는 혈압이 올라가서 또 병원 가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으면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지나가고 지나온 감기를 계속 했대는데 이거 먹으면 감기를 갖다 가야 한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계속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는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1: 맞지요. 예.
3: 예. 그래서 밤이 오지 않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저 9시 만에 처음 먹으면 밥 먹어서 아침 3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예.
3: 그리고 항상 그저 머리가 흘뜨분하고 정신이 나던 게 머리도 맑아지지 계속 소리 나던 것도 지금 허가 소리 나지 아예 납니다. 그래 이야기 저기 이야기 좋으니까 나는 계속 이야기 먹으려고 오늘도 아빠 자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그리고 예, 뭐 지금 잠 자다가 3시에 깨난다는데 그때 깨난 때에서 일어나지 마시오. 예?
3: 예, 예.
1: 5시까지는 아침에 잠이 오지 않아도 또 그냥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 심장이랑 좋아집니다. 예. 예. 맞죠. 예.
3: 예.
1: 그러니까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독충한 술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떤 거의 2개월 동안, 예, 2년을 먹은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옛날에는 제일 몸이 이렇게 아플 때는 심장이 너무 아파서, 예, 심장 때문에 내가 어느 때뭐 쓰러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좀 심장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1: 맞죠.
4: 이렇게 빨리 뛰고 두근거리고 항상 근심하고 이래던 게 심장 안전하고 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영 평온하고 좋습니다.
1: 맞죠.
4: 네, 그래야 이전에 이 심장도 그렇고 이 허리 무릎 관절 콩팥 이게 다 나빠가지고 예. 콩팥이도 워낙 나빠가지고 예. 이렇게 방광에 그냥 염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하루 걸리지도 아니고 댄디를 맞고 이랬는데 이것도 이렇고 어쨌든 뭐 어느 면에서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1: 맞죠.
4: 네, 그래야 이렇게 동충 하초 많이 먹어보니까 정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치료를 많이 하던 사람인데 동충 하초 먹으면서부터 다 이게 좋아졌습니다. 다 동충 하초 덕분입니다.
1: 맞죠. 네, 선택 잘했습니다. 예.
4: 예,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예.
1: 맞죠.
4: 선생님 감히 또 그것을 선택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예, 해발 4,500m 그런 환경에서 사람 돈이 어디 동충 하초밖에 있습니까? 먹어보니까 예. 먹어본 사람도야지 먹어본 사람 모른다.
1: 맞지요.
4: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약을 다 이전에는 주로

0: 짜놓고 약 먹었던데 지금 아이 그것만 먹어도 된다. 혈압이 엄청되고 순도 좋아지니까 소변도 드라이브고 머리가 그렇게 희하던 게 정신하고 예 심장 때문에 그렇게 병원 다니는 거고 따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맞아요.
0: 그래 이번에 활동도 예. 오라지 않고 그랬다. 저번에 딸박 그랬다 들어 준비가 안 되고 그래 뭐 이번에 아홉 각서 하겠습니다 또 예 오늘 주문한다.
1: 예 그러십시오. 어쨌든 그 예. 돈까지 같이 네. 가면 되니까 이런 기회도 사는 게 좋습니다. 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음양 조절을 제가 이제도 말했는데 우리 주학에는 음양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이 우리 동충하차 가운데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있고 여름에는 풀로 우리 그 하늘만 된 뚱충샤토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음양 조절이 잘 되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 수복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났다면 세포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균분 한 봉지가 3g입니다. 그 3g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된 세포를 우리 제거해야 되지고 그리고 잠자던 세포를 우리 그 활약시켜가지고 이런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가 들었다 해서 또 우리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그 우리 병치료가 안 돼가지고 우리 연세 계신 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 효과를 보시지 못해가지고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썼기 때문에 우리 지금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남문저 이런 그 인생이 종점에 가지 않게 뭐 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균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예, 어쨌거나 그냥 머리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잠이 아여고 그래서 꿈이 많고 그냥 것도 그러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렇게 원한 게 맑은 날이라고 없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1: 그렇겠죠.
3: 그래 약은 예. 많이 써봤는데 크게 효과는 못 봤습니다. 먹을 때는 이런 뭔가 돌아다도 어쨌든 이렇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한테 말해준 건 어디서 써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효과 나는 것이 알린다. 예.
1: 맞아요. 예.
3: 혈압도 소리가 잘 된다.
1: 맞습니다.
3: 그래, 예. 밤에, 잠, 예, 밤에 잠도 잘하고 예. 그래, 그 아침에 일어나고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얘 심장이 나빠갖고 난 그냥 또 가슴이 후들거리지, 떨리지, 심장 붙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가슴 침침하지, 어쨌든 앞쪽 가슴 통증이라는 게 심하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약은 먹고서 지금 명증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위나빠 도와주세요. 밥도 잘 먹으면 맥이 없지. 그랬는데 지금 얘 소화가 쌀 때 밥을 잘 먹었어요. 맥이 납니다. 맥이 나게 놀려도 다니지 못하던 게 지금 놀이랑 막 다니듯이 맥이 납니다. 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예. 그래요. 예. 좀심인가고도 기관지에 나빠 자꾸 그래서 기침기쳤지. 기침도 나아졌지. 무슨 뼈 아프던 거 뼈도 나지. 나는 한 가지 약으로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약은 또 막 사서놈이 되던 일은 안지랑 고온지대에서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이라 풀려 이래 발효시킨 약들에 그런데 정말 효과도 빠르고 정말 먹기도 좋고 예. 믿기 정말 믿음이 가는 약입니다.
1: 맞죠.
3: 그래서 예. 활동도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경고원 빼서지 적게 짜도 우리 활동에 들지 정말 예. 먹기 좋습니다. 그래 난 이번 활동에서 삼색의 약을 좀 더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이라는 게 항상 시간 제한이 있는데 또 이쪽에 서둘러서 사는 게 좋습니다. 283에 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지금 이 동성화처럼 이 건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 학습이 전에 저는 정말 이렇게

0: 있어가지고 경쟁도 그 고리께서 삥하고 그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면 위 소화도 잘해야 돼. 주선입술 비경이 돼가지고 소변도 잘해야 돼. 물론 관절도 없고 우주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게 많습니다. 그렇듯이 소화도 잘해야 되지. 무릎 관절도 아프지. 우리 이 동창하자고 인물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활동이 좋을 때한 예약과 싸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또 약을 더 많이 사는 분들은 우리 전라도가 사는 분들한테는 2832-0666 번다기라면 다른 약도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건강이란 건 항상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는 게 좋은데 2832-0666번에다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3: 예. 우리 집에 아저씨가 동충하초 발효견분을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2: 예.
3: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전에는 이렇게 저기 혈압이가 저혈압이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2: 맞죠. 예.
3: 그리고 목에 가래가 그냥 붙던 게 가래가 지금 붙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2: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저기 그냥 이 저기 뭐입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동충하초를 잡수면서부터 지금 잠을 잘 잡니다.
2: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기 내가 이거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 친구도 목에 가래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 금방 얘기해서 쌌습니다. 그분도.
2: 아, 예.
3: 예. 그분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2: 예.
3: 그래 지금 이 가래가 목에 붙는 거는 정말 확실히 효과가 대단합니다. 예.
2: 피가 좋아진 겁니다.
3: 예, 모든 것을 이거 약 많이 썼습니다.
2: 맞습니다.
3: 아이 아니
2: 예.
3: 많이 썼는데
2: 그랬겠지요.
3: 효과가 없더라고. 예.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견분을 써보면 어떻겠는가 내 생각이란가. 예. 그래 뭐 한번 싸서 대접해 보자고 소리 그랬더니 지금 그거 잡수고 그 증상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2: 맞습니다.
3: 그래서 저기 뭔가 이 동충하초 발효견분을 정말 이런 좋은 약들을 알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 선택 잘했죠. 예.
3: 예. 계속 드시게 하겠습니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피부병이 있다거나 지금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다 기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에서는 우리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우리 그 폐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라든가 코에 문제가 있다거나 예, 지금 우리 가래가 많아 감기를 한 이후에 가래가 많아서 가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다 폐의 기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고 피부병이란 또 우리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난 건데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장기 도움을 받고 지약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병행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한 가지약에서 잘 되지 않았다게 되면 피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선택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또 피부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다 진액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건데 그 우리 소화계통이 좋아가지고 비장유가 좋아지게 되면 진액을 산생해서 배에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꼭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물은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써가지고는 부작용이란 게 없기 때문에 또 누구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이 다른 약에 비해서 우리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병들이 좋아진다는 것이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런 약재고 성분들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는 특징으로 되고 있고 또 우리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하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우리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병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쓴 분들은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 경과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보합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한 우리 지금 중한 병들 우리 잘 되지 않은 분들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름이 거저 나온 거 아닙니다. 인삼이랑 다 우리 지금 사람들이 우리의 치수 후성이란 것이 죽음에 갔던 분들이 다시 새 삶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도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역시 동충하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은 인체에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면서 백병이 생기지 않게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은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 난지를 갖다 주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 주는 이런 장기인데 우리 몸에 문제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독도 안 해주게 되고 또 우리 흐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간에 병이 생긴다면 또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는 것이 우리 간병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 이런 생명 통로를 주기 때문에 간이 우리 그 체내의 폐물을 해독하는 이런 작용이 아주 좋고 원래부터 간이란 건 또 우리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간 공능의 회복됨을 해서 해독작용이 달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장기 이런 공능을 제대로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쁜 노폐물이 해독된다면 신장, 콩팥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체내의 나쁜 노폐물이 해독된다면 대변 소변 다운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장의 배설도 제대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통로를 열어둠으로 해서 간하고 신장이 이런 공능 효과를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장부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신체의 자유 능력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간장이 피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능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데요. 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최저 기온은 섭씨 11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6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펼쳐진 가운데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축구팬들이 홈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홈장을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길림 더비로 볼거리가 가득했고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 흥미로움을 더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먼저 경기장을 달궜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장홍 등 특색 종목이 차례로 펼쳐지면서 연변의 독특한 민속 풍정과 깊은 문화 저력을 생생하게 보여줘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을 이끌어내며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 시작돼 两 팀 선수들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고 적극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공수 전환을 선보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승부를 보였습니다. 사이드 돌파, 중앙 패스 전개, 중거리 슛 등 정체로운 장면이 이어졌고 공수 교차 때마다 관중들의 열정적인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2로 장춘 대표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당일 우리주는 또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시장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누군가는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생활의 동반자를 떠올릴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유로운 여행과 낭만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도전정신이 집약된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단순히 더 편리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또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도전은 때때론 상상을 뛰어넘는 기록을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을 원했고 증기기관차가 등장했을 때는 세상이 놀랐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늘 속도에 집중됐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기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차량이 바로 부가티 시론 슈퍼 스포츠 300 플러스입니다. 이 차량은 독일의 시험 주행장에서 시속 490km를 넘는 속도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속 490km라는 수치는 쉽게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속도로도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려 5배 가까운 속도인 셈인데요. 이 자동차는 8리터 W16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하나에 터보차저가 무려 4개나 들어있으며 16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승용차가 100마력에서 200마력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출력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길어야 5m 정도입니다. 대형 세단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동차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처음 제작됐을 당시에는 엄청난 크기로 화제가 됐지만 이후 복원을 거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의 길이는 무려 30m를 훌쩍 넘겼습니다. 일반 승용차 여러 대를 일렬로 세워놓은 길이와 비슷한데요. 이 정도 길이라면 당연히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중앙 부분이 관절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돼서 긴 차체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퀴수인데요. 무려 수십 개의 바퀴가 차량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기보다 작은 열차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영장, 침대,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동식 초호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동차는 처음부터 실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였죠. 영화 촬영과 전시 행사 등이 활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동차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짐, 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자동차를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 기록입니다. 필P50, 이 자동차는 마치 어린이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탑승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며 멀리서 보면 전동 장난감 자동차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과 조향장치, 브레이크, 전조 등까지 자동차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극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설계 과정이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엔진, 변속기, 연료장치, 전기 배선, 브레이크 시스템 등 수많은 요소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작은 차체 안에 이러한 장치들을 모두 넣기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부품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 다시 설계하고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기록적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자동차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은 참 바쁘게들 살아가죠. 이사, 인테리어, 새로운 가구들 모두 빠르게 바꾸고 트렌드도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가구들 오래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손질하면 그 가구는 다시 살아나는데요. 추억과 오늘을 함께 품은 멋진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리폼을 하다 보면 벗겨내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샌딩은 단순히 닦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시간의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물건의 그 표면을 조심스럽게 사포질해보면 과거의 얼룩도 긁힌 자국도 하나씩 사라지고 매끄러운 나뭇결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손이 좀 아프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페인트도 곱게 먹고 전체 분위기도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 깨끗이 닦인 가구에 색을 입혀볼 시간입니다. 흔히 색이라는 건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색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공간의 온도가 달라지고 가구의 존재감도 확 바뀝니다. 하얀색을 칠하면 북유럽 느낌, 진한 회색이나 네이비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파스텔톤은 귀엽고 따뜻하게, 그리고 고동색 우드톤은 클래식하게 표현됩니다. 요즘은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는 수성 페인트가 많아서 냄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붓보다는 스펀지 롤러를 쓰면 더 부드럽고 깔끔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한 번에 두껍게 칠하지 마시고요. 얇게 여러 번 덧발라야 자국이 안 남고 색도 더 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꼭 마르기 전에 다시 칠하지 마시고요. 기다림도 리폼의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트 칠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시트지와 벽지가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시트지는 품질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리석 느낌, 내추럴한 우드 질감 혹은 텍스타일 무늬까지 붙이기만 하면 단조롭던 가구가 포인트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책장 뒷면, 서랍 안쪽, 식탁 상판 등 눈에 잘 띄지 않던 부분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죠. 붙이기 전에는 먼지를 꼼꼼히 닦아내고 공기 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가며 작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재주가 조금만 있어도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팁,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조명입니다. 가구, 그 자체는 가만히 있지만 빛이 닿으면 그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책장 안쪽, 화장대, 거울, 테두리, 혹은 테이블 하단, 은은한 조명을 달아주면 그 공간이 한층 더 따뜻하고 아늑해집니다. 요즘은 무선 LED 조명도 많아서 드릴 없이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 조명 덕분에 가구가 또 하나의 감상 오브제로 탈바꿈합니다. 조금의 빛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는 순간이죠.

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폼은 단지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듬고 시간을 손질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나의 취향과 감성이 더해지면 세상에

오늘에는 자동차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빛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어나는 때가 다르듯 당신만의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셋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 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채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채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0: 위형도 세제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1: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2: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0: 세제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1: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0: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1: 대남자주의.
0: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2: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0: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세제는 후에 그 맛을 형용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하면서도 쓴 맛이었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팔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이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0: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속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속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 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 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속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 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셋째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그런데 위 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2: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0: 셋째는 자리에서 위 사장에게 잔을 받쳐 들었다. 위 사장은 호호호 노털 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셋째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 사장은 셋째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

0: 으로 물었다. 어떤가? 내 사위가 되볼 생각은 없는가? 셋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주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1: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2: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똑판에 아니 곡물까지 듬뿍듬뿍 똑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정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동화량 안에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석재를 다뤄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김치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뜨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쳤다.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친구의 배려가 마음에 안 들 도리도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2: 우리 같은 막 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0: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말로 풀어 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짓거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1: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셋째가 연길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셋째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 아이,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쭈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챙겨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진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1: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0: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1: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0: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주는 또 가르침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벚꽃 타령을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또 한 분씩 부를 수 있는 무대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사를 다 암송하셨어요? 암송했어요?
5: 괜찮아요.
0: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암송을. 네.
2: 밖에 숙제보다 밖에 숙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0: 네. 사실은 딱 이 1, 2절만 암송님 되잖아요. 두 구절만.
2: 네. 암송 아닌데도 가사, 네. 가사의 그 의미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것도 간파 못하면 오늘 또 이거 또 안 됩니다.
0: 네.
2: 어떤 이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그건 알아야 되죠.
0: 네.
2: 되겠죠 뭐.
5: 진심이 쓴다. 네.
0: 한번 벚꽃 그 타령을 좀 실감 있게 부르시려면 한번 저희 광동촌이든 우리 농가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렇죠?
2: 이분들 네. 다 가봤겠죠.
0: 네. 네. 네. 그런 시간 날 것 같아요.
2: 7월에.
0: 네.
2: 우리 지금 딱 7월이 거의 되죠.
0: 네.
2: 지금 배, 배모를 심고 어서 벚꽃이 필 때가 오래됐다. 7월에. 벚꽃 필 때 한번 가봅시다.
0: 네.
2: 가보면 또 벚꽃을 보면 이 노래가 제절로.
0: 자연히 뭐 어깨춤이 나오겠죠.
2: 네, 그렇겠죠. 네. 자, 한번 그럼 뭐
0: 합창으로 불러보시죠.
2: 발성 삼아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볼 때 아주 정신이 안 돼서 목소리가 피곤하고 좀 피곤하지만 피곤할 때라도 허울 가지고 웃음을 잃지 말고 애정을 담아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좀 얕습니다 소리. 많이 높여놔야 좀
3: 높이니까.
2: 예.

0: 흥겨운 멜로디입니다. 즐거운 멜로디 아니고. 그리고 앞에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한번 다시 시작. 평강벌을 시작.
1: 평강벌을 물들이는
0: 을제를 먹지 마세요. 평강벌을 물들이는 시작.
1: 평강

0: 강을 해랑 강을 해랑 강을 찾아
1: 해랑 강을 찾아오는
0: 계속하셔 정다운 계절
1: 정다운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0: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랑만의 계절 벽꽃이 필 이런 강을

제일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네, 거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가라면 저.

yes. 흥성사기. 예, 한번 다시 가봅시다. 7월에 그리고 이제 그 다시 했습니다. 평강벌을 평강벌을. 예, 거기도 뭐라요? 평강벌을 물들이는 이렇게. 예, 7월에 시작.

0: 어헐 이렇게 잠깐만 어헐 시고 시작
1: 어헐 시고 잘 시고
0: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 어헐 시고 시작

0: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세요.
1: 아, 할시고, 저, 할시고, 행복의 닐일. 이런, 어서, 이런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의 닐일. 무슨 이런, 그, 어서 잘 써, 이렇게 좀 여도 되나. 행복의 닐일. 괜히, 이런, 무슨 자 창작이란 말인데. 7월에 꽃무지개 평강불을 물들이고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는 우리 소망하면서 희망 가지고 다시 또 정렬스럽게 이제 좀 발사돼 저 무슨 발달 걸려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네. 이 노래 잘라가지고 뭐 부터 지나가니까 예, 1, 2절 저리 같이 합시다. 또 들어갈 때부터 저듬이 노래할 때 저희들 가수라도 저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랑 하기 전에 저도 잘 되면 법이나 뭐 위치나 이 감정이 저도에 잘 들어가면 오늘 노래는 성공입니다. 그게 100분의 8, 90은 저도이란 말입니다. 지 실제로 지 아무 준비도 없이 하면 지로 이때부터 감정이 들어가야만 뒤뒤 가서 지를 거쳐는 웃는데 속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지

말할까? 더듬이 없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잔소리해서 되지. 이렇게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뭐 소리 뭐 이거 제가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저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간파 7째부터 정리 찰찰 넘치게 오늘 인차 7날 있으면 7월인데

이 마지막 계속 그 뺀부이 제일 잘했을 때 또 마지막 부도 마지막 오하고 마지막 장단 다 채워야 되지. 이제 보셔 한 대목이 치이 이러면 노래가 달라진다 겁니다. 이제 치 치료를 시작할 때 잘했잖아요. 랑만에 가서 반가운 가서는 좀 못했습니다.

어째서 제가 욕을 이렇게 큰 욕을 아닙니다. 우리 노래 배우는 일레고 해야 되는데 노래를 요렇게 한 곡 재밌게 불러나면 그 다음 다른 곡까지도 그렇게 험험한 지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아하하리 아하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요 아하리랑 슬 수고받고

0: 있으리라. 아하 네 이분도 따라간다. 아하 하리라 아하 아일랜드에서 아하 하리 이번에 잡았다. 아하 하리라
1: 하리라
0: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1: 아하 하리라
0: 이렇게 불러요. 내 어제 막 따라가지. 아하 하리라 내 뒤집어요. 아 한번 주고 아, 아 들으세요. 아하 하리랑 스흐리랑 벽끝 타령이 절로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이래야 사람들 막 아무 짓다. 아하 하리랑 스흐리랑 벽끝 타령이 절로

0: 이렇게 되지. 줬다가 당겼다가 줬다가 당겼다가 7월에 꽃무지개 병거를 물들게 앞에 이야기라는 감정 담아서 여성은 누구 연출할 분 있을까?
1: 앞줄 한번 하고 뒷줄 한번 하고 그렇게.
0: 예, 그렇게 합시오.
2: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0: 그래도 가득 남습니다. 우리 오미라스 누나 돈 들어가요. 네.
2: 그래도 가득 남습니다.
0: 키레 누나도 우리 장수야 누나도 들어보고.
2: 네. 자꾸 네. 잔정 말씀.
0: 잘라놓고 그 앞부분 이 잘 불러야 되는데 자 네 분 1절 하고 두 분 2절 하고

0: 그 분들이 공포를 영하여.
1: 함성, 암성 안 되죠?
0: 암성 아예 되는데, 네. 네. 가사를 보면서.
2: 2절이 아주.
0: 그럼 1절 해보세요. 두 분. 사랑, 예, 이거. 가서 지치심이 지금 제가. 7절. 저는 노래를 뭐, 앞에 두 줄은 소리 크게 낼 필요 없습니다. 예. 성감 따라 소화. 얘기를 합니다. 7월에. 이게 마이크가 관계없습니다. 우리 듣는데. 방송과 관계없습니다. 그분들 소리 내는데 마이크를 가차려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내 귀에는 똑같이 듣기니까.

0: 틀렸어요.
1: 짠.
0: 오늘 좀 비판해야 되겠다. 어제 아이디인가?
2: 병강벌을
0: 네. 7월에 꽃무지개 병강벌을 물들이는 이렇게 한다. 자, 다시 시작.
1: 7월에 꽃무지개
0: 다시 감수는 또 없지. 시작.

0: 예. 이젠 조건 맞을까 해. 근데 잘 아야 된다. 두 분들 잘 아야 된다.
1: 아주 잘 아야 되네요.
0: 예.
1: 잘하지 않게.
0: 아니, 잘하지 않아야 된다.
2: 그냥 불러보자 하면 그냥 되는데.
0: 7월의 꽃무지개 평강고를 물들이는 이 여기서 가사. 방법을 잠깐만 한마디 할게. 가사는 이 입으로 가지고 막 이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7월의 꽃무지개 아닙니다. 이 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하는데 움직이지 말합니다. 7월의 꽃무지개 평강고를 물들이는 여기면 힘이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 예. 예? 다 창틀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꽉꽉 앞으로 씹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 절을 범해하시오. 가사 모르면 자 웃으시오.

0: 비슷한다. 이제 어느 부위 그 헐씨고 어딜 아는데 한번 삐끗도 잘못 또 들어가 들어갔다가 또 들어왔다.
1: 얼씨구가 두 번 들어있는데 이 처음에 얼씨구는 미라고 다음에는 미씨 다르죠.
0: 네, 막 따라.
1: 예.

0: 다시 딱 한 번만 이길 잘해야 되는데 또 그 버대하면 염소에 그렇게 빼앗았단 말이야. 시작.
1: 아헐시고 잘시고
0: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1: 아헐시고 잘시고
0: 예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게 감 어헐시고 감전해서 시작.
1: 아헐시고 잘시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느 분 덕상 해보겠을까?
2: 여기 쌤이 먼저 시키고
0: 그 우리 뭐니까
3: 반장님부터 하세요.
2: 반장님 염자 했는데 또 먼저
0: 하세요. 했던가?
3: 아, 그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0: 누기 손 드시야 대담해. 저 우리 이 동현순 씨 하고 두 분이 했어. 그 두 분이 그다음에 또 두 분 두 분씩.
3: 네.
0: 이제 시간이 아주 남았는데요.
4: 어제 어 선생님 먼저 해야 되지.
0: 어, 선생님은 야차이지 뭐.
4: 아, 야차, 야차.
0: 자, 1절 봐. 1절 하고 두 분이 2절 할 수 있지.
4: 누구 둘이 한다.
3: 우리 둘이 한다.
0: 야, 뭐 민요풍을 하세요. 1절 계속 같이 하면 됩니다. 정답게.

0: 네.
1: 잘하셨어요.
0: 네. 우리 그 강화란 학생 너무 네. 중격의 여자인데 벌써 그 진성치기를 해라는데 그다음 아하리랑스 가성치기를 넘겼 떠나가라는데 아하리랑스 우리 저쪽에서 그 배워준 것처럼 살살 넘기는 잘했습니다. 뒤에 저
2: 소위 같이 하죠. 그럼 또 다시
0: 하시오.
1: 네.
0: 똑창 알겠습니다. 세 분. 네, 하시오. 이번에 잘할 수 있죠. 1절 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 네.
2: 소위 같이 합시다.
0: 이번엔 저도 도와줄게요.

0: 봐야 되겠다. 평강벌을 어찌 자꾸 이렇게 한까?
1: 평강벌을
0: 물들이는 평강벌을 10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평강벌을 시작.
1: 평강벌을
0: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 시작합시다.

0: 네. 이 노래 우선 좀긴 노래 배워야 돼요. 너무 잘라놓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노래도 가사랑 통했는데 뭐. 우리 다음부터는 이 가사로 이한 달에 네번 하면 네네번 3만에는 가사를 좀 외우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인핀 보내줬으면 들으면서 연습해야지. 연습해야 하는 것도 없으면 이기 와서 노래를 부르면 배워준 대로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다 텔레비에 나가는데. 예, 잘했습니다. 우리 오미란 선생님.
1: 저요?
0: 박수! 도와줄까요? 아니요.
1: 네.
0: 아니요.
1: 아니요.
0: 아하, 하리랑 얘기를 도와줄까? 아니, 혼자 합시다.
1: 저는 그냥 키를
0: 반은 낮춰요.
1: 네, 반 낮춰요. 10kg.

0: 잘 부르죠. 예.
1: 사실
0: 장고로 한 짝을 치는 노래하기 힘든데 뭐 이, 벌써 그 노래 부른 그 맛을 내고 장단사를 타자니까. 원래
2: 제멋대로였어요.
0: 잘 부르는데
2: 제멋대로
0: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2: 네. 그 벚꽃 타령은 오늘 프로 정말 여러분도 가사를 많이 암송하시고 나중에 어떤 무대에서 노래 부르시더라도 편안하게 그치. 부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가사가 좀 틀릴까봐 걱정하시다 네. 보니까
0: 네. 감정을 낼 수 없고 정을 담을 수 없어요. 네. 네.
2: 그런 것 같아요.
0: 시간이
2: 이제 다 됐습니다.
0: 다 됐으니까.
2: 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 여기서
0: 수고하셨습니다. 네.
2: 특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1급 성악가수이신 연명감단 김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장영근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

황화, 욕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는 발미환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인데요.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본 제품이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미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뭐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데요. 공능 주치가 그럼 도대체 이 제품이 뭘 어떻게 치료해 주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본 제품은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청심환이라 했는데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된다는 것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피가 갔다 왔다 하는 20개 하는 사이에 담은 몽땅 다 심장으로 돌아왔다 또 다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기혈이 완전히 충족해야만 이 피를 밀고 당기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를 보충하는 폐경락은 산소를 보충해주는 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더불어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온 청심환에 지금 두 개라도 없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2: 예. 아, 이거 두 개라도 없었잖아요. 완전히 내 심장병이 나도 이거 10년 채 됐는데, 예. 이건 내내, 이거 쓴 다음에 이 몇 달간 내내 아무 심장에 대해서는 지금 발작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두 개로 써이라면 8달째 복용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한 번도 심장병 때문에 발작한 적 없어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 그 말씀이죠. 예.
2: 예. 이전에는, 예, 지금 가면, 예, 심장 가끔 가다가, 예, 숨이 올라오지 않고 막 일 바쁠 때 있고 한참 일때 있고

0: 아, 넘어있다. 그 다음에 지금 희망한다고 또 이렇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0: 그래, 후에 나간, 예, 활동도 못한다. 조금만 걷어나가니라도 숨이 차지. 그 다음에, 예, 뭐, 집에서도 예, 조금 움직여도 예, 이게 아예 좋습니다. 완전 신나.
1: 아, 예. 움직이면 숨이 차는 게 전형적인 특점인데요. 예.
0: 딱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러면 또 기타의 문제가 다 생기죠. 예.
0: 예, 그리고 이 해답이라는 게, 예, 어떻게 돼, 옛날에는. 해답이야도 여러 가지를 예, 바꿔먹고 이랬는데도 해답 온종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쓴 다음에 이 야들딸 이 꽃박스까지 해답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두 달째 해답이야 하나도 안 먹고 내가 지금 검토한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제가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심장이 바로 혈압을 상승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일단 심장에 고장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살이 번쩍하거나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번지핀 바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가난에 밤에 옛날엔 이제 못 잤습니다. 밤잠도 딱 높게 되게 되면 반듯하게 되고도 영 편안하지 못하고 자꾸만 숨이 가끔 올라오지 못하고 여팔로부터 안 되고 이랬는데 이런 증세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 의약수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거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0: 네, 그러니까 이 약 쓰면서는 다른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1: 아, 심장병 치료하니까. 예, 네, 그렇죠.
0: 그래서 딱 얻으면, 내가 그래, 요거, 그냥 얻은 좀 장기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1: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국한성을 받지 않는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0: 예, 그래, 오늘도 9값도 싸겠습니다.
1: 예, 하루에 이미 8달 좌우 복용하셨기 때문에 복용 차수는 조절하되 알수는 내려오지 마세요.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 가운데서 본인 선택의 범위에 조절하세요. 차수는 조절할 수 있되 알수는 수말 아래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심하는 의도는 한 개로 좀 거의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저 뭔가 먹기 전에는 이 신저통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도 빠르게 뛰기다.
1: 예.
3: 저 심율이 빠릅니다.
1: 예.
3: 그래도 1분에 저 뭔가 뭐, 110, 220 이렇게 막 후두두 떨기다.
1: 예. 예.
3: 그래, 그랬던 게 지금 이 저 뭔가 뭐, 이 통통심한 먹구슬을 차차차차 낮아지는 게 알겠다.
1: 이제 위에 상술한 심률은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사도 자꾸 경고를 앞에다.
1: 예, 그렇죠.
3: 너무 빨리 뛰면. 그래, 약 먹으라면 그랬겠다. 경고 뭐 쓸데없어. 그래, 심지어 그 전인가 하면 그 단지약 계속 걸음마 욕구 댕겼습니다.
1: 아, 예, 예. 90만원. 예, 예.
3: 예, 90만. 예. 그거, 경고 어제는 뭐, 아이가 땡기도 된다.
1: 아, 예, 예.
3: 심지어, 예. 제대로 이래, 그 약을 먹으니까 제대로 돌아가.
1: 정신만 드시니까 그 약이 어쩌면 90만이 필요 없게 됐다.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 뭔가 이번에도 활동이 저렇게 또 한계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큰 이상이 생기는 그 일은 거의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3: 예, 이 약은 정말 그 가격도 저만 예, 고려 중저기다.
1: 예, OTC 공약입니다. 예, 예.
3: 예.
1: 100% 중저약으로. 예, 실은 나도 됩니다.
3: 예, 실은 넣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수고하세요. 두 분.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네, 지금 이 좋은 통신만 먹는 환자들 어떤 먹은 지 한 넉 달 됩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네, 그래서 넉 달 문에 내 줄은 좀, 그 심장병, 막 발사하거나, 이, 뭐, 이거, 머리 밑에, 뒷머리가 오늘 잔들어가 식은땀 세게 흘렸습니다.
1: 아, 예, 예.
4: 그러고 이렇게 심장 통이 세게, 어떻게 막 몸이 쩔어진 감까지 났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예. 구성생활 지금 다 아이 남다 지금.

0: 그 곰팥쥐허 심장병으로 인해서 곰팥쥐허해서 곰팥쥐 양기가 모자라면 식은땀이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1: 기록이 좀 걸렸던 보니까 계속 또 보니까 난 아들 딸이 계속 싫었다 바깥 다도 싫고 이랬습니다.
0: 예.
1: 계속 반성이 좀 이하고 모은데 좀 거의 무슨 소리 없어졌습니다.
0: 예. 말초까지 신경 말초까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이자처럼 그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요. 예.
1: 예, 기록이 이번에 또 있지만, 아, 너무 알겠습니다. 검사하면 이미 이렇다는데 자꾸 소화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지금 왜 소화 안 되는 거 모릅니다.
0: 신호의 동지라는 심장과 위가 동치된다 하는 이런 중의학설이 있습니다. 예.
1: 예, 기록이 이번에 또, 예, 나 심률이 벌써 60만, 5만 넘어나면 너무 바빠서 혼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점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어떤 시계로 좀 넘어 먹었어요.
0: 그랬어요.
3: 왜냐하면 이게 숨이 차고 목에서 그릉그릉하고 나는 감기 심한 감기 왔었거든. 2층에 걸려서 그랬는가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링이 불려가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 치료하고 나왔는데 또 그렇지.
0: 예.
3: 제대로 가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전약을 먹어도 되고 땡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0: 예.
3: 선생님 누워 굽었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예 제 통 쌀까 한 통 도지 한 달 칩니다. 예.
0: 예, 한 달 좀 더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먹은 게 아이 이발 그렇게 마르고 헐헐거리던 게 그게 감기가 없어지고 콧물이 그렇게 흐르고 이러던 게 숨차고 그러던 게 이렇고 예. 아이 붓기가 다 내렸습니다. 아래 다리 지네 유리처럼 붓겨서 발을 걷지도 못고 예. 청구만 건데서 그 삐뚤삐뚤하며 걸었던 게 거의 붓기도 안 내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되고 그러고 식사를 잘 해놓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헷갈아지고
0: 그렇죠. 심장 분주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3: 이 입에서 냄새가 지네 정말 뭐 냄새 나다 무슨 뭐 어떻게 말할 수
0: 큰 일이죠. 다른 사람은 리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내는 힘들죠.
3: 예, 그리고 잇몸이 아파서 그래도 식은땀이 그래도 걸려도 그래도 쓸데없던 게 이거만 먹어서 정말 어제는 난 해방받았습니다.
0: 어제는 그렇죠.
3: 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0: 그렇죠.
3: 붓기도 다 내렸지.
0: 예.
3: 걸른 것도 어제 이렇고 소화가 잘 되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예, 군이 많이 불었습니다.
0: 그렇죠.
3: 야, 예. 야든 두고 이던 게 어제는 예, 한 90개 잘 되네.
0: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걸 말하죠.
3: 활동도 하고 예. 이제 5,000보를 걸고 또 들어왔어요.
0: 그래요? 예, 잘하시네요.
3: 얼마나
0: 예, 그렇죠. 큰 해결이죠.
3: 작은 것도 한 가지예요.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랬거나 저는 예, 그좀 막 날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랬던 사이 이거 또 아홉가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예, 하루에 한 번씩도 쓰고 두 번씩 그래 쓰다 그랬네.
0: 예, 335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우리 집에 언니는 지금 이 돈 전달 다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게 다 쓰고 전에는 그래도 이거 이 약자약에 그 약 신장에 신장이 조금 늦습니다. 이 약자약 쓰면서 좀 일방약 잡수고 내가 아이디어서 그래서 때는 이분도 가슴이 답답하니까 나 숨이 차고요. 호흡기 그럴 때는 그 헐떡거리면 나면 걸지 못합니다.
0: 예.
4: 우리 집에 삼수고밖에 애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는 헐떡거리면 막 옆에 찍고 사람들이 부스에 올라오고 그러는 게 그래서 예, 무슨 약 잡수는가 하는 거는 그래서 약방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잡수는 그러다 길에 소개해서 이 좋은 그말을 잡수는데 효과 영도합니다. 벌써 처음에는 몰라서 세통 샀단 말은 세통 샀어 벌써 한 통도 안 먹었는데 이 숨이 차는 게 많이 났고 그리고 심률이 그냥 어떻게 돼서 배가 차고 하고 그래 먹어서 더구나 숨이 차한다
0: 그렇죠
4: 네 심률이 배가 차고
0: 그러려고 뜨면 이게 위험 심률입니다
4: 20, 30까지 막 올라가
0: 안 되는데 예.
4: 예 그래가지고 막 어제 선생님은 누워 모신다 앉아서 예. 되게 놓고 기사 놓고 놓고서 되게 놓고 앉아서 쉬고 그래 그리고 또 예, 기침은 또 어째 하는지 원래 기관지

0: 나쁜 애도 이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 알아보면 뭐가 지나볼까?
1: 심폐혈이심해. 심장 때문에 심폐혈이심해.
0: 예. 심폐혈이심해서 그러고 모르겠어. 그런 게 이거 석세 세통 잡수고부터 한 두통 거의 잡수니까 기침이 좀 멎어졌습니다 지금.
1: 예, 그렇죠.
0: 그리고 어찌 그런지 그냥 에 어제 손발이 그냥 부수는거 어떻게 돼? 무슨
1: 심장병? 예,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장 직접 콤파즈 관리하면.
0: 아침에 완을 쫑쫑 부순다.
1: 예, 하시는 부습니다. 심장병으로. 예, 예.
0: 예. 그래서 그 후에 세 통 다 잡수고 또 아홉 통 쌌어 뭔가 이 부순 건 좀 내렸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심율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아이제스 그러더니 야 혈압은 어제 혈압약 먹어도 그냥 혈압 조절이 아이제스 그러더니 혈압 조절이 잘 된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심장병 예. 치료를 하게 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인데 심장이 좋아서야 혈압이 정상을 가는 건데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서 높은 혈압, 낮은 혈압이 이게 불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그리고 혈압을 갈 때 좀 심장도 영역 좋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어찌든지 이런 위약 나빴는데 이 약 잡수거든 위도 영 좋아졌다 하실까지.
1: 아 그렇습니다. 심의 동치란 말이 있습니다. 중의에서 심장과 위를 동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그것이 예. 요즘에 바보 미네 아이들 쓰기 바보 다 잡수 손에게 싸움을 잘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0: 그래서
1: 예.
0: 이랬다. 오늘 이 약을 다른 약은 어디서는 심장 약이 얼마인지 모른다. 집에 이 약도 한 10가지 넘어서 다 아이 잡수고 이 손 적심만 맞았으겠다. 이게 어느 제에 너무 효과 좋으니까 또 아홉 가지 배달을 받겠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넉다리 한개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수를 조절하면서 뭐 몇개 여성 견제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심장 때문에 다른 건강 이상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여성은 다 써야 될 것도
1: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면 그러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예. 예, 예. 이게 오늘 일단 배달 받겠어요.
1: 예, 예 건강결입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원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 가게 여섯 각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받게 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우수한 OTC 공약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물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원을 선사했습니다.
0: 연변주 학년전 교육,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정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대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탐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라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전단 길림성이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 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

0: 정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정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미학과 현대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겨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춘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400개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호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춘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춘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의입니다. 장춘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춘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무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춘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춘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2: 장춘과
1: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춘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의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춘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희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0: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 팬들은 옆면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결 소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1: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유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식에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장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0: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 성과 전시 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 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판으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 활동은 전주 주산암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성을 했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자원봉사자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0: 네, 제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 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

0: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 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조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촌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에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기에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 때는

0: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파핵 용제효소 선

진정의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뇌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많은 그 환자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 이달 30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이번 그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으로 이중으로 지금 빼드리게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그러니까 아홉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곽 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실 분들 상강층 중위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방 약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2: 예, 나는 2년 전에 이 약에 심장이 나빠졌었는데 엄청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2: 예, 심장이 두근거리고 놀라고 밤에 잘 때면 숨이 올라와 왔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아, 예.
2: 예, 밤에 자다 하루밤에 한 서너 번씩 자라도 숨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러고 한번 몇 번씩 고생했는데
1: 예.
2: 하루는 방송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 장약심리방 선전하는 것 듣고서 내 병과 병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이거 주문해 싸 먹었습니다.
1: 예.
2: 예, 그게 엄청 많이 효과 보고 예. 구충상이 다 없어지고 예. 용 모든 데도 가고 용 심정도 좋고 예. 용 좋습니다.
1: 예.
2: 그래, 그거 한 1년 먹고서 많이 나왔으니까, 또 예, 한 시기 또 경제도 딸리고 해, 좀 끊었습니다.
1: 예.
2: 예. 그런데 또 이게 어쨌든 신사에 좋다 하잖아요. 우리 영감도 봄사라기 심장도 나쁘고 좀 동네 깽아도 있고 이렇다고 하고 말하더라 말입니다. 이사.
1: 예.
2: 네. 작년 겨울에 또 예, 그래 그런 또 어쨌든
1: 구부이
2: 와가지고 예. 예. 예. 병원에 입원했는데
1: 네.
2: 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1: 예.
2: 어, 그래 이번에 출연했는데 어쨌든 심리 그런 병이 좋다 하니까 나는 내가 이 약수부터 효과 많으니까 우리 영감 좀 대주시기라는 여러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또 선생님께서 방송합니다.
1: 예, 계속 우선 이거 한치마 해도 오랍니다. 우선은 5년 2개월 넘었습니다.
2: 예, 예 그래 3개월이... 나는 그래 마음이 들어 맨발 그런데 방송하는 토크 소리 내고 또 예. 그때 활동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차주문에서 영감 대표시기인데 어저는 11월 12일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7달 넘었습니다.
1: 예.
2: 이게 지금 예, 중생되는 사람과 똑같이 지금 매일 활동하고 매일 붙고 놀아다닙니다.
1: 약덕이죠. 예.
2: 약덕이죠. 예. 하루도 빼놓고 놀아다닙니다.
1: 아유, 저...
2: 그래 우리 영감 좋아지는 거 보고 내 여기 우리 한쪽 안에도 부마선인데 음식 쓰시고 며칠 아이 대마다인데 우리 형은 나 사진 거 보고 내 소개를 해줬더니 자기들 싸겠다 해서 주문에 쌌습니다.
1: 예. 그분 요즘 두 번 쌌지니까.
2: 예, 그래 싼 게 효과를 봐서 좋다고 이번에 또 주문했겠구만.
1: 아, 예, 맞습니다.
2: 예, 오, 너무 좋아. 그지 난심다. 마늘 좋은 거 소개를 해줬다고. 예.
1: 이 중풍 치료에 원래 효과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2: 예, 내게 네. 감사드리고, 야, 맨발 좋은 애가 만났다고, 내가 어떤 한 3살 더 살았다고 하면 영 좋아한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 그 집에서 이분이 주문하고, 내 또, 부쿠라 노는 그 친구도 있는데,
1: 예.
2: 그 친구 나고네 또, 예, 노공인이 되라고, 뭐, 김동맥, 뭐, 빵칼이 있었대다.
1: 아, 노공도 있고.
2: 예, 그래, 김동맥 빵칼이 있다가, 이 약수서 어떻게 하는가나 문의합니다.
1: 예.
2: 어떻습니까?
1: 좋죠. 예. 우리 이 약은 그 이 노후공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약이고 아, 이 노후공으로 인해서 이게 그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치료가 잘 돼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우리 지금 강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약이. 하도 약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게 경동맥빵활이라는 거는 아, 목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2: 예. 그랬대다.
1: 예. 네. 이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가 예, 예, 80% 이상이가 경동맥을 경과하게 됩니다. 예. 이 경동맥 빵콰르는 예, 예, 연세가 있으면은 70대 그 후에 들어서면은 이게 한 봉건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예, 이래서 혈지가 아,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빵콰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노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예, 예, 머리도 어지럽고 아프고 또 하품이 자주 나고 예. 이런 빵콰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0: 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쉽게 오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내방은 예, 경동맥 방파를 제거하는 데 아주 우수한 이런 약인데 예, 이 경동맥 방파를 제거하려면은 환자분이 혈질,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면서 아,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이게 이러면 산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혈질을 낮춰주면에 그래서 잉방콸이 생겨야 했나죠. 예.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이 들어간 것을 써가지고 아, 방콸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든 후에 예, 우리 간을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예, 예, 호흡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고 또 변을 보는 것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성분이 들어가 같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경동맥 방파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주 좋은 이런 약이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이제 아기 좋다 할까요? 그 집에서 주문하겠답니다.
0: 예, 이 주문을 하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려드릴게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제가 고혈압 때문에 그 심내방 지금 썼는데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0: 예.
3: 예, 혈압이 자꾸 이렇게 파도를 생기면서 한 20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으면 공제하고 살았습니다.
0: 아.
3: 그러다가 예, 운이 좋아가지고 이 방송 듣고서 이 장약을 접해서 먹었는데 그 몇 달 먹으니까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파도를 생기던 게 고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0: 네.
3: 예, 그래서 한 여덟 달 정도 되니까 이게 별로 혈압이가 정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기 선생님 문의를 해가지고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감량하고 차수를 누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두 날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그 알려져가지고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혈압이 지금 이렇게 고정돼 안정돼가 정상 범위 내에서 지금 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이 좀 좋아졌습니다. 내방만 먹고 있는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여러 곳이 맥혔단 말입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0: 아, 예.
3: 그래서 머리 그냥 어지럽고 머리 안에 어지럽고 저기 그리 터분하고 골이 그냥 언제나 무겁고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 안에 그냥 띵 하면서 예. 길이 힝 돌아가고 어지럼증이 나서 예. 그래 이리 비틀 소리 비틀 하고 소리는 그랬습니다.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머리 아프던 것도 이렇고 예, 머리 그냥 흐릿허분하던 것도 지금 안개 꽂힌 것처럼 예, 시원하고 예, 자고 깨남 정신 난단 말입니다.
0: 예.
3: 예, 좋습니다.
0: 그런 효과를
3: 예,
0: 봐야죠. 원래.
3: 예, 예. 그리고 예, 뇌슬금이 있어가지고 예, 그 소변 참지 못하고 예, 또 신어온다기 다음 딱 그 실수를 하고 예, 어디 바깥에 나가기 다음 큰 걱정했습니다. 그
0: 그렇죠.
3: 문제 때문에 예, 예. 예 그 막 그런 뭐니까 뭐 대고 당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굉장히 지금 뇌슬금이 나서졌습니다.
0: 아, 예. 예.
3: 그래가지고 영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해서 내 전문이 36가지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친구가 예, 전문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심장 주사를 거간이 날 얼마 동안 못 봤는데 주사를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0: 아.
3: 예,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캥기고 예, 숨이 차고 그렇다 잼까.
0: 아.
3: 예, 그리고 예, 관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활동하기 불편하답니다. 어디 댕기지 못한답니다. 다리 진이 아파가지고 물이 필요하면 발목이라면 딱딱 소리 나면서 마침에 소리 구울지 못하겠다
0: 그러니까.
3: 아. 예, 예. 그래서 내 이렇게 약이 좋다니까 예, 선생님과 좀 문의해달라더란 말입니다. 자기도 말씀을 쓰겠다고.
0: 예, 예, 예. 심장 주사를 두 개를 이미 했는데 이게 또 그 왼쪽 가슴이 또 아프고 활동하기도 네. 또 불편하다 제가 그러니까 예,
3: 네, 네.
0: 예, 주사를 이게 두 개를 했다는 두 개를 넣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어느 국부에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 중에서의 그 주사를 해놓은 그 혈관이 거기를 거기 하나를 예, 구해냈을 뿐이지 예,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은 앞으로 예, 그래서 예, 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예. 예.

0: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혈도 풀어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냐 그 써야 됩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지룡, 소목, 당귀, 우슬 이런 게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예. 이 현대 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0% 이상이 75%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주자를 더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이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해야 되죠. 예. 그래야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으면서 그 이 심장 주자를 더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우리 이야기는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준다고 딱 적혀 있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신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관절이 아주 또 심하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무릎이랑 딱딱 맞히고 아프고 이렇다는데, 예. 이 관절병을 치료하려면 우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 첫째는 풍한습을 빼줘야 되고, 둘째는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줘야 되고, 결국 간이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간 경락으로 들어가는 약재가 또 일곱 가지가 들어갔고, 또 콩팥이 허증하고 풍한습을 빼주는 지룡이라든가 홍경천, 우슬하고 황기,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요 우슬이라는 요 성분은 이 천연 콜라겐이라고도 하는데 다리 관절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귀하고 요 소홍화가 또 배합이 아주 잘 돼가지고 뱃속에 골수가 모자라가지고 구멍이 숭숭 난 걸 미꿔주 주고 그런 연고를 자라나게 하는데 좋기 때문에 다리 관절이 심하게 아픈 분들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분한테 아주 맞는 약입니다. 예, 그분은 꼭 쓰라 하십시오.
1: 그래 전화기 배달이 되지.
0: 전화기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선생님이 아이 강의에서부터 첫날 오후에 배달받아 이날 때까지 쓰고 있는데 약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 이만큼 오랫동안 쓰지 효과 없으면 이렇게 오래 쓰겠습니까?
0: 그렇죠.
3: 저는 이 약에서도 막 그런 두 번째 생명 가져다도 관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이야기 없었다면 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는지도 또 제품 하나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것 같고 이렇습니다. 야, 이 약속에 지금 살아나고 볼까나 얼마 좋은지 이 풍 치료하는 데서는 정말 이 약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약 자체가 약재 대원이 좋고 아예 다른 이 뭔가 소장지고 있어 논리 불리우는 이 뭐 연황금
0: 연황금도 네 가지
3: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이 맥히고 뚫어주고 용해시고 녹이는 이런
0: 성분이 또 들어갔지.
3: 약재 들어갔지. 예. 약재 성분이 얼마 좋습니까?
0: 맞습니다.
3: 뿌려놓으니까 아예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0: 아, 그렇죠.
3: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3: 눈을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이 구독에서 막 심장 두자도 아이하고 편하게 잘 보내고 있고 병원 모르고 살고 그리고 노시산이 두 번 와서 반신이 지을 짓 걷던 게 거기서 가고 싶은 대로 요새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옛날에는 어디 엄두도 못 내지 뭔가
0: 예.
3: 지금은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지 거기다 아이 얼굴마비 어느 상에 왔던 게 눈이 다 덮였던 게 아이 약이나 뭘 먹다 하면 태꽃이 떨어가지고 많은 병원 많은 좋다는 약을 써봤지만 얼마쯤 되고 치료 안 되던 게 이 약적이 지금은 정말 그래서 새 생명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은 정말 내게 대 과학가들이 정말 지혜로운 과학가들이라고 어디 맨날 오장육부 어디나 다 구석구석 다 치료해주게 하니까나 이 약 한 가지만 먹으면 다른 약이 필요 없이 그래서 요 한 가지를 그래서 막 아예 내내 먹고 있으니까 요 약은 나는 정말 내 몸 애끼도 애끼고 매스를 정말 이 약을 쓸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아, 예.
3: 야, 약을 써보면 1등 약젤로 만든 약이 다릅니다. 이 고산지고 오염이 없고 아, 야생약 되고
0: 그렇습니다.
3: 정말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우리 중풍 환자들의 병집을 딱 들어오고 짚어내는 좋은 열쇠라고 생각되고.
0: 그렇습니다, 원래.
3: 예, 그래서 예. 나는 이 활동에도 그래서 장기를 대풍 예방을 이거 먹으면서 막 대풍도 하고 머리 항상 막아주고.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이 약을 드시면서 머리 맑아진다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3: 예, 소화도 잘 되지, 예. 잘 먹고 잘 배출하고 뭐 잠 잘 자고, 아이 병력

0: 기도를 하시고 하면 이 이상도 성도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선생님,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내 소개를 우리 집 막내 동생도 이렇게 그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뭔가 시어머니는 푸 두부 맞다나니까
1: 아.
0: 소변이 이렇게 돼, 소변이 잘 나가는 거 몰라서 계속 기저귀 차고 있었대요.
1: 아.
0: 그리고 이거 어제는 3년 넘게 쓰고 내 도와주는 것도 우리 동생이 그래서 제가다 주문해서 그래 대달 받아 아예 쓰기 시작한 게 어제는 뭐서 기저귀도 버리고 이 밀차를 계속 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반신이 이렇게 질고 있는 것도 웃기지 않고 얼마 좋은지 그래 영감 놓지 얼마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1: 예.
0: 그 사도 나봐도 심장이 나쁘고 이 전열선염이 있어가지고 영 고생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피부 가렴증도 있고 안질도 알고 이런 게 이 약수 미소리 안질도 지금 잘 보이고 이 피부 가렴증도 없어져서 생각밖에 많은 약수도 안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아졌다고 어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전화 오면 그러면 말하죠.
1: 예.
0: 그래 아빠이 너무 좋아.
1: 기혈 부속이라면 해결되면서리 그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요거 도나로 그런 모일까 배달해달랍니다.
1: 예, 배달됩니다.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말씀하십시오.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1: 예.
3: 저는 상담소리 간에 잔약 신경하는 없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이 약 먹고 예, 지금 좋은 점이 많습니다.
1: 아, 예.
3: 머리도 힘하고 기억력이 없고 어쨌든 무슨 돌아서서 무슨 가져올 것도 자꾸 인사 있고 깜빡 잊어버리고 또 위가 소화 안 되고
1: 예.
3: 심장열이 대단히 심하고 예. 간절은 더 말 없이 심했습니다.
1: 아.
3: 그게 너무 심하고 그리고 관절이 지내 관절이 어느 삼십년이 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지금 부었던 게 발목까지 부은 게 내려갔습니다.
1: 아우 좋은 인사입니다. 예. 다리 그 예. 발목이라며 그 붓긴 거는 심장 때문입니다.
3: 심장 때문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선생님은 강의를 너무 잘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네, 저기 한 가지 물어봤죠.
1: 예.
3: 그 오미가 A고 먹는데 이 약과 같이 먹어도 어떻겠는가요?
1: 일 없습니다. 같이 잡사도. 예.
3: 예, 그렇습니까?
1: 예, 예. 일 없습니다. 예, 같이 잡수시오. 예.
3: 그럼 앞으로 같이 계속.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12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4: 예난 주위에 선생님 방송 듣고, 예, 장약이 좋다 해서 이것도 쓰고 지금 먹고 있는데,
1: 예.
4: 거의 2년 먹었습니다.
1: 예.
4: 예, 먹으면서 한 약달 반부터 선생 지도를 받으며 약을, 고혈압 약을 점차적으로 양을 줄이고, 기간을 누리고, 이런 것을 평화하는 게,
1: 예.
4: 전에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엉뚱되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왜, 얼마나 좋은지 뭐 큰 시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으면서 이거 안정시켜야 되겠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래서 심장이 약해가지고,
1: 예.
4: 그런, 리부티가 심합니다. 그래서,
1: 아.
4: 예, 쉽게 놀라고, 가슴이 계속 붙이고 이렇게 오락당 놀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에 많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하게 안 찾게 느끼면 옛날에는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1: 예.
4: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1: 심자에 나쁘면 그렇게 자꾸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4: 예. 예. 그리고 무슨 소리도 놀라고 큰 소리 놀라면 망신 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동사가 지금 감없이 사라지고
1: 아이
4: 2년 동안 쓰면서 생각해보면 이거 기술이 자꾸만 새로운 발견이 나온단 말입니다.
1: 그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좋아지는 부위가 틀리지않을까 예. 그러면 예. 점점 한 가지 두 가지씩 다 좋아집니다.
4: 예. 예. 날마다 새로운 발견. 엄마 오늘 새로는 아니 다리 시리는지 어째 다리를 없나 물어봐야 계속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내가 지금도 얼음장 갖고 발에 땀이란 게 남아보고
1: 예.
4: 항상 그게 이 계속 다비를 치고 언니집 가서 언니게 몰비야 되면 너는 요즘에 무슨 다비였지 이랬어.
1: 혈액을 보충해 주면서 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만드니까나 고개 따따세 나는 게
4: 그런 말씀이에요. 신이가 중요한다는 걸 설명하는 말인데.
1: 그렇지.
4: 그래서 너는 이거 장보하자고 이번에 활동 너무 좋고 할 것도 이렇게 배달 받아왔는데 내 친구 또 내 소개.

0: 했는데 그 동무는 심장 두고서 지금 냈다고 얘 주절하라는 거 아이하고 지금 내 먼저 이거 먹어봐라 해서 이거 먹고 있는데
1: 예.
0: 심장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위도 안 좋습니다. 소화에 대해 항상 더불어 가고 껄껄하고 어디 가나 투림해서 영사하고 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를 혜택 본다겠네. 이번에 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좋았었는데 너를 조금 한 1, 2년 더 먹어봐라 했거나 자기도 먹어보겠다는 신심이 생긴다며 예. 오늘 정말 받겠다.
1: 이 약을 잡사본 사람들은 다 안다. 야, 내 이거 먹어가지고 내 몸은 그 调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안다 말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끝내십시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린 이 신내방에 쓴지 오랍니다, 선생님. 이 궁금하다, 있어서.
1: 예.
3: 예. 우리 친삼촌도 쓰고, 예. 우리 이마부터 놓고,
1: 한번 와서. 많이 소개해 줬습니다.
3: 예. 놓고 한번 와서, 예. 우리 이마부가, 예. 또 이 약을 쓰고, 예. 우리 집도 사촌지 아줌마도, 예. 남편이 또 놓고 와서 또 한 번씩 하여튼 이 야구는 놓고 심리가 집을 이게 다 중간 되지
1: 그만이다
3: 선생님.
1: 그렇죠. 예.
3: 예, 그 사람들이 뭐 숱한 야구 다 썼단 말이다. 그래도 효과 없으니까 이 야구 그래 소개하고 해서 한 사람 쓰고 이불을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 쓰고 있지
1: 않습니까? 예, 소개를 해서 쓰는 분들이 지금 그 소개를 해주고는 요가이 먹는다며 내한테 계속 전화 온다. 이거 예. 소개를 잘해줬다며.
3: 예. 예, 그래, 소개를 잘못하면, 까대 잘못하면, 이 세월에 돈또 공고 팔고 하면서 다 좋아해야겠지요, 아무래도.
1: 그렇죠.
3: 그래, 예, 그것도 다 좋다고 난리도 모두, 지금, 그것도 이야기는 어렵지 않은 게, 그것도 어렵지 나지 않을까, 살 것 같으나, 그 이야기는 공통점은 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3: 예. 그래, 네. 우리는 어서 몇 년 동안 이 약 쓰고 나가, 제풀이 오지 않았고, 아니, 혈압이 조절 잘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2: 내일 다시 만나시기 예, 바랍니다.
1: 예.
2: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네, 요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길거리 광고판에서,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애쓴 기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를 응원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개이겠으며 부분적 지역에 이따금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인도 케랄라 지방에 내렸던 기상학의 상식을 뒤집은 기적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바로 붉은 비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선홍색을 띠며 땅을 붉게 물들였던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평소와 달리 진한 붉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마치 피처럼 보였고 하얀 벽과 빨래는 순식간에 붉은 얼룩으로 뒤덮였답니다. 놀란 주민들은 처음이 공장 폐수나 황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된 겁니다. 무려 9월 23일까지 두 달 동안 케랄라 남부 전역에 걸쳐 120여 차례에 달하는 붉은 비가 내렸습니다. 때로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비가 내리기도 했고 네, 빗방울에서는 타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도 지구과학연구센터와 열대식물원연구소는 즉시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진은 붉은 빗물을 걸러내 현미경으로 관찰했고 그 안에서 규칙적인 원형의 립자들을 발견합니다. 네, 지름이 약 4에서 10 마이크로미터로 마치 세포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이 립자들은 배양 실험을 통해 오렌지색 조류임이 밝혀졌습니다. 학명은 트렌테폴리아로 나무 껍질이나 바위 위에서 자라는 열대성 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많이 함유해 붉은색을 띠는데 연구진은 강한 상승 기류가 이 포자들을 대량으로 하늘 높이 끌어올렸고 그것이 비와 함께 내려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친 공과대학의 고드프리 루이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했답니다. 첫째, 두 달 동안 내린 붉은 립자의 총량이 무려 5만 킬로그램에 달하는데 일부 지역의 조류가 갑자기 이렇게 대량으로 하늘로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둘째는 그가 실시한 DNA 검사에서 이 립자들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루이스 교수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립자들은 지구의 끝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비가 내리기 전날 밤 많은 주민들이 하늘에서 굉음과 섬광을 목격했는데 이는 혜성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립자들이 지구의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생화학 체계를 가졌을지도 모르며 섭씨 300도의 고온에서도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전 세계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국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많은 천체 생물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속 연구진들이 개선된 DNA 추출 기술로 재실험한 결과 이 립자들에서 명확히 트렌테폴리아 조류의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실패는 조류 포자의 두꺼운 세포벽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류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인도 케랄라의 개체군보다 무려 6,000km 떨어진 오스트리아의 개체군과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 이 조류가 지구의 것이라면 어떻게 유럽의 조류가 아시아 남부까지 날아와 비와 함께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외에도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왜 이 현상이 오직 케랄라 남부에만 집중되는지, 왜 립자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보였는지, 왜 붉은 비는 낮에만 내리고 밤에는 거의 내리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붉은 비는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수께끼로 남아있답니다. 지구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모나먼 별에서 온 것일까요? 네, 어쨌든 이 비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그 너머에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신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식 세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바로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의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은 과감히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인식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광경이라도 아무리 귀에 들려오는 중요한 소리라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한 번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단 몇 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의 뇌의 주의 메커니즘은 매우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의라는 말을 자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주의는 조금 다른데요. 적절한 정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은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뇌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리켜 주의라고 한다고 하니 이 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자발적 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터지는 폭죽 소리처럼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저절로 끌어당기는 반사적 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주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1890년대 위대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주의의 중요한 특징들을 꿰뚫어봤습니다. 네, 우리는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독일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더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주의의 신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름홀츠는 글자가 적혀있는 스크린의 특정 부분에만 전기 불꽃이 번쩍 비치도록 한 후 자신의 시선은 스크린 한복판에 고정한 채로 특정 방향에만 주의를 쏟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주의를 기울인 위치에 있는 글자는 선명하게 알아봤지만 정작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한복판의 글자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시선을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특정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는 내현적 주의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눈길을 돌려 직접 바라보는 외현적 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주의의 선택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시끌벅적한 파티장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관심 있는 대화 상대의 목소리만 선별해서 집중하고 주변의 잡음들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1953년 영국 심리학자 콜린 체리는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헤드폰을 통해 양쪽 귀에 서로 다른 말을 동시에 들려주고 한쪽 귀에 말만 따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들은 쪽의 말은 정확히 따라했지만 다른 쪽 귀에 들린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처럼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다른 쪽 귀를 통해 들려올 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라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심리학자 도널드 브로드벤트는 유명한 병목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뇌의 정보 처리 통로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마치 좁은 병목처럼 통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정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통로가 활짝 열리지만 그 위에 부차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통로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식의 문지기이자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주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꾸준한 응원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이 온 세상의 응원이 됩니다. 응원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뿌듯하고 충만해질 때는 내가 아는 누군가와 나와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노란 튤립 같고 프리지아 꽃다발 같은 응원이 여기저기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영길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병원이 많고 많은데 네, 외에서 영길시 현대병원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도 갖고 또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가. 예.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은 도대체 어떤 병원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병원은 주로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자체 특색인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 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서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치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병원이 많아도 그래도 지금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만 날리고 많은 치료해봤지만 효과 없는 분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병들을 주로 치료하는가? 예,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병은 물론이고, 예, 그리고 주로 난치성 질병에, 예, 여기에, 예, 첫째는 그 잘 낫지 않는 완고한 통증에, 예, 대상포진 후유증의 신경통이라든지 3차 신경통 원인 불명의, 예, 뭐,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어지럼증, 두통, 또 전신에 여기저기 고성되지 않고 왔다 갔다 아픈 통증, 아무리 검진해봐도 잘 나타나지 않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염, 또 정형외과 수술 후에 또 그냥 남아있는 후유증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자율신경실조증, 예, 이게 참 범위가 높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진단이 확실하지 못한 림상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노년에 흔히 발생하는 요추, 척추의 협착증, 예, 예, 이로 인해서 허리로부터 다리로 내리 줄이 붙이면서 걷기 어렵고, 예, 발의 감각이 이상하고 결국은 많이 걷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증상, 좌골신경통이 생깁니다.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뭐 이 약이 좋다 해서 보고 또 저 친구 좋다 해서 해보고 안마도 하고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일상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때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늑간신경통, 예, 그리고 또한, 예, 근육이 늘 경직되고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 그 외에도 어떤 병들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가 하면 자가 면역성 질환. 예,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병을 해결하는 병원이 3급 병원도 없습니다. 예, 예, 여기에는 대표적인 질환, 류마티스, 즉 한으로 그대로 지겨가면 류풍습 관절염, 예, 이미 류풍수 관절염으로 변형이 돼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 예,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대퇴골 모혈괴사,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통풍, 예,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예, 이거는 침샘 또는 물샘의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예, 예, 이거는 쇼그렌 증후군 역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섬유 근육의 통증, 그리고 난치성 골다공증, 족저근막염, 예, 그리고 배체트병, 백색병, 예,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주로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예, 큰 혈관이나 작은 혈관이나, 예, 모두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사실 우리 몸의 혈관이, 예, 퍼져 있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킴으로 해서 전신 건강에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흔히 반복되는 구강궤양, 입안이 자꾸 흔다는 분들, 예, 뭐 비타민제 먹어도 낫지 않고 소염제 먹어도 낫지 않고, 이것은 일반 궤양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외음부의 궤양, 그리고 눈이나 포도막염, 예, 예, 포도막이라는 것은 눈의 혈관이 아주 풍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명 위험이 아주 높아지는 병, 예. 그렇기 때문에 제때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 소화계통 비뇨기 내장 질환의 질병으로서 이게 참 피부에 건선, 예, 뉴피센이라고 하는, 예, 소보짐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도 일단 걸리면, 예, 낫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재발하는 신경피부염, 그리고 스테로이드 즉 격소에 이전해서 증상을 늘 공제하고 있는 루푸스의 홍반낭창,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예, 난치성 위식도 역류병, 예, 만성 재발성 췌장염, 예, 다 난치병인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면, 예, 오래도록 고생하지 말고 영길시 현대병원, 예, 265-2120에 전화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잠깐 갖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0: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치료하는 병들은 다 난치성 질병. 예. 네, 그래서 어떤 병들은 들어도 못 본 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지만 치료가 어려운 병. 예. 여기에는 또 만성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예, 경우. 그리고 만성 재발성 췌장염. 예. 또한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저하증 예, 흔하지는 않지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치성 골반통 예, 그리고 수술 후에 골반의 유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하복부의 경련 통증 또한 예, 잘 치료되지 않은 관상동맥질환 예, 이런 질환들 그 외에도 안과, 인, 이비과, 호흡기의 희귀 면역 만성질환으로 여기에는 그 스테로이드 이전성, 즉 격소에 의해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천식, 예, 천식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특발성 진전, 예, 또는 예, 손, 예, 흔히 손에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녹내상, 예. 그리고 황반변성, 예. 말기가 아닐 경우, 예. 이게 다 실명 위험이 높은 병이지만, 예.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이명, 예. 귀에서 소리 늘 난다. 메니에르병, 예. 다발성 경화증, 또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예, 난치성 담즙역류성 위염, 예, 그리고 경증의 폐동맥 고혈압, 또 원인 불명의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 이런 환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치료 효과 없는 예, 이런 환자는 모두 연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치료 못한다 하는 이 오염병을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예, 거기에는 바로 독특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예, 면역각성료법. 그리고 세포재생요법인 부강주사 이 면역각성요법은 전신의 면역을 억제하고 정상만 다스리는 전통적인 치료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병원이라 해도 다 전신 면역 억제제 그리고 증상 공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면 상태의 NK세포, 또 조절성 T세포, 예, 자가 복구 세포를 정밀하게 활성화해 면역이

0: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체내에 과잉 생산되는 자유기, 유리기라고도 하는데 활성산소,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갉아먹으면서 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입니다. 누구나 다 생기는데 산소를 들이마시는 한 유해산소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중화하는 방법, 축적된 대사 폐기물을 배출시켜 장기와 연부 조직의 섬유화를 지연하고 질병의 악화의 원인부터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나지 않은 완고한 자가 면역 질환일 경우에는 정상 면역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병원성 림프구를 억제해서 면역 인식 이상을 바로 잡아주고 전신의 면역 환경 개선을 통해 일반 만성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의 근본 치료를 병행합니다. 부강수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치료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의 지금 비용이 그 전에 비해서 절반 감소됐습니다. 원래 한번 부강수사의 비용은 1,300원이었는데 지금은 680원. 예. 그래서 뭐 어떤 치료 방법에 비해서도 그 아마도 돈도 적게 들고 치료 시간도 짧고 특별히 수술보다 치료 효과가 우월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많고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오늘은 반복되면서 잘 낫지 않는 이 통풍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잠시 증상만 공지할 뿐 역시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럼 통풍이 무엇인가? 통풍은 혈액 중의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됨으로써 요산의 결정체가 우리 여러 조직에 침착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통풍이라면 그저 관절의 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사의 질환입니다. 요산이 또 무엇인가? 이 요산은 그 핵산 중에 퓨린, 퓨린 그 대사물로서 이거는 요산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치 이상으로 많이 생겼을 때, 원래 보통 남자는 매 데시리틀에 6.8mg, 요산은 6.0mg, 7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0: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 요산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어디서 생기는가? 사실 요산은 단백질의 하나인 퓨린 대사 중에 생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주로 단백질 음식 가운데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40대 이후의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요산 수치가 많은 음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는 육류 또는 등푸른 생선 많이 먹는 경우에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외에도 음주의 술을 많이 마실 경우 비만한 사람의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뱃살이 많은 사람의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 약물의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 약물을 먹을 시에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2차성적으로는 만성 신장염이 있을 때 고혈압 환자 혈액이 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산의 이제와 같은 음식 나도 먹고 있는데 누구나 다 먹는데 왜 생기는가? 이거는 요산이 생성이 많은 것과 배설이 잘 안 되는 생성과 배설 지간의 병령이 파괴돼서 누구도 다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술도 마시는데 배설이 잘 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만 되고 배설이 잘 안 되는 대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통풍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육류 생선이 그렇게 흔하게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과거에는 잘 사는 사람의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라 했지만 지금은 다 부자 같은 생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한테 잘 발생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육류 섭취가 많은 것과 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분 통풍이라 하면 다 관절을 생각하는데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전신의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이 잘 돼야 대사가 잘 된다. 배설이 잘 안 되면 대사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가속력도에 관계됩니다. 통풍 환자의 6 내지 18% 정도에는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사질환에 정말에서 이게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한 사람 몸에 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동맥경화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병을 유리파편 같은 예리한 요산 결절이 관절에 쌓여서 갑작스럽게 관절이 붓고 그리고 통증, 부종이 오고 그리고 벌겋게 색이 변합니다. 피부가. 이래서 마치 골수염이나 감염성 관절염과 같은

0: 같은 질병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증상은 밤에 잘 생기는데 밤에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해서 특별히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호르몬제의 격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산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약제.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증상공제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력관계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동서구 협력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0: 서비스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가 효율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1: 장강 삼각주의 지역 수출입이 연 15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0: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1: 보더의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서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목표의 착안에 내린 중대한 결책입니다. 습금형 종속인은 동서부의 산업 상호 보완, 인원 상호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소통, 기풍 상호 참조를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입니다. 협력관계 성과자치구 직할시는 계속 분투하여 협력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하면서 동서부 협력의 새 장을 힘써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란산 기슭에 위치한 민룡지는 은천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태양광 전지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풍력발전기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청정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수백 개 비닐하우스에서는 남부 과일 북

를 이어주고 맞춤형 협력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복건성 당윤의 보석이었던 습근평은 복건성이 명나지원 지도서소 소장을 맡았습니다. 습근평은 대표단을 인솔해 명나 빈곤 지역에서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해고의 현실적 곤경에 착안해 습근평은 복건과 명나가 손잡고 집단 이주 사업을 전개하며 은천 하토병원 미개발 지역에 민영촌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은천시 민영진 초창기 이민 오유동은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사 가게를 주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큰 문제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복건성 지원 간부들이 경험과 지식을 직접 전수하면서 지금은 먹고 있는 것도 걱정 없이 지내고 종배소 기반시설 등도 충분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협력 과정의 복건과 영하는 성과 자치구 사이 연속회제도, 현시 맞춤형 지원기제, 상무 간부 파견과 림시 근무 교류 등 다양한 선제적인 조치를 내왔습니다. 복건 간부들은 자금과 기술, 선진적 리념을 갖고 능하에 와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관계 수로와 도로를 건설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에 따라 특색 균초 재배를 도입해 볼모지에서 최초로 자치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건과 용하는 우세 보완, 호혜 협력,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이라는 협력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공을 들여 복건 기업 플러스 명나 자원, 복건 본사 플러스 명나 기지, 복건 시장 플러스 명나 제품 등 일련의 산업 협력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전통 재배업과 양식업의 전반 사슬을 승격하고 빅데이터, 첨단 장비 제조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까지 현재 명나의 활약상은 크게 돋보입니다. 농민들의 자발적 로무 송출에서 30여 개 특색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기까지 현재 명하의 로무 송출 인원은 28만 명을 웃돕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건과 명하가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는 로계로 4,100여 개, 혜택을 본 현지 주민은 244만 명에 달합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농업농촌청 림동 부총장은 복건과 명하 사이 협력은 습금형 종속이가 복건에서 근무할 때 친히 기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한 동서부 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속의 강국한 당무를 명기하고 30년간 축적한 귀중한 경험을 이어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로정에서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종속이는 전국 발전이라는 대국면에 착안해 동서부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인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빈곤 해탈의 마지막 보루를 공략하는 단계에서 종속이는 반드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며 지원을 심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와 지원 단계 진입해 종속이는 복건과 용화 사이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영하며 협력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속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산과 바다가 손잡고 진행한 생생한 실천은 신조대지에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공동 창조로 나아가는 광동과 광서 간 협력은 미래를 향한 신질 생산력을 공동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경과 내몽골은 녹색 전기, 녹색 수소, 녹색 에너지, 녹색 컴퓨팅 응용을 전면 승격했습니다. 한편 상해 연구개발과 운남의 제조는 신소재, 생물의약 등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상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와 지역본부를 공명해 설치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상해시 운남 지원 간부 연락조 조상 양 씨는 올해는 상시와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로서 복건과 명나 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한 남편 산업협력, 로무협력, 소비협력, 교육과 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상해와 운남의 우세를 보완하며 량방향 용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 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과도기의 동서부 협력 기제를 통해 서부지역 농촌 노동력 500여만 명의 취업을 실현했으며 그중 빈곤 해탈 노동력이 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동서분동 산업단지 800여 개를 공동 건설하고

0: 소부지역에 7,500여억 원을 투자하도록 기업을 인도해 산업 집단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부성의 6,500여 개 병원, 학교가 서부의 7,700여 개 병원, 학교와 맞춤형 지원을 실현했으며 쌍방이 상호 파견한 교원과 의사는 연인수로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수는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귀주성 준위시 모천 게르속 묘족자치원 인민병원 부원장 곽광은은 동서부 협력이라는 좋은 정책과 지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 진료과를 추가하고 림상관은 자주적으로 100여 개 신기술, 신프로젝트를 전개해 현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의회 전망계획 요강은 동서부 협력, 맞춤형 협력 등 기재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상시화 지원 단계의 우리나라는 동부 8개 성 직할시와 서부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좋은 재민의 공동 부유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1: 1978년 12월에 열린 당 11기 3차 전환회의는 당과 국가사업 중심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습니다. 기를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중화민족의 굴기에서 부유까지 빛나는 로전을 돌아보겠습니다. 1978년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이 진리표준 문제에 대한 대규모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이번 토론이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이끈 사상적 선도였습니다. 1978년 12월에 열린 당 제11기 3차 전환회의에서 당과 국가사업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역사적 결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용하고 완강한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조치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해 겨울 안위성 봉양현 소강 생산대에 연리덮 가구 농민들이 시행한 가성 도급 책임제는 우리나라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이후 개혁 시점 경험을 초보적으로 총화한 토대 위에서 도시경제체제개혁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자주권 확대, 경영책임제 실시, 새로운 상품유통체제 건립, 다양한 경제형태 육성 등 개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 개방도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4구공업단지 건설은 심수경제특별구 건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앞장서며 묵묵히 노력하는 특별구 정신은 세계 중국 개혁개방에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개방의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 고속 성장의 기석을 창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과학적 구상에서 향안과 어문이 조국에 귀환되기까지 중국 인민은 조국 통일 대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세계 중국 인민의 활기찬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세계 박람회는 중국 인민이 세계 각국 인민과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 발전 사이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생산력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은 굴기에서 부유까지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의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장려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장엄한 분투의 창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단오설 연휴 기간 몰입식 민속촌에서 과학기술 동원한 새로운 소비 장면까지 서비스 소비가 효율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단오설 연휴 기간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체험이 효율 소비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동성 불산시에서 룡순 급식은 선소식단에서 관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식단으로 변했고 섬서성 한중시에서 개최한 국제 패들보드 대회에 13개 나라의 6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강변의 특색 소비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관람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단오절 연휴 기간 룡선 경기 개최지에 주변 호텔 검색량이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전국 레저 오락 관련 주문량은 76% 폭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권까지 서비스 소비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풍 문화가 상업 공간과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상해 민항구 상권의 장터는 쫑즈 전통 브랜드 50여 개를 집결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식 체험을 선사하고 절강성 장흥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물고기 시장을 개조해 관광객들이 쫑즈 만들기 등 민속 오락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상무부가 관측한 전국 78개 보행거리와 상권의 이동인구는 동기 대비 4%, 매출액은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일련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하면서 량질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치는 17가지 조치에 이어 과학기술의 접목은 다양한 소비 장면을 형성했습니다. 호북성 형주의 고성 성벽에서 료케공 3차원 련농 몰입형 빛과 영상 축제를 펼쳐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보였고 신강역을 다치고 가시가래에서 관광객들은 수막영화와 민속불꽃놀이로 전통명절 분위기를 체험하고 로봇 겸 지능 로봇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소매 판매액이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담, 임대 서비스, 문화지역 레저 서비스 분야의 소매액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 운남성 광담현 락송지촌 소학교 교원인 농가규는 상가 마을에 4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교육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교사 모범 등 수많은 연계를 수여받은 농가규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락송지 소학교를 찾았을 때 농가규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사용한 드론과 로봇은 그가 직접 신청해 들여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락송지 소학교는 운동장도 높고 교실도 박습니다. 40년 전 나 환자 집중 치료소였던 락송지촌은 학교도 없고 교우도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농가규는 대리 교원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마을에 온 농가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벽돌과 기와를 한 장 한 장씩 쌓아서 만들고 책상과 걸상이 없으면 직접 목과 망치를 찾아 만들었습니다. 두 달 남짓한 동안 세 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고 농가규는 학교 유일한 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가규는 40년을 견뎌왔습니다. 1992년 첫 졸업생들이 진학원서를 작성할 때 농가규는 주소란에 락송지라는 지명을 적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농가규는 락송지의 소나무 마냥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농가규는 세 차례나 당 조직에 입당 지원서를 제출했고 2013년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올해 전국 인대 전교회의 기간 전국 인대 대표 농가규는 락송지 마을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외계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최근 2년 사이 당원 교원 주례당과 농가규의 제자인 본촌 출신 양소근이 잇따라 마을로 돌아와 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면 예순인 농가규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요즘 농가규는 새로 부임한 교원들과 함께 가정 방문과 상담에 여념이 없습니다.
0: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출입 규모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한 7조

0: 8,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수출은 4조 9,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41.3%를 점했습니다. 선박 직접 회로, 로봇 등 첨단 제조품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입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고급 부품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지역 첨단 제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증산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역주체 활력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민영기업 수출입은 4조 2,200억 원으로 장강 삼각주 무역 총액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장강 삼각주는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의 수출입이 전년 대비 17.5% 늘었습니다. 아시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는 각기 25.5%, 9.3%, 14% 증가하며 대외무역의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1일 기자가 교통운수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단오련 후 3일간 전 사회 영역의 인구 이동 총량이 연인수로 6억 5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0: 2026년 병모년 공식 추모제 중화인문 시조 복희 대전이 21일 감숙성 전수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대만 신북시에서도 복희 제사 행사가 병행되었는데 이는 해협 량안이 13년 연속 함께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호 복희 제전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전 세계 화교의 뿌리찾기 조상 제사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상부, 자연자원부 등 4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발령해 전통해양산업 고용규모 안정과 확대, 해양신흥산업 내 일자리 성장 동력 혁신적 육성, 해양서비스업 신경영 형태, 신모델 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0: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동압코드 100% 적용을 실현하고 설계서 시공, 거래, 재생 개조 등에 이르는 건물 전생의 주기에 걸친 단일 코드 관통 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코드는 도시 재생, 지역사회 관리,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1: 교통운수부 등 8개 부문이 복합운송 난제타파 병목 해소 행동방안 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향후 5년 내 약 1,000개 주요 화물 거점의 복합 운송 기능을 고도화하고 1시간 내 화물 환적 완성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연안 항구 복합 운송 구역 철도 인임률은 80%, 장강 본류 주요 항구 철도 인임률은 100%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 국제 영화제가 21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77개 나라의 420여 편 작품을 1,600회 이상 상영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45만 명 이상에 달하고 흥행 수입은 약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금작상 시상식, 중국 영화 드라마의 밤 등 행사도 병행되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회담입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협상을 시작해서 80분간 쌍방은 이란 핵계획을 논의하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은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지만 협상이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한창 협상 중이던 이란 대표단이 돌연 협상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레바논에서의 대린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이란에 경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재차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항의하고 80분간 진행한 협상을 중단하고 회상에서 퇴장한 후 내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진주당 무력 인원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카심은 21일 화상연설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진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격추한 우크라이나 고정익 무인기가 483대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신형 무인기를 출동해 러시아의 한 정유공장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변도 비행거리는 2000km를 넘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진행한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에스파냐 팀이 4대0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팀을 꺾고 이란 팀과 벨지크 팀은 0대0으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희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우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프랑스 혁신기술전시회 종국기업 방안의 조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비바데크 혁신기술전시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종국기업이 단독 또는 단체 형태로 참가해 인공지능,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저탄소 기술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센터 3층 입구 정면에는 원경과학기술그룹의 부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약 4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구역은 탄소 제로산업단지, 스마트 전력 컴퓨팅 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스마트 풍력 터빈 등 AI 전력 시스템 역량과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시 기간 중 이 그룹은 고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고비 사막 지역에 5kW 규모의 녹색 AI 컴퓨팅 파워 센터를 구축해 AI 시대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차세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경과학기술그룹 장뢰일 이사장은 AI 컴퓨팅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 같은 변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은 고비에서 출발해 AI 전력 시스템을 전 세계로 가져갈 것이며 AI 시대의 전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종국기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고비 사막이 지능 문명을 잉태하는 요람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독일 프랑크 푸르트의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이후 텐센트 클라우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클라우드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안 등 제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유럽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안은 유럽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에 완벽히 부합하며 다른 업체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럽의 AI 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협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 국제 유럽 지역 총괄 손창의 말입니다. 손창 총괄은 또 기자에게 중국 기업은 자체 제품과 기술을 연마해 돌파

가구를 찾은 뒤 조매 소면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전시회도 단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조시 전시 컨벤션 그룹이 항조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이끌고 참가해 디지털 무역 가동의 해외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는 시각지능 집적회로 량자기술 AI 분야에서 각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시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참가해 로봇과 AI 안경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기간 중 항주 전시 컨벤션 그룹은 비바테크 주최 측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바테크 최고 사업 책임자 니콜라 드셰방은 항주 전시단이 선보인 기술 방향은 다양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항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먼저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향양과학기술관 전시 구역에는 향양 소재 스타트업 24곳이 모여 AI과 로봇,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과 기후과학기술 등 여러 최첨단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향양 생산력 촉진국 수석혁신총감 도용해는 기자에게 유럽은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친환경 규제 측면에서 규칙 제정이 앞서 있고 기준이 엄격하다며 향양의 가치는 중국 본토의 산업적 우위, 공정 역량, 응용 시나리오를 국제시장의 법률, 표준, 비즈니스 관행과 더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비바테크 혁신 기술 전시회는 2016년에 창설돼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이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AI 기술 주권, 친환경 기술, 에너지와 출행,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신 기술 전시회 중국 기업 방안의 주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호.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기네아의 중국 교자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권력감독제도와 규율, 범죄집행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규범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으로 재반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는 당내 감독의 주체적 책임을 대행하고 관건적 소수, 특히 제1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규율검사감찰기관은 전문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위원회를 협조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내 감독과 기타 각부류 감독의 연결과 협동을 추진하며 연결과 협동을 심화하는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과 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 조직의 용도 역할과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는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규율검사감찰기관과 규율검사감찰관부는 시종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규율검사감찰사업에 충성해야 하며 당의 자기혁명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이 100년 동안의 분투를 거쳐 형성한 소중한 경험과 훌륭한 기풍을 고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을 통해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전략적 포치와 목표, 임무의 구체화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 대우는 반드시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규율로 자신을 요구하고 훌륭한 사상 기품과 능력 자질을 단련하며 당성을 근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강직하고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율을 집행하고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당내와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종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단결에 분투한 결과물이며 단결과 분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가장 뚜렷한 정신적 징표가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는 단결은 곧 힘이고 분투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며 단결 분투할 수 있는 민족만이 전도가 있고 단결 분투할 수 있는 정당만이 부패 집안에 설 수 있다는 것, 명확한 분투 목표로 이루어진 단결만이 가장 굳건한 단결이 될 수 있고 굳건한 단결에 기초한 분투만이 가장 힘찬 분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두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분투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해왔으며 또한 단결과 분투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한결같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9,500여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시종일관 인민과 한 마음이 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과행길에서 세인이 괄목하는 기적을 계속 이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백성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실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더없이 충만된 신심과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어묵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당 장관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우환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는 고훈을 명기하고 먼 앞날을 미리 생각해 평안한 시기에도 닥쳐올 위험 부담에 대비하는 가운데 긴밀히 단결해 간고 분투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위협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에 헌정하는 가장 숭고한 경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한 시기 동안의 발전 전망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큰 국면을 동일적으로 고려해 어휘 일체의 정체적 배치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발전과 안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동괄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체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기능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 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민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환경과 국회 민안의 사회 환경,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을 적극 유지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24 당대회 선거적 개최를 맞이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네아의 중국 교자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올 6월 기네아 서부 보파주 고바 지역은 소하게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 빛 벼이삭 사이로 소화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네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지런히 쌓여져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의 많은 농민들에서 이런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네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기네아 양국은 2019년 고바 지역에서 교자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네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네아 일용화 농업회사 장정영 총경은 쌀은 기네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지만 기네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자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고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자뼈 품종 세 가지를 제공하고 기네아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고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기지에서 도입한 교자뼈 품종은 6가지로 늘어났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자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자뼈가 현지에서 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종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고바 지역의 많은 논밭은 관계수로가 적고 배수시설이 나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전통적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 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와 이양,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광우는 2020년에 기네아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 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농업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리념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올 4월 기네아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 쌀 한 포대 양국 현병의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적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일간 열린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일전에 프랑스 에비앙 레반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후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연 2년 동안 공동 성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의장 안에서 7개국 정상이 각자의 타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항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존속해온 이 부자 클럽은 내부 이견과 미국 우선의 충격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론은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하는 배경 하에서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이미 시대와 동떨어진 정치쇼로 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 기간 미국과 동맹국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상연됐습니다. 회의 개막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미국 과학기술 거두에 대한 디지털 세를 취소할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랑스 포도주에 대해 관세 100%를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세는 유럽 법률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은 유럽인이나 프랑스인을 대신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고 프랑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전기 자동차 보조금,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등 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전통 동맹국 사이 마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경제무역 등 핵심 이제서 7개국

그룹 기타 회원국과 미국 간 이견 상의는 봉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분석하다는 7개국 그룹 회원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와 민생 분야의 도전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7개국 그룹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작전 행동을 개시한 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개국 그룹 회원국의 경제 표현을 저해했습니다.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전쟁의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가 2, 4분기에 0.2% 위축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간 통화 팽창률이 4%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후 미국이 7개국 그룹 회원국에 부과한 관세 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세 갈등은 이번 정상회의의 분위기가 긴장한 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 연구주관 제로미 샤피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측은 비록 내심 속으로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파열을 피면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표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7개국 그룹의 응징력을 약화시켰다면 대표성 부족은 그 영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7개국 그룹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트리뷴 웹사이트는 기사에서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켰지만 글로벌 재부의 극단적 집중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 세금 제도 등 기타 붕대한 불균형 문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영합하기 위해 정상회의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스위스 관찰신문 사이트는 이 같은 조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각국의 공식 개발원조 총액이 동기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원조를 대폭 축감하면서 전체 하락폭의 96%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 옥스팜 집행주임 아미타브 베하르는 세계가 심각한 기아와 빈곤, 기후 문제에 직면했을 때 7개국 그룹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이 선양하는 이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남방에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7개국 그룹이 모멘트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며 발전 도상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프랑스는 브라질과 케니아, 이집트 등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발전 원조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글로벌 남방의 우려가 장기간 효과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인 익스프레스 웹사이트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7개국 그룹의 작은 모멘트 작품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 비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표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타난 7개국 그룹은 설립 초기의 경제 총량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한때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구도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비중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웹사이트는 이런 배경하에서 외부는 이 배타적인 발달국 클럽이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에 과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다대학 중국유럽관계연구센터 주임 간군파는 글로벌 관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7개국 그룹은 글로벌 사무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고 서방의 발언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방의 전반적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정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모순은 7개국 그룹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핵심적 문제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수년 전부터 7개국 그룹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며 7개국 그룹은 현재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이미 대표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개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며 정상회는 이미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극본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진작 퇴출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이런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연변주내에는 예, 감로 장약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이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방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약을 써도 잘나지 않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이 약품이 특징을 보면은 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방으로서 또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또 건강을 또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신다 할 때에는 아주 리상적인 이런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 이 복무 핑타에서는 예, 우리 회사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예, 우리 이런 장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하고 림상 응용에 대해서 이런 재료들을 매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이 핑타이로 예, 가입해서 또 보시면 또 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도선장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예, 이 치수의 전조원하고 하신전항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2: 아우, 용 좋습니다. 이, 심장에 나는 이 심근경색이서 가끔 가다도 숨 막혀서 정신이 쓰러질 때만 한데, 지금 그게 얘가 딱 이렇지 숨 다 차고 용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 자꾸 하고, 예.
1: 네.
2: 그 다음 머리 아프고, 손발이 자꾸 차갖고, 용 그저 얘 시리고, 어떤 때는 얘 졸이 나고, 이런 게, 두 가지를 같이 배웠었지만 지금 예, 그 중에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맞습니까?
1: 예, 예.
2: 오늘 도와준다. 예. 그리고 예, 이 귀에서 소낙 소리 그냥 났다는데 그 소리도 그저 좀 또 면이 나지. 예,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2: 오, 내일에 이 두 가지 있으니까 이 심장병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저기 그런 이 풍에도 영 좋은 것 같은다.
1: 예. 예. 모든 순환을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의 전주환은 모든 인체 내부의 생체 통로로 통하게 하죠. 예. 그리고 이 화신코 후에는 미세순환. 미세순환이라는 게 모세혈관 순환입니다. 예. 예. 모세혈관 순환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그것이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대학했었지만, 예. 어쨌든지 이 조리든 것도, 그것도 다리란 조리고 그랬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그런 증세 좀, 그래서 이제 한 달 그래도 조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오래 써도 괜찮습니까?
1: 료종은의 우리 화신코 후에는 두 달입니다. 예. 두 달인데 두 개 료종 쓰실 수 있고 치수의 전주화는 오래 쓸수록 좋습니다.
2: 그리고
1: 예, 화신코 후에는 예, 이런 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조울증이라 있는 분들에게도 영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맨날에 좀 조급해 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얼굴도 붉은 것 같고 근육도 긴장해지고 예,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영 좋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래서 한 달만 쓰면

0: 오늘 어떻게 하는가 내내 지금 그래 문이란다.
1: 한 달이면 한 알긴다. 근데 료정이 예. 두 개 료정 쓰고 그 다음에 장대편들 또 찾아가시오.
0: 예.
1: 예.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어?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여보세요.
1: 예.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아, 저는요 지금 이 장약이 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 제가 원래 심장이 좀 이래 그 심된투를 하게 되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원형 받았는데 별로 크게 증상은 없었대는데 요즘에 지금 심장짝이 눌리움에 그다음에 얼굴이 좀 붓고
1: 네.
3: 그리고 맥이 없고 이래가지고서 내가 전화도 장약 이거 뭐다 좋다고 그거 써보라고 해서 그래 혹시나 어떤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1: 네. 환자분은이 우선 먼저 지금 그 심장병이 발생한 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증상입니다. 지금이 얼굴이까지 붓겠다 할 때는 이미 심신불교 생긴 거 말합니다. 콤파치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우리 지금 심장병이 있을 때 우선으로 써야 되느냐 눌려오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이 심기 부족하고 심혈이 부족하다는 거 말한다. 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은 바오의 천시향환입니다. 그리고 혈압은 이렇습니까?
3: 혈압은 원래 높으니까 그냥 혈압약 먹으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장이가 손상 본 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합해서 써야 됩니다. 바오의 천시향화를 쓰면서 뭐 손이 저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3: 왼손이
1: 저리죠. 예. 그리고 쌍후환을 쓰면서 치수의 전주환 이 세 가지를 쓰고 그다음에 좋기는 또 그 장향활도 같이 쓰면은 혈압이 또 치료도 됩니다. 그래서 예, 한번 그 장대편대 찾아가시오. 예.
3: 그 전화도 장약 써보지 이런 소리 써본 사람들이 아 장약 좀 써보지 이런 소리 들었단 말인데
1: 예, 효과 완전히 다릅니다.
3: 예, 그래서 좀 한번 물어보려고.
1: 예, 그래서 예, 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또 약방에서도 알아야 될 환자 정화에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또 아픈 과정 또 얘기할 게 많고 이 서면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서 약을 처음에 잘 배합했으면은 이 효과가 빨리 나고 또 적응하는 게 또 빠릅니다. 예.
3: 거기 가면은 선생님이 계시겠죠?
1: 예,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가시오. 아, 예, 아침에 예. 장대표 7시면 나옵니다.
3: 예. 예. 거저 예약 없이 가면 돼요?
1: 508-9929번에 예약하십시오.
3: 508-9929번.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저도 이 수관소낭에 항제하고 망제를 먹고 이런 지금 망제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 감이 저는 원래 만성관염도 있고 저기 간경화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저기 배가 땅하면서 속이 더부러가면서 미숙미숙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래 식은 땀도 자꾸 나고 이래서 이 약을 움직이기도 싫고 이래서 이 약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 아프고 뒷장도리도 켜고 간 경우가 있는 게 복수 증상까지 있다 해서 저기 독일장 약병이 그 상대편은 내가 담아나고 그래 영칭 창제하고 망제를 같이 두 가지 하고 이전 두 달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복수가 있는 것 같았던 것도 해결되고 진통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소변도 순통하게 잘 통하겠거나 속이 시원하고 배도 푹 꺼지는 것 같으면서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몸이 개운함이 그래 잠도 잘 오고 속도 편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활동한다고 해서 이 상지하고 망지를 같이 갖다가 쓰리 두 가지 하고 이 특별하게 먹은 게 이 약이 특별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 두 가지가. 네,
4: 그래 그러는지 이 저기 뒷단들이 켜우고 옆구리 켜우고 이렇게 아픔의 소리 서변도 그렇던 게 이게 완전하게 이제는 많은 성산 가져왔습니다.
1: 네.
4: 옆구리 아픈 것도 나사지고 뒷단들이 켜우는 것도 나사지고 또 비숙미숙함에 복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나사졌습니다.
1: 네.
4: 확실히 이 약이야 두 가지 약이가 이 특별한 효과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해결해준다.
1: 네.
4: 그리고 이 저기 담낭이 나빠가지고 이 기름진 음식과 계란 못 먹던 게 지금은 이 계란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채소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4: 확실히 이 두 가지 약이가 이 활동에 참가해 보니까 되나 영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1: 예.
4: 특별하게 증상이가.
1: 맞습니다. 예.
4: 그래, 이제는 활동도 하지 않으면 끝이 난다니까, 되나,
1: 예.
4: 예. 저기, 이 약을 배달받아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쓸 수 있는 약입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누구죠?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이 망지하고 민무 슬리우유만 쓰고 있습니다.
1: 예, 슬리우유하니.
5: 예. 눈도 아프고 눈에 민물도 자꾸 생기니.
1: 예.
5: 눈 이렇게 좀 잘 배우지 않아. 이래서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이래 선택해서 반디 이때 쓴 지 며칠 알겠니 효과가 벌써 나는 게 알겠다.
1: 예.
5: 제가 눈이 아픈 것도 많이 났고 제가 눈에 민물 생기던 게.
1: 예.
5: 눈물 좀 없어진다. 이제 한 줄 썼는데.
1: 예.
5: 예. 이게, 이제 효과 나니까 좀 단기적으로 오래 좀 쓰자고 그랬는데. 오래 쓰이럽죠, 이게?
1: 예. 이 민무슬리워요하는 이 한계료정이가 석 달입니다. 예, 석 달인데 지금 이 활동이가 이 민무슬리워요하는 한계료정 사면은 한계료 한 달분을 더 드리면서 또 홍화, 칭강화를 열 곽을 또 더 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망죄가 같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래 쓰면은 모든 이 눈질환은 다 치료한다. 효과를 영 잘 본다. 예. 예,
5: 알겠습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좋기 때문에 예, 연계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이제 좀 말씀 물어봅시다.
1: 예.
6: 장혁이 하도 좋다니까 예. 그 우련이가 계속 어지럼증이 나는 건 어째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1: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지금 주요한 증상이 어지럼증 위에 뭐 있습니까? 소화 잘 안 된가 그러지 않으면 혈압이 높습니다.
6: 소화는 되는데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1: 당뇨도 있고.
6: 네.
1: 그럼 뭐 혈압.
6: 어지럽고 다리 한 짝이에 그냥 아프다 한단 말입니다.
1: 예. 다리가 예, 이짝 다리가 한 그 아픈 다리가 더 붓겠습니까?
6: 네. 예.
1: 붓겠습니까 다리가?
6: 다리 어찌 그냥 붓긴다.
1: 그렇죠. 그 알만 납니다. 거의 그 좀 환자 병저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로 말하기 내 병 많이 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예. 그리고 이
6: 어디
1: 다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치료하겠는가 그 환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치료하면서 조금 과정 걸립니다. 예.
6: 아,
1: 예. 예. 지금 그 정도 되면 이 혈관도 많이 막히고 몸에 독성도 많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6: 아, 예.
1: 그리고 제대로 치료 받으십시오.
6: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이 이야기를 한 게 민무질환에 대해서 그렇다는데
1: 예.
6: 백내장도 그게 될 수 있습니까?
1: 백내장은 로디 민무완을 씁니다. 로디 민무완. 예, 우리 이게
6: 백내장 수술 아예 하고 그거 났을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시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6: 한쌍 눈이가 좀 부엌이 배운단 말입니다.
1: 그 시력이 0.4 아래인가 0.4 위인가?
6: 모르겠습니다. 검사 아예 했는데.
1: 예. 그러면 이 그저 예.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지금 이 수술을 하라는 거 아예 하고 또 이 약 쓰고 또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6: 아, 백내장이가
1: 예. 예, 예. 이기다는 예, 우리 민무스리워와는 예, 백내장 수술 후에 합병증을 치료한다. 그래서 백내장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로디 민무와는 백내장을 치료한다. 이렇습니다.
6: 아, 걔 치료한 부위 있습니다.
1: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보이는 정도로 지금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까니 시력도 검사해보고 0.42 그 아래

0: 의무는 됩니다. 예.
1: 그 이상 너는 그런 거 검사하는 게 없지요.
0: 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예. 예. 그래도 사람 보면 알긴다. 예.
1: 그렇습니까?
0: 예예. 그래 예, 찾아가셔.
1: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6월달 덕길 장약방 우대 활동은 파상모 소유환 여수곽 사면을 런칭 망제로 다수곽을 또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은 간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주면서 신장도 보양하고 혈액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풍습 골병하고 우리 골병 이 관절염에 쓰는 약 류시완 예, 우리 12가게 원래 1,400원인데 58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눈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 민모슬리워이완 민모슬리워이완은 한계려종이가 석달이고 한계려종 사시면은 한 달분은 또 더 드리면서 홍화 침관화로 또 열과가 또 더 드립니다. 예, 우리 눈질환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쓴다 할 때에는 눈질병에서의 증상하고 원인이 같이 치료됩니다. 예, 지금 우리 6월달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인차 또 전화해서 연계한다 할 때는 좋은 이런 치료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에는 단순히 장기들이 집합이 아니라 장부와 경락이가 아주 촘촘하게 얽힌 이런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면 됩니다. 예,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환자분처럼 아, 이 다리 저리다 다리 아프다 붓긴다 하면은 아, 이 무슨 이 내장과는 어떤 관계에 있겠는가 이거 인차 알 수 있습니다. 예, 심장과도 관계되고 또 혈압하고도 관계되고 또 이 혈지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는 다 관계됩니다. 예, 때문에 처음에 잘 치료하거나 예, 잘 약을 배합한다 할 때는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예, 우리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화하고 순환부터 예,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과 언행까지 모두 모든 생명 활동은 내장의 기능이 겉으로 표현된 이런 결과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 서약보다도 예, 우리 좀 질병이 급할 때는 서약을 써야 됩니다. 현대 의학으로. 그러나 우리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나타난다 할 때에는 내장에서의 문제가 겉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예, 이거 조절하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인체는 장부하고 경락, 조직하고 기관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통일적 유기체입니다. 예, 이미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형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모든 복잡한 생명활동이가 내장의 기능활동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어장육부가 서로 기능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수고기 조화 바로 소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수고기 조화하고 혈액이 순환, 예, 밖에서는 시각이라든가 눈을 보는 거 얘기하죠. 예, 이 시각하고 청각, 언행 이 모든 현상은 내장 활동이가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자꾸 환자분들을 오시라 하는 말은 예,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겉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우리 내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자꾸 오시라 하죠.
2: 네.
0: 예, 보지 않고 약을 이 드린다는 거는 조금 좀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찾아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체의 생명 활동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각 조직하고 기관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은 있지만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태, 간 이게 서로 다 다른 것 같으죠.
2: 네.
0: 예,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관돼 있다 이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모든 기관은 인체라는 이런 전체 활동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이 연관성에서 보면은 상호 견제도 하고 조절하고 또 서로의 존재에 이거합니다. 예, 내가 심장병이 생겼다 하면 단순히 심장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가 우리 콤파칠로부터 이 수하고 화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이 심장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네.
0: 때문에 내 이 심장병이 있다 하면은 예,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콤파칠을 같이 결합해 봐줘야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예, 우리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쓰이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행이 상생하고 상극 원리로 인해서 장부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기와 혈, 진액으로서 서로 뒷받침해 줍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지금 인체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인체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경락이라는 이런 정보와 물질이 통로 덕분입니다.
2: 네.
0: 예, 이런 경락이가 정보를 서로 바꿔주고 하면서 또 물질 교환까지 하기 때문에 인체의 통일적인 이 전체 관념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경락은 각 장부하고 조직 사이에 있는 이런 고속도 길과 같습니다.
2: 네.
0: 예, 우리 고속도 길이 막히면은 작은 길로 돌아가야 되면 아주 불편하죠. 예, 인체도 이런 자연의 현상과 또 같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장부 간이 각종 정보를 전달하면서 조화론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야만이 우리 상호작용하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기와 혈, 예, 우리 진액이 전신을 순환해야만이 인체는 비로소 서로 협조하고 통일이 전체를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환자분처럼 아 다리가 저리다 하면은 다리가 붓기는가 이게 통하지 않는 거 말합니다. 순환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자면은 예,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병증이 아주 긴 분들입니다. 처음에 좀 질병이 경할 때 중시를 돌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할 때에는 내장이가 곧 생명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우리 증상 치료보다도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2: 네.
0: 예, 우리 안에 있는 장부가 안에는 장부가 있고 겉으로는 그 형상이 드러나죠.
2: 네.
0: 이것을 지금 우리 장상학이라고 합니다. 장부라는 장제에다가 현상이라는 증상이라는 상제 이 원리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우리 오장육부의 관계에서 예, 때문에 우리 눈이 침침하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하면은 그 부리를 내장에서 찾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0: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악어 아가씨의 보호를 받으며 공원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주주와 그의 친구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기대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새 친구는 정말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용감한 아가 아가씨는 과연 대형 얼룩뱀과 잘 맞서 싸워 조조 일행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조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조조의 멋진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4장 대형 얼룩뱀의 습격.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연잎수레가 공원 깊은 곳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주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아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아그 아가씨, 방금 공원에 대회가 있다고 하셨죠?
2: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차 그 대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0: 무슨 대회인가요? 농구 대회인가요? 쟁쟁이가 얼굴을 수레 밖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쟁쟁이는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활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야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멋진 농구 시합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 쟁쟁아, 이 공원에는 파충류들만 살고 있잖아. 대회를 한다 해도 달리기 대회겠지. 총군이 마치 정답을 맞추기라도 한 듯 콧대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2: 여러분들의 추측이 다 틀렸습니다.
0: 그럼 무슨 대회인가요? 조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2: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0: 노래 시합입니다.
2: 알고 보니 오늘 이 공원에 사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지 모두가 힘껏 겨루는 특별한 대회였거든요.
0: 조주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서 노래 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날개라도 달아서 바로 대회장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들떴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말했어요. 두꺼비 아저씨, 빨리 갑시다.
2: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웃으며 수레줄을 조금 더 꽉 쥐고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0: 다들 신나서 대회장으로 가던 길에 아그 아가씨의 시선이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 꽂혔어요. 그는 재빨리 꿈틀꿈틀 기어가서 입을 벌려 돌을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2: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돌이 아그 아가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그 아가씨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주주 일행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데요.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한 돌들은 보통 흔치 않거든요.
0: 아그 아가씨는 돌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뒤에서 주주 일행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2: 아그 아가씨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몸통이 몹시 굵고 긴 대형 얼룩뱀이 주주 일행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아그 아가씨는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 돌들은 모두 대형 얼룩뱀이 일부러 놓은 미끼였던 것이에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돌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방어력이 약한 주주 일행을 습격하려는 악한 속셈이었어요.
2: 대형 얼룩뱀은 큰 입을 벌리고 쟁쟁이에게 덮쳤어요. 하지만 쟁쟁이는 아주 령리했어요. 몸이 작고 날렵한 장점을 이용해 연잎수레에서 땅으로 재빨리 굴러 내려왔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쟁쟁이를 놓치자 곧바로 주주에게 다시 덮쳤어요. 주주는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두꺼비 아저씨 뒤에 꼼짝없이 숨었어요.
2: 두꺼비 아저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3: 너 이놈! 손님들한테 무리하게 굴지 마라!
2: 대형 얼룩뱀은 두꺼비 아저씨를 얕보듯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4: 자기 자신도 지키기 벅찬 놈이 용 행세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지?
2: 말을 마친 대형 얼룩뱀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몸통 절반 이상을 연잎수레우로 올렸어요. 주주 일행은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0: 그만해! 아그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가 대형 얼룩뱀을 힘껏 한방 내리쳤지만 얼룩뱀은 재빠르게 피해버렸어요.
2: 대형 얼룩뱀은 우로 훌쩍 뛰어 올랐는데 몸이 면입술의 천장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면입술을 넘어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모두는 그 순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형 얼룩뱀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2: 악어 아가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쫓아가 대형 얼룩뱀을 길가 바위 앞으로 몰았어요. 대형 얼룩뱀은 몹시 화가 나 계속 혀를 내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3: 악어 아가씨 조심해요.
0: 조주가 두꺼비 아저씨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아가 아가씨와 대형 얼룩뱀이 맞서는 모습을 보며 몹시 긴장했어요.

0: 쟁쟁이와 청고는 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굵고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처음이었어요. 두 친구는 손을 꼽고 긴장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씩 천천히 대형 얼룩뱀에게 다가갔어요.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를 위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0: 그리고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아그 아가씨 눈앞에서 계속 흔들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빛을 더욱 강하게 굳혔어요.
1: 아그 아가씨는 갑자기 몸을 빠르게 돌려 강력한 꼬리로 대형 얼룩뱀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얼룩뱀은 재빨리 비켜 피했고 아그 아가씨의 꼬리는 쾅 하고 땅에 힘껏 내리꽂혔어요.
0: 굵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진동했어요. 만약 대형 얼룩뱀이 이 공격에 맞았었다면 결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1: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주변 덤불 속으로 재빨리 기어들어 도망쳤어요.
0: 걱정했던 싸움이 끝나자 쟁쟁이는 다시 련잎 수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몸서리 치며 말했어요.
2: 세상에, 대형 얼룩뱀이 계속 혀를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어.
1: 아그 아가씨가 다가와 조조 일행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0: 대형 얼룩뱀의 혀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전파 탐지기일 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독 이빨이에요.
1: 호기심이 생긴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룩뱀이 계속 쉬 하고 있는 건 왜서인가요?
0: 아구 아가씨가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룩뱀의 혀는 냄새와 주변 정보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1: 그렇게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한 주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길을 떠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신기한 혀에 관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0: 내 친구들 대형 얼룩뱀의 갑작스런 습격에서 악어 아가씨가 용감하게 나서주고 주주와 친구들도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렇게 무사히 얼룩뱀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대회장에 도착할까요? 오늘 개구리들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 주주 일행은 또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정말 그대로 도망간 걸까요? 혹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주주 일행은 과연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주주의 더 흥미로운 모험 함께 만나볼까요?
0: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내미도 빗방울 똑똑똑 냇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표지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가자, 하나되어 어서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어서가자, 하나되어 어서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라솔 레도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현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구 이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재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의탁해 문화 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괄하고 전역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게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 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 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묵기 등 단오 수공기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0: 철도, 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 강의 풍경과 공원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 도시의 매력과 가곡 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 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공문 옆에서 경계 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 경주시합 및 제1회 전국경찰 야외 경주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 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 려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 운전 려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려야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 단결 주제 단호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호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1: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개를 주제 활동을 펼치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초청해 변강의 풍토 인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는 초청받은 귀향의 관봉춘 일가와 청도의 왕시오 일가를 만나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감동적인 전경을 기록했습니다. 귀향에서 온 관봉춘에게 있어서 이번 단오 연변 여행은 20여 년간 쌓여온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귀향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연변의 풍속, 미식,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여전히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향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잊지 못합니다. 귀향에 간 지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변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익숙한 고향 말을 듣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봉춘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봉춘입니다. 이곳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도시 면모부터 민족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동 청도에서 온 왕시오 가정은 연변 방문이 처음입니다. 연결신흥광장 무형문화재 전지활동 현장을 방문한 왕시오 가정은

0: 성문화재 전승인의 지도를 받아 연변의 정신을 상징하는 진달래를 정성껏 오렸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요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의 문화와 화목한 분위기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고 체험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한 왕시요 가정은 민속 풍정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특색 민족 미식을 맛보면서 전방위적인 몰입식 체험을 통해 현지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학행입니다. 연길에 처음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고 미식도 정말 많습니다. 조선족 전통 의상을 처음 입어봤는데 정말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자복을 입었는데 아이들은 옷과 음식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요입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여행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아직 연변에 와보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하렵니다. 모두가 이 색다른 민족 문화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호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 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용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 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 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 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 개방 대국에 봉사하렵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무역 봉사, 식품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 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경제무역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금융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주제로 했습니다. 주밑 연길시 안전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응급관리국, 연길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주총공회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신변의 공공안전우환에 초점을 두고 선전전시판과 설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 전문 일꾼들은 대중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화재 예방, 가스 루출 대처 등 안전 우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길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입니다. 다음 단계의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 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0: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 중심 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익 활동을 펼쳤습니다.

0: 있었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활동에 대해 료회하고 주동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현장 3.1군은 사생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하고 헌혈 조건, 헌혈 절차, 혈액 사용 결제 정책 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헌혈에 대한 각종 오해를 바로잡아 우려를 버리고 자원적으로 무상 헌혈에 참가하도록 인도해 고학 헌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조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1: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길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 야시장, 인터넷 인기 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길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길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자문 수요에 제때 대답하고서 입학 원서 작성과 학생 모집 사업기간 연변대학 학생 모집 취업처는 학생 모집 자문 전화 4개를 개통하는 한편 공식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학생 모집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0: 연길시 청년광장 음악분수가 6월 19일에 정식으로 대회 개방돼 주민들에게 레저 휴식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 그날 훈춘시는 2026년 정령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 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 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0: 그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무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 세월이 흐름과 함께 먼 훗날에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고 그 흔적을 더듬노라면은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이야기와 친구를 그리면서 쓴 글, 관광객들의 사진 찍는 장면을 보고 느낀 감수를 적은 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꿈과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김금선 선생님의 소개, 엄마의 만능딸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만능딸 김금선. 밤 10시경 내가 한창 취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예, 핸드폰에서 계속 노래가 나온다. 어떻게 하니?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는 사소한 일에도 나를 곧잘 찾곤 한다. 엄마,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한 차례 통화가 끝나고 잠잠해지자 나는 시름 놓고 잠자리에 누웠다. 매서운 추위에 집안마저 쌀쌀했지만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기분이 참 좋았다. 바로 그때 엄마한테서 영상통화가 왔다. 핸드폰에서 여전히 노래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걸치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핸드폰을 살피고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드렸다. 노래가 멈추자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돌아서는 나를 보며 엄마는 무척 미안해했다. 핸드폰 소리에 무척이나 속을 태웠을 엄마를 생각을 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다. 22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재가를 했다. 두 노인이 살아가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현대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 자주 자식들의 손을 빌린다. 텔레비전 화면이 안 나온다. 텔레비전은 켜졌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전화 소리가 너무 낮아 들리지 않는다. 큰일 났다. 화장실 하수도가 막혔다. 이들이 멀다게 나를 부르는데 문제는 출근 시간에도 연락을 해온다는 것이다.

아, 기다려요. 다행히 진정집이 학교 근처라 전가를 맞고 달려가거나 때로는 수업이 있어 바로 나가지 못할 때면 남편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매번 사소한 일들이다 보니 5분도 채 안 걸려 금방 해결이 된다. 둘째는 정말 못하는 일이 없구나. 형제 자매 중 둘째 나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다. 엄마는 약가루 국수나 감자 우그랑죽을 즐겨 드신다. 거리에서 파는 것을 사서 드시려면 맛없다며 귀엽고 집에서 해먹는 것을 고집하신다. 둘째야, 오늘 별일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감자 우그랑죽을 해먹자. 둘째야, 오늘 뭐라니? 별일 없으면 약가루 국수나 눌러먹자꾸나. 이런 연락을 받는 날에는 친정집에 가서 반나절씩 음식 버럭의 시간을 보낸다. 감자 우그랑죽이 먹고 싶지 않아도 약가루 국수를 먹고 싶지 않아도 엄마가 잡수고 싶다면 달려가서 해드리곤 한다. 둘째는 정말 못하는 일이었구나. 일이 끝나면 엄마는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흐뭇해하신다. 어느 날은 엄마가 금목걸이에 달린 장식품이 이뤄졌다고 전화를 주셨다. 집안을 여기저기 뒤져보아도 못 찾겠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바로 친정집에 달려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었다. 마침내 화장실 세탁기 밑에서 찾아냈고 엄마는 그제야 씨름을 놓으셨다. 한 번은 엄마가 세수를 하다가 금귀걸이를 세면대 배수구에 빠뜨렸다고 연락이 왔다. 내가 갈 때까지 수도꼭지를 절대 틀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헐레벌떡 달려갔다. 집에 도착을 해서 배수구 아래쪽 파이프를 보니 U자형으로 된 것이다. 하수도로 통한 파이프를 분리하여 세면대에 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귀걸이가 빠져나왔다. 둘째는 정말 못하는 일이 없구나. 금귀걸이를 되찾으는 엄마는 손뼉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다. 또 한 번은 싱크대 및 하수구가 막힌 적이 있었다. 내가 손부와 배수가 잘 되자 엄마는 나를 대견스레 쳐다보며 말을 했다. 둘째는 그걸 하나 더 달고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남자들이 하는 일도 막힘이 없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찔끔 나도록 웃었다. 노인들을 돌보다 보면 편찮을 때가 제일 힘들다. 환절기만 되면 늘 뒷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시는데 그때면 우리는 곁에서 함께 복받쳐야 한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마음이 더 힘들다. 예전에 비상시기 때 아픈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반드시 핵산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핵산검사를 마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 과정에서 방방에 오줌이 차야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다. 엄마는 병원에 간다고 집에서 깨끗이 소변을 보고 왔으니 큰일이었다. 물을 많이 마시고 기다리는 수밖에. 내가 물 사러 병원 밖으로 나가려 하니 규정상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다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못 가고 마침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남편한테서 겨우 물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로 달려갔다. 평소에도 다리가 불편하여 걷기 힘든 엄마인데 몸까지 아프니 더 말이 아니었다. 문득 병원 어딘가에 휠체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입구 쪽으로 달려가보니 고맙게도 휠체어 하나가 우드커니 구석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나는 엄마를 휠체어에 모시고 반나절 동안 병원 안을 돌아다녔다. 나 이제는 더 살 것 같지 못하다. 왜 이렇게 맥이 없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엄마는 약한 소리를 했다. 나는 엄마를 이렇게 위로해드렸다. 엄마, 이 휠체어가 왜 덜컹거리겠어요? 분명 나사 하나가 풀렸을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고치면 잘 굴러갈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바짝 치료를 하면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글쎄 말이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구나. 엄마가 링겔의 조사를 맞고 좀 진정이 되자 그제야 난 목이 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반나절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돌아다녔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 해 나는 세 번이나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드나들었다. 다행히 엄마는 매번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셨다. 한번은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려 잠에서 깨우나 보니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큰일 났다. 내 이모부가 술을 마시고 3년차를 몰아서 차를 몰수당하고 벌금까지 내야 한단다. 내 이모한테 연락을 받고 잠이 오지 않아서 나한테 알린다. 알겠어요.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이모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교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이모는 89령인 엄마한테 알려 걱정을 시키고 또 엄마는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해서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을 수시로 나한테 알려오는 엄마 때문에 힘들 때가 많다. 아마 엄마의 마음에는 내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딸인 것 같다. 부모님 곁을 지키며 살다 보면은 가끔 내 인생을 모두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수십 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할 때도 정말 많았다. 우리 부부가 고향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렸기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시름 놓고 외국에서 일할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고 하여도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피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형제 자매들은 우리 부부가 부모님 곁에서 수고한다며 항상 고마워하고 뭐든지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를 먼저 챙겨주려고 한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아직도 엄마가 생전인 나를 매우 부러워한다. 친구들은 모여 앉으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제대로 효도를 못해드린 것이 가슴 아프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감옥살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사실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식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효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또 부모님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한 일이다. 엄마 항상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이 만능딸을 부르세요. 한 달이면 달려갈게요.

네. 듣는 이들이 공감을 자아내는 김금선 선생님의 속이 엄마의 만능딸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란 자식에게 늙으신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껴본 사람들은 다 알 거라 부하집니다. 고동의 불편은 부모님이지만은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면은 가슴이 미어질 듯 하지요. 네. 부모님들이 한시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가실 수 있도록 잘 돌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선 선생님의 소피엘 그리운 친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운 친구 박병선. 세월의 강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진심으로 맺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다. 많은 만남과 리별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친구 바로 철수이다. 내가 어려워질 때 기대가 되어주었고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으며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손금 보듯 알려주던 친구 철수. 그와 헤어진 지 어느덧 서른해가 되어간다.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잊지 못할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선하다. 서른해 전 철순의 집수리를 하게 됐다. 나는 친구의 일을 곧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래와 벽돌을 직접 화물차로 운반해 주었다. 시세로 보면 재료비와 운반비가 300원 남짓됐다. 그런데 철수는 1,300원을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더운 날 수고가 많았다며 단호하게 밀어주었다.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친구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다. 이듬해 내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철순의 부부는 영양 보충이나 하라며 1,500원을 들고 병문안을 왔다. 그 시절 노동자 월급이 300원 안팎이었으니 큰 금액이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임을 다시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겨울날이 있다. 나는 화물차를 몰고 돈 벌러 나가서나 해가 질 때까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집세, 석탄비, 유치원비, 장모님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답답했다. 벌써 엿새째 돈을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괴로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철수가 신기루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그를 시장에 짐이 있으니 집까지 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10분도 안 되어 가벼운 짐을 실어 날랐다. 철수는 저녁을 먹고 가라며 나를 집안으로 끌었다. 그 안에도 온화하게 맞아주었다. 밥상무에는 먹음직한 고기 반찬이며 물고기 요리, 산나물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설 또한 고량주에 연어, 산약초를 넣어 오래 숙성시킨 약술이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철수가 말을 했다. 밥 먹자고 찾아가면은 내가 핑계로 안 오잖아. 그래서 오늘 짐을 부탁한 거야. 겨울에 일거리가 적은 걸 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네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친구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와닿았다. 철수는 나의 상황과 자존심, 괴로움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철수의 아내는 내 작업복 주머니에 차 기름 값이라며 100원을 넣어주었다. 철수 부부는 택시를 타고 가라며 5원이면 충분할 길에 50원을 건네주었다. 이튿날 아침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발견하게 됐다. 분명 철수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돌려주러 갔지만은 철수는 나보고 바쁜 일을 먼저 해결하라고 하며 받지를 않았다. 그 후로도 철수는 아예 화물차를 이용할 때마다 시가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억지로 건네주곤 했다. 그 당시 나에게는 설종성탄 같은 고마움이었다. 물론 그때 철수는 조선과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친구였기에 큰 부담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으나 진지한 우정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정을 나누던 중에 1년 뒤 철수네는 심수로 이사를 갔다. 그 후 나도 노다지를 찾아 타향과 외국을 또 돌아다녀 했기에 연계조차 제때 할 수 없게 됐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귀국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수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몇 년 전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철수가 한없이 그립다. 지금 우리는 어느덧 예순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다.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여생의 철수와 다시 만나 술 한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 함께 웃었던 기억들을 마음껏 나누고 싶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 철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적을 갚은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다. 서른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리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고 더욱 진해졌다. 철수와 인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다. 철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그리운 친구 철수는 살아있다.

네, 가슴 훈훈한 감동을 주는 박병선 선사님의 글, 그리운 친구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는데요. 필경 그분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그때 사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일로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어떤 공격에 처해도 멀리하지 않고 다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겠죠? 네, 친구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리헤란 시의 수필 푸른색 안내판을 무색하게 하는 꽃을 마련했습니다. 푸른색 안내판을 무색하게 하는 꽃, 리헤란. 대련 비네로의 한 모퉁이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인들이 서로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댄다. 곱게 화장을 한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 찬 환한 웃음이 걸려있다. 나도 조용히 웃음을 한 방울에 가득 주워 담았다. 그런데 그 웃음과 즐거움을 가득 안겨주는 배경이 사실은 공중 화장실 앞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했다. 푸른색 안내판에 화장실이라 또렷이 적혀있는데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꿈꿔온 여행지에 온 듯이 환호를 올리며 요리조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사람은 나일 수도 있었다. 나는 여기가 화장실인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보고 웃지만은 그들에게는 여기가 단지 꽃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화장실 외관은 참 예쁘다. 그 푸른색 안내판만 없으면은 어느 해변가 특색이 있고 멋진 현대식 커피숍인 줄 알 것이다. 이민대회당 같다는 농담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나무 기둥 11개가 당당히 줄지어 서 있고 그 기둥 사이사이로 빨간 월계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작은 정원을 방불케 했다. 6월의 빛을 머금은 꽃들은 그까지 작은 안내판쯤이야 손짓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다는 뜻이 환하게 피면서 들끓었다. 여인들은 치맛자락을 살랑이며 포즈를 취한다. 옆에서 양복을 입은 어르신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치포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은 화사한 양산을 옆으로 살짝 기울이며 고전적인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꺼내 보이며 어느 순간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기 화장실에요 하고 말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카메라 샤타 소리와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려와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그들을 지켜보았다. 남의 기쁨을 깨는 것은 진짜 실례이고 재수 없는 일이다. 누구도 말을 안 하면은 그만이지만은 누군가가 그것을 깨뜨리면은 날 것 같은 기분이 금방 파리를 씹은 듯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찍는 것은 배경의 아름다움이었고 그들이 남기는 것은 함께 웃는 그 순간이었을 텐데 내가 아는 척하며 그들의 리듬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서로를 위해 포즈를 잡아주는 손길, 자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목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 그 모든 것이 사진 속에 담긴다면 배경이 어디인지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그곳이 화장실 앞이라는 것을 보완했다고 해도 모르는 채 할 것이다. 구태여 남의 기분을 잡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읽기 어려운 책을 한 권씩 품고 산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고 돈이 아무리 적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꿈이 있다. 회사일로 피곤한 하루,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안타까운 하루,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하루든 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푸른 하늘 아래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웃음을 피어올리며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이 괜찮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쩌면 알면서도 못 본 척 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안내판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푸른 하늘 아래 빛주색의 바다가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월계화에 이끌려왔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 사진을 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장실 앞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햇살 차내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꽃밭이라고 말할까?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대답이 궁금하지가 않다. 사진 속에는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과 꽃밭에서 웃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겠지만 아프다고 울고만 있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상처 위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화장실 옆에서도, 비오는 날에도,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 순간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요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을 피하기보다 피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웃음을 만들어주고 웃음을 선물해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제 나는 그 화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가만히 혼자 미소를 짓는다.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이 피어났던 이 공간, 푸른색 안내판을 무색하게 만든 빨간 월계화의 고집, 그리고 그 꽃 앞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꺼내 보인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 같다. 그들의 앨범 속에는 그곳은 결코 화장실 앞이 아닐 것이다. 그곳은 꽃밭이고 아름다운 정원일 것이다. 그곳은 어느 여름날에 웃음 한 조각이 남아있고 즐거움 한 자락이 스며있는 곳일 것이다. 힘들고 지겨운 일들

가슴에 품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제쳐놓고 웃을 수 있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자기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삶은 참으로 행복한 류랑이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요술쟁이다. 네, 이해란 씨의 수필 푸른색 안내판을 무색하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네, 환경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대련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도시 환경 미화도 매우 잘 돼 있는 것입니다. 네, 듣는 이들에게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제작이 송기혁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큰 고비를 넘기거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팔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멍해지는 게 마치 우주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처럼 한동안은 현실감을 찾기가 힘들지요. 그토록 이 해방의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니 이걸로 정말 끝인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전환에는 원래 버퍼링이 필요한 법이지요. 기계들도 그러한데 감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열정을 다했던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럴 때는 단순해지는 게 최고죠. 최선을 다한 당신,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실감이 날 때까지 실컷 쉬어주시죠. 오늘도 당신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대학 입시 대장정이 막을 내렸을 때 우린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의 행복을 아낌없이 누리겠다는 설렘이 집안을 채울 것만 같죠.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한 정막이 감도는 것처럼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집안의 풍경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과 여전히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공백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되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낯선 감정의 벽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올해 49, 그러니까 40대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정말 목이 쉬어라, 피가 마르라 응원하며 겨우 대학 입시를 끝마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날 아침 아이를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서서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시험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우회 같은 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숨죽이며 버틴 나도 참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 지망을 쓰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자유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아주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이도 예민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도 참 많이 던졌거든요. 매일 아침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기 바빴고 밤늦게 시간 맞춰 마중 나갈 때도 차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시간만큼은 오롯이 우리 가족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던 것도 다 털어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최고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대학에 붙고 나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갈지도 모르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스무 살이 되면 저 세상을 찾아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기 전에 우리 세 식구 끈끈하게 뭉쳐서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앨범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들뜬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 제안에 딸아이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 않은 눈치로 꼭 가야 해요 하는데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살피며 혹시 고생했으니 갖고 싶은

졸업 선물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핸드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한편으로는 찡하고 아려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다 보니 딸아이한테 늘 새 폰을 사주지 못하고 제가 쓰던 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곤 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최신형 폰 들고 다닐 때 엄마가 물려준 구형 폰 쓰면서도 투정 한번 크게 부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착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폰은 원래 사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가 다른 건 다 싫고 오직 핸드폰만 딱 사달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깐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야속해지는 겁니다. 폰을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닌데 엄마 새 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 여행도 기분 좋게 다녀와요 하고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남고 가치 있는데 쓰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최신형 핸드폰 한 대 값이나 우리 세 식구 마음 먹고 며칠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숙소 잡아서 여행 다녀오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핸드폰은 손에 쥐어야 봐야 2, 3년 지나면 또 구형이 되고 액정이 깨지면 그 가치가 발에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지만 가족여행 이곳은 다르잖아요. 낯선 여행지의 이국적인 공기, 저녁 무렵 붉게 물들던 노을을 보며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길을 헤매다 서로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소리 같은 건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속에 고스란히 박혀 살아 숨쉬는 영원의 자산이 되니까요. 저는 그 가치를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자꾸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우리 집의 현실적인 형편 때문이기도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입원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가서 방학 때마다 해외로 배낭여행도 가고 부모 지원 받아서 언제든 훌륭한 경험 쌓으러 잘만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니까요. 남편과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아이를 매번 여유롭게 여행 보내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자꾸 조바심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제 대학 가고 나면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조기 취업 준비에 치여서 아이가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팍팍한 삶의 궤도에 진입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부모의 울타리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비용을 대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쫓겼습니다. 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서글픈 조급함이 자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방문을 꽉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 자락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수는 짐작으로 얼추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입학 통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붕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란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억지로 가족 여행을 가본들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냐 되묻는데 말문이 막혔죠. 혹여나 자기가 날카로우신 기분 때문에 여행지에서 짜증이라도 내거나 표정 관리를 못해서 엄마 아빠와 싸우기라도 하면 그 여행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시험 직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텐데 자기는 그 소중한 기억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어요.

생각해보면 서글픈 모순이죠. 저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동안 갇혀 지낸 게 안쓰러워서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안달인데 정작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아이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자기 방 안으로 가만히 고독을 씹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니 말입니다. 자식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이야말로 마흔아홉 엄마가 스무 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일 텐데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이 시기 제 섭섭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고 단단해지겠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여행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떠나는 여행일 겁니다. 지금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급급하기보다 방 안에서 온전히 불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줄 때인 것 같아요. 여행은 입학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100% 만족하는 결과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결과지를 또 받았다는 홀가분함이 여행의 편안함을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 방문을 두드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엄마가 묵묵히 기다려주겠다고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핸드폰부터 사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고양이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선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선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고향련의 글입니다. 시음떡의 향입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납작한 모양의 설익긴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쉬움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내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에 김 서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쉰떡이라니, 그 지독한 냄새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하다니.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맵쌀가루에 발효된 감주를 넣어 만든 증편을 쉰떡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새벽마다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직접 쉬움떡을 만들어 연결해서 가장 큰 장터 서시장에서 팔았기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떡 장사를 시작해 집이 재개발로 이사를 가기까지 아마 떡 장사를 10여 년 했을 것이다. 골무떡과 만두기도 함께 만들었지만 절묘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극찬하던 쉬움떡이야말로 할머니의 대표작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전날 저녁부터 쉬움떡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얀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으며 살살 저어 익 반죽하고는 감주를 넣어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 되면 반죽이 부풀며 술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알람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무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너는 맨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정말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거북했던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였다. 나에게 쉬움떡 냄새는 매일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쉬움떡이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부엌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목욕물을 끓여서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물을 아껴야 한다며 매일 저녁 가까운 강가로 나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손빨래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머니 일을 도와야겠지만 뜨거운 김에 데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쉬움떡이 더 미워졌다. 나는 쉬움떡과 평생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높은 담을 쌓았다. 떡을 팔 때도 안 먹던 떡을 할머니가 떡 장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더욱 입에 댈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쉬움떡을 먹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쉬움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먹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분명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남은 떡도 덥석 입에 넣었다. 떡 향기가 혀끝을 간지르며 입안 가득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쉼떡의 신맛이 이토록 정겹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쉼떡이 올라와 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쉼떡이 바닥에 툭툭 흩어졌다. 이 아까운 걸. 어머니는 묵묵히 쉼떡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에 언짢았는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을 먹어야 할걸요? 허허,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음식 투정을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선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깨어나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에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획이라는 말을 읽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음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맛의 획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기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맛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기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신맛에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쉼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온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연히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딸은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다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실이 증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그리고 유불나선 강근검사, 골밀도검사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은 최신의 여러 개 과실 가운데서 흠과 구강이라고 싱커 거창이라는 이런 세 과실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간이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구강 치료의사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치료해 주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치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이 아주 이난차병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또 미리 전에 그거 들어가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수 있고 파편제 하면서 구체 치아에 관한 전반 검사를 현대식으로 다 맞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치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치아를 씻는 업무도 원활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씻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0: 어? 직접 2층에 올라와서 거기 통학에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국악 문제, 치과 문제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틀니를 했거나 치아를 하신다면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이렇게 편한 이빨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치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 도강중연 2층 치과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길림성 저명란 심장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이 로중이로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건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갑상선결절, 신경내과 질병, 그리고 골과 질병, 완고성 예인이 그 후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북경 그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40여 년이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을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대로 하게 되면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진맥하고 내 아픈 데를 어찌 그리 신통하게 딱딱 짚어내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면서 여기에서 병이 벌써 절반 낫는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면 이득도 좋고 이술이 높고 40여 년간이 림상 경험이 있다는 게 의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우수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처방을 주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오래된 이물염이 있으면서 잘 떨어집니다.
0: 네.
2: 그냥 이 목이 그냥 뭐 무슨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막 안 감췄던데 뭐.
0: 네.
2: 그래 그냥 목이도 부딪히고 음식하기도 힘들고 잘 넘어도 안 간다.
0: 예.
2: 그래서 약방에 약은 싸다 먹기는 그냥 맨날 먹는다는 것도 잘 아예 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낫지 않게 해서 도강병원에 가서 지명기 선생님 참여하고 한 달 넘게 지 먹는 게 효과 확실히 알림도 안 나는 게.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요즘에는 먹기도 편안하고 음식 넘기도 좀 편안하고 예. 잘 넘어간다 무슨 먹어도 너무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던 것도 다 내렸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2: 예. 예. 먹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로 약이 떨어져서 더 치자고 또 가겠는데, 갈 때에서 뭐, 우리 동생이가 뭔가 뭐, 치과 그때 갔다 왔는데, 좀 뭔가 뭐, 옛날에는 이빨을, 그는 이빨을 했습니다. 여러 번 댕겼다는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신약 대학병이라서 치료받았는데, 그 또 이빨 다시 떨어져 다시 하는데가, 오, 몇 번 해가 똥 맞추니 한 번도 아프지도 않답니다. 그래, 이제 그는 이빨 했는데.
0: 아, 그렇죠. 예, 예.
2: 이빨 먹는 게 제 이빨보다 낫다면, 편하다면 이랬지라. 그러면서, 언니 그것도 방송에다 말해달라 미래때다.
0: 아, 그렇죠. 적지 않은 네, 분들은 그렇게 치아라고 네. 있습니다. 예.
2: 그래 다른 데는 옛날에는 여러 번 댕기는 열 번 넘어 댕기는데 지금은 아이 한 두 번 갔다 갔다가 딱 맞추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고 그 언니 빨 옛날 떨어진다 때다.
0: 예.
2: 경기 이번에는 떨어다지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 미래때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이렇게 좋다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
0: 아, 그렇죠.
2: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0: 아,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왔습니다.
2: 예.
0: 흥가구강은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중연 2층이 흥가구강이라고 있으니까 네. 찾아가시면 원만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네. 되실 겁니다.
2: 그래 네. 오늘 나도 올라가고 우리 동생 한번 가 검사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같이 가려고
0: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그랬기다.
0: 예.
3: 생겨왔는데.
0: 예.
3: 그래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민이 안 된다.
0: 예.
3: 예, 그러는 게 리맹길 선생님 그 중약을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저번가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가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됩니까?
0: 주일날이 됩니다. 토요일 제약은 다 됩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그 방면에 리맹길 선생은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지방

0: 간염, 시한간염, 위축성 위염, 그의 여러 가지 위장도 문제, 여기 때문에 곤란받던 분들이 찾아와서, 리맹길 선생 찾아보신 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그렇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 이사선생님. 친구하고 두 분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0: 두 분의 예약입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일요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일요일날 가겠습니다.
0: 일요일에 두 분이 오세요.
1: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우리도 우리네 집사람이 중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어느 몇 년 됐는데 가장 어떻게 돼서 여러 곳에 많이 아이졌습니다. 저기 특히에 이제 다리암에 한창 다리 잘 못 쓰고 있잖아요. 조금 나가 걸어도 다리 좀 젊고, 그 다음에 계랍절도리에 해가지가 그냥 완전 아이 되고, 그리고 조금 그러고 숨이 잘 됐잖아요.
0: 심장병, 심노쇠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3: 그리고 이 손발이가 그냥 한창 이 작은 괜찮은데 그 한짝 손이 그 뭐였냐 하고 파리가 다리가 그냥 저리고 그리고 작았습니다. 하여간 냉해서
0: 꼼짝 못. 그게 순환장애입니다.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3: 그리고 어느 당해당에 그냥 있습니다. 바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 약은 이 며칠간에 뭐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재발이 올까봐 또 나 이럴까봐 그냥 약은 써왔는데 이렇게 현단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냥 소일망선생님 가서 지금 이게 좀 작년에 한번 봤습니다. 가서
0: 절만 선생님 따라다니며 찾아보시네요.
3: 그때 가서 보고 이제 약 한번 써서 본 게 한 1, 2년은 영 편하게 지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보니까 저기 도강 이 중년에
0: 도강 중년에 지금 계시죠.
3: 보신다니까 나 저는 여기 오늘 저기 전번에 한번 또 갔댔습니다. 보고 그래서 약을 저다가 지금 어떤 일분나 저 먹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게 또 약 뭐 이 선생님 약 뭐 잡수면 그래도 금방 알깁니다. 이게 치료 안 먹거나 우리 사람 봐서 뭘 붙여줄까 하면 이게 혈압이가 진짜 혈압이가 저기 온전되는 게 알기고 그러고 조금 나가 걸어도 봐서 그렇게 숨이 잘하고 그 다음에 잠 잘 잡니다.
0: 만성질병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명이니까 되는 거지 보통 이사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3: 그래서 저기 선생님 약을 찍고서 여기 그래 이번에 또 한참 지금 동물원에 지금 이렇게 효과 더 이러니까 오늘 또 갈려봅니다. 오늘가 약 요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요즘은 야, 아무래도 이 선생님 야 우리 먹으면 그래도 한 달씩 먹습니다 우리.
0: 그렇죠.
3: 그래야 기본 한 몇 년 더 영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그간에는 뭐 아무 발작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에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이 반신이암 젠자 이 다른 나라 걸는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는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맨발을 찾았습니다.
3: 지금 어느 당에도 많이 나서지고 하니까 나 지금 오늘 또 아무래도 약질러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놓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3: 알겠습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지금 핵이 와서 병원에 조언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숨이 흘러가지고 피가 일어난 게 별로 막 이렇게 숨이 흐르면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막 혈압이 막 그래서 그런 이렇게 80을 올라가면 그래 병원에 조언하고 나왔는데 계속 숨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질세 없이 흘리고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고
0: 어느 중추마비 신경 중추마비가 돼서 그런 겁니다.
4: 그래서 그 절만 선생님 7월 이제 한번 받았는데 지금 그 추미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던 증상이가 좀 많이 나서
0: 많이 억제됐다 그렇죠.
4: 머리가 조금 이렇게 어지럽던 게 좀 나사돼서 이런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친구들도 하면 지금 동약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합해 하는데 많이 효과 나는 게 알긴 난다.
0: 그렇죠.
4: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모시고 우리 언니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라고 전화드립니다.
0: 절만

0: 선생님 금요일 오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1: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한 가지 물어보시오. 그 책임용 선생님이가 이 백돌풍에도 치료한가?
0: 백돌풍의 책임용 선생님 주요한 항목 가운데 큰 항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백전풍, 소버짐, 대상포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는 책임양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1: 아, 알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그런 뭡니까? 그런 병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봐 달라고.
0: 그런 분 보내세요. 근데 네, 책임양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터 아시네요. 예, 우수열 예,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우수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지금 다방중원에 저희만 선생님이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원래 이렇게 머리가 가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뇌경색이라 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0: 예.
3: 뇌경색을 좀 약도 써봤습니다.
0: 예.
3: 약을 써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낫다라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0: 예.
3: 근데 이 지금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이 지금까지 내 지금 두 번 가서 약 썼습니다.
0: 예.
3: 근데 벌써 영 효과 나는 게 아진다. 정신도 나고 어지럼 나 어지럼증 난다면 막 돌아가네 이렇게 이렇고 그다음에 얘 머리가 아파서 얘 그래서 어쩔 방법 없습니다. 막 좀 바쁘면 종종 빼고 뭐이고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이랬댔습니다.
0: 예.
3: 그런 게
0: 예.
3: 지금 이 증상과 얘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0: 그 두통이 심각할 때면 그 역시 나이 드셔서 두통이 심각할 때는.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혈관 경련이 생기거나 혈관이 어디에게 달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럴 때 조혈만 선생 찾는 게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그냥 안 돼가지고서 혈압약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먹고 해야 됐습니다.
0: 예.
3: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모두 영 혈압이 다섯 대 해봤는데 영 괜찮습니다.
0: 예. 큰 해결이죠.
3: 예. 예. 예. 이러니까 나의 이 효과 좋을 때 이 아플 때 같으면 정말 귀찮지
0: 귀찮지요.
3: 않습니까?
0: 귀찮지요. 세상에. 예, 예. 예.
3: 근데 이렇게 영 효과가 나고 영 좋으니까 나의 이 낯을 때 가서 좀 치료받다고 오늘에 지금 가려고 그랬다.
0: 절만 선생 찾는 계기에 사는 길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니까 오늘 찾아오면 됩니다.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집은 저희만 선생님 보여드립니다.
0: 아, 예. 이살 따라다니며, 예. 가속이 그렇게 보는
4: 게. 예, 나도 그리고 내가 고리 아프다는지, 무슨, 뭔가 고리 뛰어야 하다는지 맨날 그러던 게, 이 저희만 선생님이 저녁을, 어떤 다섯 번 거의 다 썼습니다.
0: 예.
4: 이 요즘에 수족 사수 어느 상에가, 이러면서 말이 영똑똑하게 잘합니다.
0: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예, 중풍 후유증이 그만한 효과를 본다는 게, 예.
4: 혈압 소리도 치기 살던 이제는 그냥 혈압량 한 달 수간 시간씩 놓고 사산 지금부터 이 성격도 쓴다면 혈압 소리 달겠어. 별로 그냥 미술 한번 대고 정사에 혈압량을 좀 떼겠답니다.
0: 예. 그렇죠. 그게 절만 선생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약을 뗄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예.
4: 정말 놀라니 기사입니다. 예.
0: 그렇죠.
4: 그래서 우리 오빠는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지금 다섯 번 먹었는데 한 더 먹으면 내 병이 다 났을 것 같다. 오늘 또 가서 두 번 더 가겠답니다.
0: 예, 그래라 하죠. 예.
4: 한 두 번 더 오라 하죠.
0: 만성질병에 속하고 중풍 후유증에 속한다면 일조일석에 지금 좋다 해서 어전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섯 달.
4: 우리 오빠 또 이거 지혜 나빠서 보니까 할 때 있고 이게 용 좋단다 지금.
0: 그래요? 예.
4: 이네 못 잡수라 땅 못 잡수고 죽도 못 죽이나 잡수고 그런데 요즘에 김치라고 막 잡수.
0: 그렇죠. 이게 흠가구가
5: 흠다. 왜냐하면 저는 중풍 후유증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0: 그래요?
5: 약의 친구의 그래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요지간에 어제 계절이 바꿔 그런데 오름증이 나고 해라 저절이 저절 알겠어요. 전번 원래 날에 가서 천약 제다 먹은 게 지금

0: 예. 예. 찾아오세요.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그게 움직일 때 무용 아파서, 예, 아, 여쭈을 찌는데 수술하게 할 정도는 아예 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임영길 선생님이 친구하고 경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사서에 지금 그 움직인 게 지금 그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0: 예.
3: 예. 예. 그리고 예, 소화도 다 되고 입이 쓰겁던 게 이렇고 예, 지금 예, 음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지방간에서 지방간도 있지만 단낭에 결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 대 아픈 것 같더랍니다.
0: 그렇죠. 간단상처럼 말 있습니다. 예.
3: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란히 키우면서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바쁘고 돌아 누울
0: 예. 예,
3: 어떤 때는 그게 좀 무지해서 쌍수거를 붙이기도 이랬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이승산도 지금 많이 나섰어요. 지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이렇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3: 소화도 예, 잘 되고, 예. 그냥 속골이 아팠는데, 속골도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아, 약이 어떤 거의 떨어져서, 저는 예, 고일날에 약까지.
0: 고일날에 됩니다. 예, 예. 예
3: 고일날에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3: 예,
0: 예. 예, 예약된 겁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도강중연 2층에 가게 되면, 책이면 거기다 붙인 거는 원장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문 간판에는 책이면 원장, 이학적으로는 이로적으로는 주임이사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책이면 원장 선생께서는 피부과 문제에서는 기본으로서 책이면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장춘 중대학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쉽지 않게 빈칭돼서 여기 왔습니다. 겨우 빈칭해 왔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에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 넣고 있습니다. 상해, 광주, 산동 여기에서 모두 자가용 차고 꽃대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주숙하면서 병치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 해결하는 데는 최기명 주임이사다. 이 정도 끝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대상포진 한번 치료받은 다음에 2차, 3차로 범하게 되어 있고 부스럼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뉴피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후이즈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르고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지만 해도 리로거지 하게 되는데 체주임은 아닙니다. 직접 당약으로서만 해결합니다. 구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피부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개별적인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서 손님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계속 손님 줄 서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강중년 2층에 와서 최기명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과 문제는 좋은 해답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 안마사 리광호 선생님 계십니다. 중이 안마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했습니다. 일본 인민들이 아주 열렬한 애대를 받으면서 한 가족에서는 3대가 리광호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안마를 받았는데 손 꼭 붙잡고 저만 더 근무했으면 안 되겠네. 반년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는 이 정도까지 우수한 이런 그 안마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고향에 돌아오셔서 도강중년 2층에서

0: 종이 안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마는 조약이 경추염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염이 있는 분들, 견주 어깨가 아픈 분들, 왕출절하면 손목, 발목 이게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는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내리신경관을 통해서 하시니 다리가 아픕니다. 고관절 포함해서 무릎, 발목까지 아파하는 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요충 한번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리강호 선생 찾아보셔서 이렇게 정말 이분이 지압은 받을 때겠다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 느낌에서, 그런데 흘러온다면은 걸어보게다면 벌써 무릎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던 분들이 이튿날에 걸어보게다면 보폭이 커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셋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 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취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채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미형도 셋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세제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대남자주의.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세제는 후에 그 맛을 형용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하면서도 쓴 맛이었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팔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위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석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석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0: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석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세제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그런데 위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2: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0: 세제는 자리에서 위사장에게 잔을 받쳐 들었다. 위사장은 호호호 노털 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셋째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사장은 셋째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1: 어떤가? 내 사위가 돼볼 생각은 없는가?
0: 셋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취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2: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1: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떡판에 아니 곡물까지 듬뿍듬뿍 떡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모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정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통화량 안에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석재를 다뤄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 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0: 김치 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뜨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치었다.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친구의 배려가 마음에 안 들 도리도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1: 우리 같은 막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말로 풀어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짓거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1: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세제가 연길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세제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 아이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주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챙겨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지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전해들었다. 현지 사정을 전해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도 싶었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터라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1: 너나 잘 다녀와. 나는 나대로 연결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0: 술 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0: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위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필가 류서연 씨를 소개하고 그의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찍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연계시 실험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퇴직 전까지 중학교 고급 교원 길림성 우수교원의 영예를 받아내신 류서연 수필가는 2011년부터 수필 창작을 시작해 지금까지 수필 130여 편과 수기 30여 편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먼저 수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서연 우리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됐다. 하여 이 말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라는 뜻을 가진 그리하여도와 무엇에 얽매여 꺼리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불구하다라는 낱말이 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설사 그렇게 한다 하여도 아무렇지 않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나쁘고 어려운 상황이 따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어이 그 일을 해낸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그래서일까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나에게 마법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삶의 수식어로 됐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소소한 위안의 말이 됐다. 또 백수가 되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막 끝낼 무렵에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너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한참을 멍하니 사모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도가 단호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구역구역 짐을 쌌다. 1년 7개월을 일해온 일터를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섭섭했다. 눈물이 나오려 하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동안 한 지붕 아래서 한 가마밥을 나누며 쌓은 정도 있거니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억울함 또한 없지 아니했다. 짐이 많아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이 크게 택시를 탔다. 요금이 많이 나왔지만 아깝지 않았다. 오늘만은 돈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다. 택시를 타니 좋긴 좋았다. 차창으로 스쳐 지나는 봄날의 경치를 바라보며 왠지 마음이 뭉클해왔다. 겨우내 추위에 떨던 삭막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났고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다. 계절의 순환을 어길 수 없다고 어김없이 봄은 또 찾아왔다. 타향에서 맞는 세 번째 봄이다. 어느덧 새집에 도착했다. 지문 앞에 나 자신이 너무 태연한 것에 스스로도 놀라웠다. 한참을 누웠다가 일어나 보일러를 켰다.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집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배에서 꼬르륵 생물시계가 울어댔다. 그제야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언제 사다 넣어놓았는지 맥주가 눈에 띄어 갑자기 마시고 싶어졌다. 치킨에 맥주가 찰떡궁합인지라 서둘러 치킨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뒤로하고 먼저 먹고 봐야지. 치킨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부터 닦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걸레 맛을 보지 못한 방은 엉망이었다. 걸레질을 하고 나니 집안이 대뜸 환해졌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치킨이 얌전하게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냉큼 들고 들어와 밥상에 올려놓고 포장을 푸는 순간 치킨만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내 위를 자극했다. 군침이 꼴깍 넘어갔다. 서둘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와, 명치 끝까지 시원해 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어 닭다리 하나를 집어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고팠는지라 치킨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맛있었다.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

힘들고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행복의 파랑새가 내 손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나 자신을 위안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맥주에 치킨을 먹고 나서 허기진 배가 채우면서 포만감에 졸음이 몰려온다. 그래, 일단 한 잠 자고 보자. 암 그래야지. 나는 이불 속에 몸을 맡겼다. 따뜻했다. 술 기운이 번져서일까 스르르 눈이 감겼다. 너무도 오래간만에 낮잠이 깊이 빠져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일어나 보니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몸을 일으켜 더듬더듬 기어올라 겨우 전등을 켰다. 저녁 6시가 넘었다. 밥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컴퓨터를 켰다. 너무 오래간만에 컴앞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조금은 어색해 보였다. 나는 전화위복이란 네 글자를 써놓고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전화위복이란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혹은 좋지 않을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이라는 뜻인데, 고난에 처했어도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그동안 겪은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토닥토닥 다독이노라니 마음에 희망의 옹달샘이 펑펑 솟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지금은 비록 재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지갑이 깃털처럼 가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의 평화가 너무 감사하고 컴앞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것은 처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과감한 전환을 받아들였을 때에야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금전과 비길 수 없는 가치로 내 삶을 옥토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을 조금 더 참고 견딘다면 나에게도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 아름찬 선물이 되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더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 삶은 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순간 백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앞에 앉아 오래간만에 글을 쓰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 희망의 언덕을 넘어 또 다른 삶의 기쁨을 창출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어느덧 시침은 밤 12시를 가리킨다. 몸을 일으켜 조그마한 뜰창 밖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달이 유난히 밝다. 고즈넉한 이 밤 달빛이 유유히 흐르고 고요한 평화가 흐르고 푸른 희망이 흐른다. 휘영청 높이 걸린 둥근 달을 보면서 스스로 속삭인다. 내 삶도 언젠가는 다시 행복으로 희망으로 둥그러지리라고. 그때면 나는 두 팔 벌려 행복을 껴안으리라.

작자는 그래서 1년 넘게 하던 가사 도우미 일을 접고 백수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 상황에 절대 비관하지 않고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 봄을 읽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봄을 읽다, 류서연. 모매와 닿는 따스한 볕이 벌써 봄임을 말해준다.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해년년 어김없이 순환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갔다. 내 발길은 거침없이 부근의 공원으로 향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은 강을 끼고 있어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유람객들도 많이 찾는 쉼터이고 나이 지정된 산책지이기도 하다. 립촌도 퍽 지났는지라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병아리 가슴털처럼 노란 봄 햇살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매일 한 시간 산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공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들이 정화되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공원의 익숙한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걷는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허드렛 일에서 해탈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요요작작하게 건너라니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너무 정답게 느껴진다. 마음이 즐겁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마구 옷깃을 파고들던 매서운 칼바람은 어느샌가 누그러졌고 겨우내 꽁꽁 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땅속 깊숙이 박고 있던 뿌리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머금고 많이 나긋나긋해져 새움을 틔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살짝 나뭇가지에 힘을 줘보니 아닌 게 아니라 꺾이지 않고 휘우듬이 활등 모양을 이룬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가지를 젊도록 포고 있노라니 저 남쪽에서 연분홍 치맛자락을 휘휘 날리며 사뿐사뿐 봄이 걸어오는 소리가 내 마음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봄이면 삼라만상이 눈을 뜨고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가 바릇바릇 피어낸 실록이 대지에 초록 비단 옷을 입히는 것도 신기하고 산의 들에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바라고 들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언 땅에서 저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겨울 뒤에 오는 따스함과 푸르름이야말로 봄이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 자연을 주관하는 조물주가 선물한 봄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래서 또다시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노라니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이순의 나이에도 그 어떤 새로운 열망을 가져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봄의 정취에 한껏 젖어 걷고 있는데 문득 땅에서 파란색이 꼬물꼬물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봄을 알리고 있다. 풀이었다. 겨울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명을 띄우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담은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겨울에 마른 나뭇가지만으로 채워진 풍경을 보다가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신선했고 성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파릇파릇 고개를 내민 풀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겨울에 어두운 땅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여린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난 먼저 봄을 알리면서 온 땅을 뚫고 빠끔히 고개를 내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파란 풀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도 흔한 봄풀이지만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에 내심 감탄이 나온다.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고 무사람들의 오엿봄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한낱 평범한 풀에 불과하지만 대자연의 품 속에서 나름대로 저만의 매력으로 조용히 봄을 알리고 이 봄날에 한 줄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풀이 한없이 돋보였다. 가장 평범한 풀이지만 꽃과 나무와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사명을 다하는 봄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일어서고 목마름도 오롯이 잘 견뎌낸다. 못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려 여지없이 바닥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불에 타고 햇볕에 시들어도 비가 오면 끈질기게 다시 모리를 쳐들고 우뚝 몸을 세운다. 풀은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틈새에서도 허기를 달래며 꿋꿋이 살아가는 완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는 풀을 무척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풀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릿되어 온다. 소박하고 평범하고 생명력이 강한 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누군들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지 않으려만 나는 살아오면서 어지간히도 많은 풍파를 겪었다. 허나 나는 생활의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왔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1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얘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면 희망은 너를 안아줄 거야. 난 우리 딸이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닮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12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한 해였다.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에 일하러 갔다가 주의하지 않아 허리를 다친 나는 그 뒤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엉덩이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던 그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허리에 수많은 침을 꽂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허리에 뜸을 뜨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느라 혀를 깨물어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봄풀 같은 완강한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격려해 주었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두툼없는 신념을 심어주었기에 퇴직을 앞두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생명력과 완강한 의지로 암과 맞서 싸웠으며 아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 200여만도 기꺼이 떠안았다. 살면서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봄풀 같은 의지력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을 겪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은 그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좌절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 시각 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는 봄 햇살을 맞아본다. 풀과 속삭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에 밟혀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척추를 세우는 풀의 지혜를 닮으리라 생각해본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살리라 다짐해본다. 이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파릇파릇 봄 색깔을 닮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고 풀들의 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나를 깨우쳐주고 세월을 깨우쳐주는 봄이 한없이 고맙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봄을 맞아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에 봉착했지만 자신도 꿋꿋이 이겨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 수필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되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더냐, 류서연.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다. 햇살이 유난히 찬란하고 하늘은 맑고 푸르다. 온몸에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는 나무들과 소근소근 속삭이기도 하면서 요요작작하게 건넌다. 어느덧 공원에 이르렀다.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마천로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공원은 무척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공원을 한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들, 여기저기에 피어난 꽃들의 예쁜 모습에 눈이 호강한다. 이어 내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봄바람의 싱그러운 냄새가 내 코끝을 자극한다. 이국 타향에서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흔상하고 있노라니 이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친다. 스스로도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나는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넋을 잃고 공원에 애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은 꽤나 컸다. 유람선 한 척이 미끄러지듯 다리 밑을 지나간다. 뱃머리에서 젊은 남녀들이 희낙낙거리며 주위의 풍경을 마음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평범한 생활의 한 장면이다. 나는 눈앞의 풍경을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1년이 넘었다. 인생의 풍운 조화는 예측하기 어렵다더니 역시 평생을 돈 걱정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호의호식하며 풍족하게 살아온 내 삶이 그만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삶 앞에서 나는 절망했다. 한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던 나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일념을 안고 삶의 끈을 단단히 잡았다. 내 삶을 다시 일으켜보려는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나는 딸랑 한화 100만 원을 몸에 지니고 무작정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내 생각과 달리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이순의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거나 청사를 청소하는 일이거나 가사도우미 같은 허드렛 일이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호를 보는 쉬운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 많아서 잘해지지 않았다. 코가 석자인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고기집에서 주방 설거지를 하는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말이 설거지이지 일은 너무 힘들고 고됐다. 매일 주방에서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고 손이 마를 새 없었으며 하루 종일 식재료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가락 관절마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허리는 물러나는 것 같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도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바위산처럼 나를 지지 누르고 있어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견지했다. 허나 식당 일도 오래가지 못했다. 6달이 지나 일이 손에 막 익어갈 무렵 사장님은 무척 미안해하며 식당 경기가 안 좋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사장님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찾은 일자리가 갈국수집이었다. 60대 초반의 사장님은 무척 친절하고 자상했다. 그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좀 있는지라 나는 주방 보조 일을 하게 되었다. 식당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메뉴가 너무 많았다. 국수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에 김밥, 라면, 만두까지 거의 20가지는 됐다. 첫날 칼국수집에 출근하니 50대 중반의 주방장이 주방 포조일이 무척 힘들 텐데 그 연세에 할 수 있겠냐고 따뜻하게 물어보는 어투에는 걱정이 그득 담겨 있었다. 이어 주방장은 먼저 김치를 썰어 김치통에 담아주세요 라고 했다. 내가 머무적거리고 있는데 주방장은 손수 시범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나서 나보고 썰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했다. 김치 한 포기를 꼭 4등분해서 크기를 똑같게 썰어 김치통에 가지런히 이쁘게 줄 세워놓으세요. 나는 낑낑 깜짝으며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불고기집에 있을 때

때는 그저 먹기 좋게 썰어 김치통에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홀에 두고 손님들이 자기절로 담아가는지라 예쁘게 썰어서 가지런히 줄 세워놓아야 했다. 세 박스나 되는 김치를 다 썰고 뒤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내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다. 김치를 썰고 나서 부랴부랴 아침을 먹고 막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1시도 되지 않았다. 이어 띵동하고 주문단이 쉴 새 없이 들어온다. 쫄면 두 그릇, 칼국수 한 그릇, 들깨 수제비 한 그릇, 라면 두 그릇, 그야말로 다양했다. 주방장도 나도 작은 사모님도 손놀림이 빨라졌고 행동이 빨라졌다. 주방장이 국수를 삶는 모습은 마치 기계 같았다. 주방장의 일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내가 주방장이 삶아낸 국수를 미처 씻어내 보낼 새도 없이 새로 삶아진 국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그러다 보니 쫄면인지 콩국수인지 비빔국수인지 헛갈려 허둥댔다. 삶은 국수를 찬물에 씻고 다시 얼음물에 담갔다가 양념을 담아내주느라고 주방에서 뱅글뱅글 돌다 보니 현기증이 일고 눈앞에서 별이 반짝거린다. 오후 2시가 되자 겨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바삐 점심을 먹고 저녁 장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야 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인데다가 메뉴가 많다 보니 재료 준비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대파, 당근, 오이, 양배추는 각각 두 가지 모양으로 썰어야 하기에 재료 준비는 너무 번잡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 죽을 맛이었다. 이를 악물고 겨우 석 달을 견제하고 나니 나는 기진맥진했다.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이미 자존심을 집에다 다 부리워놓고 친구의 권유로 가정집에 입주 도우미로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직업소개서를 통해 찾은 직장이 가정집에서 주로 10살짜리 딸아이와 놀아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글쓰기를 배워주면서 간단히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일이었는데 식구가 둘이라 일은 몹시 쉬웠고 40대 중반의 여주인도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다. 하지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나는 한동안 마음의 평형을 잡지 못해 시시때때로 알 수 없는 번민에 시달렸다. 잠들 수 없는 밤이면 창문 너머로 다향의 둥근 달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에 이름할 수 없는 서름이 복받쳤다. 이순의 나이에 맛보는 씁쓸하고 외로운 타향살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직업, 매일 시시껄렁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나분한 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주눅들게 했고 초라해진 내 마음을 괴롭혔다. 허나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나 하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진 빚 200만 원을 거의 갚아간다는 현실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모든 서러움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며 비록 비천한 직업이지만 책임감을 지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호들갑 일을 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나는 현실을 한탄해보기도 했고 괴로움에 못이기기도 했으며 번민에 쌓여 내 인생을 원망해보기도 했지만 온몸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삶이란 곧 생계를 이어나가는 전쟁이기도 하고 서러움이 되기도 하며 눈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하기에 살아가는 길에서 생계를 이어가자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삶의 길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주어진 현실에 머물러 비천함에 처해진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나 혼자만이 겪는 슬픔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고목에도 꽃이 피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언젠가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한테도 좋은 날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매일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늘을 견뎌낸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되나 이제는 자존심의 호를 훌훌 퍼서버리고 현실을 정시하고 오늘에 고마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다. 그것만이 진정 내 자존심을 다시 찾는 길이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가서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때론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루고자 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행복한 만년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시는 작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정겨운 도망강에서 배를 타고 논이는 즐거운 풍경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그리는 김학송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도망강 뱃놀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아름다운 도망강으로 뱃놀이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뜨락은 단순한 빈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정다운 공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고향의 상징입니다. 한동해 작사, 리현춘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고향집 뜨락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집 마당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엄마가 빨래를 널던 그 모습,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던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잔잔하고 포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소중한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리고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승활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그대를 만나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인연은 만들어진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0: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이 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완전히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준다는 것은 기술 현금권을 많이 빼주는 그런 각도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천이 박사 같은 건 한 가게 498엔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가게 16각을 드립니다. 보통 14가게 14각을 주면 잘 주게 되어 있는데 두 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은 현금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3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 가게 230원 좌우로 받게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요. 원래는 한 가게를 25세 복용했는데 이번에는 열흘 더 복용할 수 있게끔 포장해온 이 제품입니다. 이래서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5가게 3각 이거 하고 그리고 10가게 12각을 줍니다. 이렇게 비싼 제품인데 2각을 무료로 준 평소보다 더 많이 주는데 10가게 10가게 되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또 2각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한 가게 변경 가격은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598원인데요. 한 가게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가게에 12각을 주니까 평소보다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어서 이때 평균 가격은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러니까 2각을 더 얹어준다는 게 1,200원 내지 현금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신리로도 역시 10각에 12각을 주게 되면 2각을 더 얹어주게 돼 있어서 이 정도게 되면 한 1,400원 현금권을 드리는 그 격에 달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계산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번 이 활동이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한 만 가지 약품을 진열해 놓은 가운데서도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 질병, 특히 확실한 효과성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딱 몇 가지만 제어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호망에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망까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병치료에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거나 이 정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세심히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위가 그냥 아프고 소화 안 돼서 밥만 먹으면 좀 목이 따끔히 가슴에 걸린 것 같게 내려가지 않지. 아이, 그냥 위 그냥 짱하고 예, 그 뭐입니까? 흐름이 다 끊어. 그래서 지금 세심히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 먹은 다음부터 이게 소화용은 잘 됩니다. 지금.
1: 아, 세신이로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다각도로 심장 功能이 좋아지면서 감각 콩팥 功能이 좋아지면서 따라서 지금 이제 말씀한 것처럼 소화 功能을 직접 도와주는 제품인데 심장이 좋아지면 소화 功能이 좋아진데 항차 소화 功能을 도와주는 여기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닭근 초백술이라든지 닭근 백복령이라든지 여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2: 예, 아, 소화 잘 되니까 밥맛 있으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예, 맥이 나는 게 알리고 결국 또 이거 나는 이게 뭐입니까 방광염이냐 슬금에서 예, 소변 볼 때 한번 저리고 예, 또 급할 때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실수할 때
1: 실수해버리죠. 예.
2: 네, 지금 이게 해결들에 시름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게 말은 한마디로 지나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문제인데 한번 실수할 때에 되면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죠.
2: 예, 야, 이 약에서 정말 이런 효과를 볼 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정말 효과를 보니 너무나도 기쁘고

0: 모두 떨리던 것이 이렇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 하니까 잠을 잘 자니 사람 기분이 상당히 좋단다지.
1: 그렇죠. 전희 박사 쓰겠다면 네. 영락 없습니다. 예, 심장과 뇌혈관은.
0: 예, 걔 이제 드러날 때 활동도 좋고 하니까 활동은 좋을 때 지금 두 가지 학생 배달받아 계속 예, 꾸준히 쓰자고 그런다.
1: 요즘 활동은 며칠 남지 않았다고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네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전이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머리가 힝하고 혈압 자꾸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경력이라는 게 진짜 뚝 떨어지고 해마다 못하다만 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쓰게 되는데 야, 이 약이 정말 명약입니다. 쓰면 스스로 정말 완전히 악인다만 합니다.
1: 예.
3: 나는 어디는 쓰기는 어디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3: 예. 이 약이 좋으니까 벌써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따다만 합니다.
1: 그럼
3: 이게 내가 지금 어디는 머리가 심각한 증상도 없고 그냥 기억력이 쬐니까 지금 쓰면 스스로 완전히 악인다만 옛날에 그 갔다가 비상 열었다가 또 다시 안에 상쾌를 어쨌든 안 생긴다만 합니다. 지금 어디는 뭐든 마시간 후에 어디 가서 그 생각한 물건 가져왔나만 합니다.
1: 옛날에 내 젊었을 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 느끼게 되었죠.
3: 예, 그리고 이게 다리도 저리고 이런 증상들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 학교는 세진이로는 집사람 쓰는데 집사람이 자꾸 저기 소변이가 진행 빈번하고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나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예, 저기 문제가 되나 귀에 손 나던 것도 어렵고 다리가 이게 저기 문제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는 소변이 하면서 그런지
1: 건파증하게 되면 예 골격통이 예. 따르게 되어있죠.
3: 예, 예. 소변이 나니까는 벌써 다리도 슬 아프고 허리도 슬 아프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쨌든지 몸에 맞는 거는 꾸준히 써야 한다고 이 약이라는 게 써서 나는 거는 이게 벌써 이게 몸에 맞다나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 동사 이거 쓰는데 이 약은 어쨌든지 저 꾸준히 써야 된다고 한다.
1: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 예. 오늘 쓰고 효과가 좋대서 헐거대칠 그런 서약으로서 뭐 설사할 때 설사약 먹으면 금방 끊는 것처럼 이런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성 예. 질병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예. 예.
3: 지금 공장 측에서도 또 이제 들어갈 그런 요구가 되는데 이거 어쨌든 지금 또 배달 받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제는 고맙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너희 항상 깔깔하고 아프고 피지고 또 바람 맞으면 눈물 났단 말은 근데 피지에서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물질이 겹쳐 보이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이래도 백내장에서 예, 물질이 희미하게 핸드폰 보면 희미하게
1: 보약해 보이죠.
4: 예, 보약해 보면 지금 좀 반하게 보입니다.
1: 아, 예. 모두 그렇게 말씀.
4: 자명증에서 예, 밤에 잘 못 봐서 사람 예. 앞에 딱 와야지 뭔데 사람이 지금 뭐 잘 안 알겠어요.
1: 예.
4: 근데 자명증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자명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기초 질병에 속합니다. 이제 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다 불러옵니다. 심막막 색소변선도 자명증부터 시작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또 시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 밖에 나가 길 건 간판이 있잖아요. 무슨 약 상, 그런 게 다 안 보이는 시력이 지금 좀 빤하게 봅니다.
1: 길 건네는 그 간판도, 예, 예.
4: 예, 이전에 저 글자인데 뭔지 좀 알아 못 봐서. 이게 지금 약간 알기입니다. 이게.
1: 그렇죠. 약간 자기들로 벌써 마음에 그만한 이전과 지금의 대비가 현저하게 알리게 되어 있죠.
4: 예, 예. 약간 알겠는 게 이번에. 누나가 내가 써봐도 이렇게 효과 못 봤니 이번에 효과 잘 보니까 이번에 활동이 좀 참가해 쓰고 하나 물어볼 거니
1: 예.
4: 전이 박사 그 심장이 저절한 사람이 있으면 어땠습니까?
1: 그런데 좋습니다. 전이 박사 심장 저절한데 완전 쓸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4: 예.
1: 예. 됩니다. 완전. 예.
4: 이번에 활동하죠 또?
1: 이번에 활동이 특수합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 세신이라는 10곽에 12곽을 주고 그리고 명서방은 10곽에 역시 12곽을 줍니다. 예, 큰 우대 할 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4: 알겠습니다. 예.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건파춘 심장을 관리합니다. 건파춘 오장을 관리합니다. 건파지 든든해야만이 뇌졸중 환자들이 무엇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의 소변을 통해서 소변이라는 것은 사구체라는 게 왼쪽 오른쪽에 100만 개 합해서 양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많은 여기 박물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양100만 개 이게 주약의 심장혈을 거기에 들어가서 1분의 2군 능량이 이런 피가 건파체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는 사구체에 들어갑니다. 사구체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구체가 그 체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은 방광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해 주는데 마지막에 뇌독증 환자들이 신부전증으로부터 완전히 뇌독증까지 넘어가는 이런 환자들은 이 공능이 완성되지 못해서 소변을 못 보면 오점이 적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심장 공능은 건파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제의를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꽝꽝꽝 교통요도가 막히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심장이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혈관이 굳어지고 막히고 우리 금방 얼굴을 보면 새까매 납니다. 무엇 때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 몽땅 노폐물이 얼굴에 이 세포가 얇은 여기에 가서 비쳐서 얼굴이 새까매 납니다. 이래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하자 하게 되면 건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만성질병, 노인성질병, 오랜 난치성질병 이런 질병은 어디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면 건파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파체는 이게 별명인데 네, 신장하고 심장 이 발음이 비슷하게 돼서 계속 건파체라는 건 별명 건파처럼 그 열콩 아래 이렇게 절반 딱딱해 놓은 것처럼 외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건파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이게 신장이라는 거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파 이상을 해결해 주는 데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세신이로는 단순 건파체에서 건파체, 물론 건파체에서 건파 그 문제는 하나는 건파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만 노폐물이 주연 배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당신의 공능은 모든 공능이 꿈꾸 하수도가 막힌 극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건파체 문제가 생긴다면 신주골입니다. 골격에 문제가 생겨서 경추로부터 허리로부터 어깨로부터 뭐 다리 발목 무릎 어디까지나 아예 아픈 부분이 골격통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통이 해결되는 중에서는 신주골이야 주라는 것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건파치 골격을 관리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가 슬들린다 이게 단순하게 끼게 눈을 멀쩡하고 내 밥 잘 먹는데 그만하면 사는데 문제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귀에 문제가 생겨 귀에서 늘 소리가 나고 귀가 쓸들리게 되면 당신의 모든 공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우리는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하고 간다 해서 귀에 저기 뭔가 피종으로 알아서 입원한 적도 있고 소화도 아이도 해서 이천이 박사를 쓰다가 선생님하고 문의해서 71호를 같이 잡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3: 매우 좋을 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정신이나 하고 예, 감기도 자주 걸리던 게 감기도 자주 아이 걸리고 예, 결국 마당 운동도 잘 못 다녔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어떤 맥이 나서 예, 나와 다니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예, 정신상에서 벌써 좋아하는 게 하이 알기고 할까 예,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재밌게 감사 말씀 올리느라 전화드렸습니다.
3: 아,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돈을 쓴 보람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한다고 예. 했는데 그렇죠.
0: 예, 예. 말입니다. 많이 예. 다 계속 쓰면서 많이 번성하겠습니다.
3: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는 배합이 너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 함께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건강 이상은 물러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처방은 모두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의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처방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처방에는 있기 어려운 처방인데 하나는 여기 그 녹혈정 사슴이 피가 그 두 개 그 하나는 사슴이 피를 담은 그 병이 있습니다. 단 하나는 전문 이쪽 그 처방에 32가지 그 약재를 넣은 그게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녹혈정은 나흘을 이 제품은 나흘을 복용하고 이거 한번 복용하든지 남성들은 녹결정을 먼저 복용하고 이 사건 나흘을 복용하고 다시 또 이 사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도 되는데 효과가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죠?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빨리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특히 콩팥이 화음으로 해서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갖고 소변 보기 힘들다는 건 단순히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량이 작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사가 소변이 제대로 통하지 않은 걸로 인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대까지 모든 대사 불평을 불러오는 게 콩팥의 역할에 속하는데 콩팥을 여기에서 관리해주니까 완전히 맥이 나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조혈 공능을 기혈을 도와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콩팥의 양을 돋아주게 돼 있으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잠자기 힘들어진다 아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대사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정상 대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어간에 담즙을 만들고 잠을 자는 어간에 간에서 그 혈액을 해독하게 되어 있고 잠을 자는 어간에 모든 세포가 대사 활동을 완성하는 깊은 잠을 자야 이런 걸 완성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자는 어간에 그 애들은 일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론은 일단 견제하시며 쉽게 말하자면 효과가 패뜩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 부동하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되면 어떤 분들은 빠르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체질과 병의 장단과 병의 오랜 병하고 어떤 병이가 한데 따라서 부동할 수 있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전도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은 우리 몸에 너무 큰 혜택을 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양을 돋아줍니다. 콩팥이 아주 중요하대지요. 오장을 관리한대지요.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노권에 속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32가지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이 32가지 중약재는 다른 데서 흔히 다 찾아볼 수 있는 이것저것 주사염들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그 성분들은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많은 그 림상 그 경험을 모색하고 어떤 제품이 어디 어떻게 좋다는 종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간경화 관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도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간에 문제가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는 분한테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여름에도 뭐 속에 내복 속내복 입고 잘 때 덧가발 신고 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복용해 보세요. 덧가발 벗겨 속내복을 벗고 이렇게 잘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그리고 염보골지 이런 성분을 곰팥이 양을 돋아 곰팥이 양이 허해서 이렇게 쉽게 추위를 타는 것 추위를 몰아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호흡기통이 좋아지는 맥도이 들어갔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데는 닭은 초바이수나 닭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지황계란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그때 소화가 잘 되고 그뿐만 아니라 훈후반응 성분 자체는 혈당도 조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최신이로니까 일단 여기에 복용해 보시게 되면 전세 확실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병치료한 명서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건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올리뜨는 약하고 내린두는 약인데 이거는 상초열을 쳐주고 간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 처음에 한 일주일 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게 되면 너무 겁나하지 마세요. 정사입니다. 류황상치황 같은 거 복용해도 설사가 좀 나가는 것처럼 한참 지나가다 이럽는데 혹시 더 네. 많이 시간이 길다면 루산진수패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아흐리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비어올랐다. 정작 진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솔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셋째는 네온사인

0: 불빛이 비친 유보도를 헤매다가 결국 위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회사 건물 앞 속쪽 간판이 서있는 길가에서 위형을 만났다는 것만은 뚜렷이 떠올랐다. 위형은 비틀거리는 셋째를 붙잡아 어느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지난 차 한 잔을 셋째 앞에 내밀며 말없이 조용히 함께 해주었다.
1: 위형아, 나 널 좋아해. 그런데 말이야.
0: 술기운에 혀끝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형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차를 권하고 커피를 건넨 뒤에 생맥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1: 네가 조선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데.
0: 그렇게 중얼거리던 셋째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위형의 집이었다. 예전에 그 5층 아파트가 아닌 2층짜리 별장이었다. 석재 산업의 번창을 타고 위사장은 위회장이 되었고 연길에서도 꽤 이름을 알린 기업인이 됐다. 집도 연길 남산기술계 별장촌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위형의 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유토와 한족식 순두부, 콩물과 백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과음의 여운으로 속이 메슥메슥하여 된장국이 생각났지만 담백한 백죽도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니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아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젯밤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파편처럼 일부분만 스치고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위형은 시물시물 웃을 뿐 셋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2: 괜찮아요. 술 취하면 다 그런 거니까.
0: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나섰다.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0: 보름쯤이 지난 어느 휴일 위형이 약속 장소로 불렀다. 그런데 그녀는 나들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여행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형을 만난다고 정장까지 차려입은 셋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그녀는 눈치를 챈 듯 시장 골목의 옷가게로 들어가 잠바와 바지를 한 벌 사고 운동화도 함께 샀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반시간 정도 거리의 조수지.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조수지는 크지 않았지만 산속에 자리 잡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시내보다 훨씬 서늘했다. 가끔 불어오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몸을 스쳤다. 물가를 따라 원두막 같은 낚시용 나무집이 몇 채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를 빌리고 낚시 도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셋째는 논과 물기를 다루는 나룻마을 출신이라 낚시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탓인지 고기들이 입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두만강변의 작은 늪이나 물도랑에서 하는 낚시보다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위형이 가끔 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을 보기가 더 신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낚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갈 택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형은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다. 아니, 이것이 그녀의 작은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산중에 밤이 깊도록 택시가 있을 리가 없었다. 세제가 환한 눈빛으로 위형을 바라보니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음모였구나. 그런 생각했죠? 위형이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놓으니 오히려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고백했다. 더구나 그녀는 회장의 외동딸이자 이미 셋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여인이었다. 저는 조선족 여자들처럼 모든 집안일을 다 할 거예요. 조선족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조선족으로 키울 거고요. 전 정말 조선족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동안 아무런 기색도 내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설령 위형이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한들 시간이 흐른 후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셋째는 마치 거대한 힘의 포위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떠미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끌어당기고 떠미는 힘의 주황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좌우로 좁은 출구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쳐버린 뒤였다. 위형과 원두막 같은 낚시집에서 보낸 그 밤은 그처럼 청춘의 따뜻한 기쁨과 그것을 에워싼 두려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택시로 연기를 향해 돌아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위형을 바라보는 셋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전화를 얻은 듯 허공에 동 떠오르는가 하면 만길 심연에 빠진 듯 갑갑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경치가 무척이나 낮아 보이기도 했다. 동북 땅에서 청명은 동장군을 떠나보내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는 해토와 소생의 계절이었다. 나로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났던 적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상봉과 단원의 날이기도 했다. 예시에는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으나 그건 강남 쪽의 이야기였지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밝고 높았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삽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였고 가까운 산자락의 산소 주변에는 도시에서 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진 산소에 가려면 마을에서 그리 높지 않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산을 넘지 않으려면 남북으로 뻗은 노루골 냇물이 흐르는 하산길을 되돌아 가야 했는데 거리는 곱절 더 멀었다. 예전에는 대개 산길을 택했지만 이제 부모님 모두 연로하시고 나 또한 산을 넘기 버거운 나이가 되어 대여받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후 거기서부터 걸어가기로 했다.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길은 이어졌다. 다만 뜨락도르나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이라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험했다. 안전을 위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소달구지뿐만이 아니라 뜨락도르며 트럭까지 다녔었다. 노루골이라는 마을에 20호가 넘는 농호가 살고 있었으니까. 노루골이란 이름은 옛날 노루가 많다고 지어졌을 터이지만 인민공사 시절에는 나루대대 제7대로 불렸다. 다른 생산대는 모두 논이 있어 쌀밥을 먹었으나 이 7대에서만은 논이 없어 주식이 조밥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루골의 좁쌀은 원근에 유명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이겨도 좁밥 힘이요, 저도 좁밥 탈이었다. 올해 씨름에서 노루골 사람이 이겼다면서? 아참, 좁밥 힘이 좋구만. 하고 축구에서 지면 마을이 작아서 젊은이가 부족해 마흔 넘은 남정네까지 나서는 사정은 뒷전이요. 역시 좁밥은 좁밥이로구만 하는 시기였다. 비탈밭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20여호가 살던 노루골 마을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이 사라진 것은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정부가 설립되기 바로 전해였다. 쌀밥을 못 먹는 서러움도 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병이 났을 때 제때 병원으로 못 가는 위험까지 겹쳐 주민들이 대대에 집단 이주를 간청했다. 결국 호도거리제가 실시되고 토지가 농가에 배정되면서 일곱 생산대가 각각 몇 호씩 나누어 받아 정착시켰다. 아직도 옛 집터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자리를 가리키셨다. 딸아이가 핸드폰을 들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에 담았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너희 로아바이, 로아메는 여기서 살았단다. 로아바이는 여기서 세상 떠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개 무량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 집터가 이제 역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진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루 마을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러할진데 저 조선 땅을 등지고 새로운 황무지에서 새 삶을 일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이 집터는 단순한 터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벌써 한 발 높이 떠올라 있었다. 무덤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놓여져 있었다. 아버지는 문득 내 얼굴을 보셨다. 무슨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1: 아마 셋째가 했을겠구마. 나하고 둘째하고 전화로 의논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구마.
0: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워낙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미여서 얼굴이 조금 굳어졌을 뿐 좋다 굳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무덤 오른편 우쪽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돌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는 산신제 흔적을 살피셨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말듯했다.
1: 이미 쥐구멍과 소 발자국 자리에 흙을 덮어 메운 흔적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 봉분에 흙을 몇 삽 더 보태어 올리셨다. 비석 앞의 상돌은 제법 번듯하고 매끄럽게 광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상돌에 백지를 펴고 재물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딸아이도 할머니를 거들어 음식을 꺼내드리면서 조용히 정성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그저 산이라 부르셨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 어릴 적 한 번은 아버지 아발산은 왜 요렇게 작숨도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산이라 했지만 실은 밭 한켠에 솟은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소나무 몇 그루와 주변 관목들이 어우러져 평범한 둔덕보다는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도 엄밀히 말하면 산이 아닌 밭지경에 가까웠다. 언덕 위와 아래 모두가 밭이었으니.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셨다. 5대를 이어 외아들만 태어나던 집안이 우리대에 이르러 아들 셋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가지를 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게다가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조상의 산소 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 수근거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워낙 말수가 적으신 탓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셋째에게 있을 것이다. 그날도 청명이었고 그 산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음복을 하며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여전히 건재하셨다.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못다한 수명을 대신 사시는 듯 여든이 넘도록 마을에서 장수 노인으로 천수를 누리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셋째가 김선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호와 김리는 짜고 배라도 잘들 살더라는 둥 요즘 연길에서는 한족과 조선족의 통혼이 흔하다는 둥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에 땀을 쥐었다. 셋째가 말을 더 늘어놓기 전에 아버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도 한족 며느리는 안 된다.

소설 아버지의 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신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신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또한 완고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당산에 있는 박허의원의 원장 선생이 수수매 원장 선생이가 길태종이 문진부에 특별 요청을 받고 오늘 하루 종일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수수매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나라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피부병 전문가인데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는데 자주 재발하고 반복성이 강하단 말이 되죠. 예. 또한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마저 잘 낫지 않은 이런 피부병. 그리고 모종 원인으로 말이죠. 예.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댔지만은 잘 아무지 않은 이런 병증. 그리고 소상이라든가 탕상이라든가 루창이라는데 요창 그리고 모종 질병으로 인해서 빠흔에 허물이 생겼는데 이 허물이가 말죠 없어지지 않고 이러한 말죠 병증을 말죠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비염 거기에 보게 되면 특이성 비염의 비염 소보짐 신마진 하늘로 위림병이란데 고기비닐에 이런 어린병 결절성 양진에 전분양 개변 백전풍 런연성 피부 소양증 모낭염 청춘떨이라 하는데 청춘보더라지 대상포진 입술에 늘상 발생하는 염증 춘연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익성 피염 조치에 무좀이라 하겠죠. 손이나 발에 말이죠 발생하는 습진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버짐 아장풍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농포증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비염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변에 이사를 보여봤습니다. 정리도 좋고 서의도 좋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으리라고 예상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40여 년이라는 중의 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에게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대둥이 문진보의 요청을 받고 예,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에게 진찰을 하는데 예, 다음과 같은 질병 치료에서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우리 민족에서 멘풍 하는데 하늘로 멘탄이라 합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 또한 말이죠. 이분이 후유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비문증.
1: 예, 네. 비문증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신적에 보통 환자들은 내 콩팥에 물이 찼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을 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성 결절에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子宫肌瘤에
0: 네.
1: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골관절 계통 질병 치료에서 많은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이 병증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선생은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첨약을 내드리고 거기에 환자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하늘로의 증진통통증이라 하는데
0: 네.
1: 이 증진통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지금의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증진통통증을 보게 되면 프로가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본래는 중노년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젊은 배들 속에서도 이 말이죠.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30% 내지 50% 정도로 말이죠. 통계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환자의 증상 표현을 놓고 본다 할 때 목이라든가 견갑골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지금은 그 뭔가 저는 이렇게 뭔가 다리하고 허리가 영 아픈지 오라다만데 게 치료 여러 가지가 받았는데
1: 요즘
2: 통해서 강철수 선생님이 이거 잘한대가지고 가서 병기 확실히 효과도 탐한다에
1: 예.
2: 오늘이 거기서 가서 약도 짓고 진도 맞으려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됐습니다.
2: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그 목이라든가의 견갑골 그 부위가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만하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0: 네.
1: 그리고 활동 저해를 받는데 목을 놀릴 때 고개를 서그리거나 돌리거나 젖히거나 다만 영향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3: 예. 어제 사람 나 먹으니까 예, 뭐 이 모병 저 모병 많이 뛰어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3: 크게 아프진 않는데 두 손에 손등에 이렇게 슬퍼.
1: 예.
3: 집이 생기던 게 그냥 막 갈아봐서 예, 처음에는 몇 개 아이던 게 전 손때 다 펴졌습니다. 그래서 예,
1: 예.
3: 그 길태중이 그 병원에 그 원장 방공실에 그 신선생을 가비 왔는데 약
1: 예.
3: 발라주니까 조금 낫긴 낫습니다.
1: 예.
3: 오늘이 그 피부병 환자 오신다 해서 한번 도와보라 기대기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1: 연결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경주염, 경추염으로 해서 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1: 아, 심하구만.
4: 팔을 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가 보였는데.
1: 예.
4: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1: 예.
4: 예약하려고.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시름 예. 넣고 오십시오. 예.
4: 아, 예, 갑니다.
1: 예, 가십시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다음 전화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그, 저기, 박창호 선생을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5: 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안 닿았다 일어나면 휘영하면서,
1: 예.
5: 눈이 오악색을 버떡거리는
1: 그런. 아, 심하군요. 예.
5: 예. 좀 심합니다. 예. 그리고 밥맛도 없고 맥도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또 고혈압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창호 선생님 가서 그 본 분들이 맺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 해갖고 좀 어떻게 하는가.
1: 예, 예.
5: 그래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해서
1: 예, 예. 그냥 시름 넣고 오십시오.
5: 예, 기대합시다.
1: 예, 예, 예, 예, 예.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 기차주 변호입니까?
1: 예, 예.
6: 예, 예, 하나 예약하십시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강철수 주임이사를.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경주 아파서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6: 예,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예약하려고 그랬나, 박창호 주임.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예, 소화 안 되고 좀 설사하고 그래서 예약 선생님 배우려고 그럽니다.
1: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제가 저 어깨 통증과 경추 신경 통증이 아주 심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1: 예,
8: 예, 강철수 주임한테서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호전됐거든요.
1: 예, 예,
8: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저 기태중이 주문합니다. 예.
1: 예, 어느 분을 보이자 그럽니까?
9: 예, 박윤덕 교수님 보자 그럽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9: 예, 저 소변 자꾸 예, 잠이 잘못 자지 못합니다.
1: 예.
9: 그래서 전에 약을 제 먹었는데 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 예. 오늘도 또 예, 다시 더 좀 예, 볼관해서 예약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예. 문제랍니다.
9: 아, 예,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9: 예, 네. 안녕.
0: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증진 등등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활동 조회를 받고 심할 때는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말이죠. 예?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마모에 마비되고 저리고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러운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0: 제 차례인가?
1: 예, 맞습니다.
10: 예, 요즘에 목이 뻣뻣하고 어깨도 좀 아프고 예.
1: 예.
10: 그리고 손을 너무 잡자면 손이 이제 말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부탁한다 좀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10: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예, 예.
1: 예, 예, 안녕하세요.
11: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11: 예. 네.
1: 예.
0: 네, 라디오 꺼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이유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예, 자극성 음식을 먹으면 쓰리고 아파서 예, 전번 주일에 닭창호 주인 선생님 약을 먹었댔습니다.
1: 예.
12: 지금 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12: 반복되기 전에 좀 꾸준히 약을 먹으려고 오늘 또 박성호 선생님 찾아가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예,
12: 예, 수고하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4: 나는 전번에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저 이렇게 치료한 것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던 것이 많이 낫습니다.
1: 예.
14: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치료 받으려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14: 예.
1: 예.
1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5: 예, 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15: 예.
1: 네,
15: 안녕하세요.
0: 네, 그 라디오부터 먼저 꺼주시죠.
15: 예. 네.
0: 네. 말씀하세요. 네.
15: 예.
0: 네.
15: 선생님, 그 길태 중에 문진부의 그 비뇨기 깔다라는 선생님 좀 모시자고 그런다.
1: 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 강철수 네. 주임을 찾으세요.
15: 난 소리 자꾸 잠이 아요, 이걸.
1: 예, 예. 다 됩니다.
15: 강철수?
1: 강주임이라고 기억하시오. 예.
15: 예, 장주임?
1: 강주임, 강씨.
15: 강주임.
1: 예.
15: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인가?
1: 예, 맞습니다.
16: 나는 병이 많습니다.
1: 예.
16: 저기 이 맨나저를 이지간 들어보니까 기대중에서 영원 주인 이사라 있다니까 좀 한번 가볼까 해서 어느 이사 보면 좋을까요? 나는 혈압도 높고 병이 많습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소개라고 하는 강주임 찾으세요.
16: 예, 알았습니다.
1: 강주임이? 예.
16: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예, 이번은 오전 오후 다 문진합니다. 이렇습니다. 시간 따내 오시면 됩니다.
16: 이게 아무튼 땜 못해가 되겠군요.
1: 예, 예.
16: 알았습니다.
1: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저는 지금, 예, 머리도 아프고, 어제 가슴도 두근거림에, 주요하게 또 허리도 좀 불편합니다.
1: 예.
17: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1: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7: 예.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17: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8: 예, 대전화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18: 예,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지금 있는데 허리도 몹시 아프고 또 경추 아파서 이 머리도 발음 못 빚고 어쨌든 행동하기가 영 불편하대요.
1: 예,
18: 그래서
1: 예.
18: 이사를 소개해 달라 해서 그래 내 오늘 저기 강철수 원장 준 선생님을 보자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18: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9: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9: 예, 네, 요새 지금 허리 지금 물건들 다 허리를 지금 붙인 게 지금 강철수 지금 안 돼서 지금 맞고 중약 먹은 게 좀 효과 좋았을 때다. 그럼 오늘 가서 계속 또 치료하려고 근데 예약된가?
1: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9: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19: 감사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이 증진 텅텅 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에, 일단에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디 치료가 잘 됩니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 속에서 에,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겠는가? 예? 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교대를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혹시 예, 생활상에서 디토즈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적게 투자한다 그 말씀이죠.
1: 그러니까 예. 그 문각이 되면 사업을 할 때 컴퓨터를 말죠. 예, 치거나 예, 예, 핸드폰을 보거나 예, 예, 이런 분들 속에서 말이죠. 예. 고개를 푹 숙이고
0: 아,
1: 말이죠.
0: 네.
1: 예, 디토에 예,
0: 네.
1: 예,
0: 네.
1: 예,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 속에서 이 증진 통증증으로 고생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 방공실에서 사업하는 직원 동무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비과를 하는 말이죠. 예, 선생님들 예, 그리고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 학생분들 예, 이러한 분들 속에서 예, 나이는 비교적 젊지만은 예, 증진통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0: 네.
1: 관거 문제는 사업을 하든 예,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예, 교실에서 예, 자세가 맞죠. 예, 준학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공실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이제 관찰해 보게 되면 의자에 앉아서 비스듬히 예, 기대해서 말이죠. 예, 뭐 재료를 만들거나 말이죠. 예, 이러한 말이죠. 표현들이 있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예, 길을 걸으면서 예, 야, 고개를 스그리고 뭐 차가 지나가든 무엇이 지나가든 핸드폰을 말이죠. 예, 치거나 말이죠. 예, 영화를 보거나 말이죠. 예, 요사에는 스제베를 하는데 스제베를 보거나 말이죠. 하여튼 간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말이죠. 거기에 말이죠. 빠져있단 말입니다.
0: 네.
1: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불량한 자세로 인해서 말이죠. 예, 증진 통통증이 인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꼭 말이죠. 예,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핸드폰을 보든 예, 자세를 꼭 말이죠. 예, 바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0: 네.
1: 예, 이것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예, 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말이죠. 더 말이죠. 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예, 지금 우리 강주임을 찾아오는 분들 속에서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40세 내지 60세 이 좌우의 분들을 본다 할 때는 대략의 20% 정도로 말이죠. 예, 발병률이 생깁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어깨가 아파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팔을 쓰거나 예, 무슨 물건을 들거나 예, 쥐거나 예, 이러할 때이 되면 이 어깨 주위가 아파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이 어깨로부터 위로 예, 목 부위로 어떤 분들은 우팔로 예, 방사성 말이죠. 통증이 말이죠.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말이죠. 어깨를 놀리거나 예, 팔을 말이죠. 예, 밖으로 말이죠. 예, 돌리거나 예, 이것이 다 영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견주염으로 고생할 때 도저히 말이죠. 옷을 입기가 아주 곤란하고 요사에도 제가 이런 환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또 말이죠. 예, 머리를 빗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간에 말이죠. 이 견주염으로 인해서 활동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야간통이 더 심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말이죠. 예, 점점 이 아픔이가 예,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까지 말이죠. 동반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를 볼 때 앞통점을 찾는데 앞통점을 찾는 원인은 말이죠. 시술을 할 때 안마를 하거나 진구를 할 때 어느 부위에다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겠는가.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앞통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0: 네.
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거나 위축 현상이 말이죠. 생깁니다. 사실에 이때 보게 되면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자연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견주염도 좋고 경계종합 등에 대해서 교대를 하는데 저에게는 예방이 목적에 이의를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구 이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재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의탁해 문화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과하고 전역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계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 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묶기 등 단오 수공예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만 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씨름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려宁 관광객 리모입니다. 평소에는 고향에서 중지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찰떡을 먹어보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단오 기간 변경 소도시 도문에도 관광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도문강 광장, 새 공문, 철도 공문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강의 풍경과 국문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 도시의 매력과 가곡 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 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국문 옆에서 경계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 경주 시합 및 제1회 전국 경찰 야외 경주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 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 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여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 운전 여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료해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단결 주제 단어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어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
3: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양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잊지 못합니다. 귀양에 간 지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변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됐지만

0: 몇 년 만에 익숙한 고향말을 듣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봉춘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봉춘입니다. 이곳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도시 면모부터 민족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호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 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융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 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 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 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 개방 대국의 봉사력입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무역 봉사, 식품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 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경제무역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금융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도를 주제로 했습니다. 주밋 연길시 안전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

0: 가스 루출 대처 등 안전우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입니다.
1: 샤이브.
0: 다음 단계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 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2: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 중심 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활동에 대해 료회하고 주동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현장 3.19는 사생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하고 헌혈 조건, 헌혈 절차, 혈액 사용 결제 정책 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헌혈에 대한 각종 오해를 바로잡아 우려를 버리고 자원적으로 무상 헌혈에 참가하도록 인도해 고학 헌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조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0: 연결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결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 야시장, 인터넷 인기 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결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결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자문 수요에 제때 대답하고서 입학원서 작성과 학생 모집 사업기간 연변대학 학생 모집 취업처는 학생 모집 자문 전화 4개를 개통하는 한편 공식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학생 모집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2: 연결시 청년광장 음악분수가 6월 19일에 정식으로 대회 개방돼 주민들에게 레저 휴식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0: 그날 훈춘시는 2026년 정령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2: 그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0: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무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일부 지방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3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로 체력이 소모되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원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여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으로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칼륨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오이는요 리뇨 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요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더위는 지친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 우리고기, 마늘이 있는데요. 삼계탕에는 닭고기,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가서 여름 보양식으로 탁월합니다.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팥빙수가 있습니다. 네, 냉면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 콩국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 보충과 더위 완화에 좋습니다. 팥빙수도 좋은데요. 팥의 리뇨 작용과 얼음의 시원함이 더위를 식혀주거든요. 하지만 당분 섭취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미역, 냉국, 청포도,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미역, 냉국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미역에 알긴산이 소화를 도와주고요. 시원한 국물이 체온을 낮춰줍니다. 청포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도와주죠. 요구르트도 좋은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매운 음식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죠. 매운탕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려 땀배출을 촉진하며 체내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먹거나 냉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속을 차게 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피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름철은 엿담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자외선을 꼽을 만큼 자외선 차단은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는요,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며 또 실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요, 우리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래 연길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을 모시고요. 여름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과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또 자외선이 강한 등 원인으로 피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요?
3: 네, 우리 삼복철이 들어서면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이 제일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피부는 제일 겉에서 여러 가지 세균,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수분, 유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방어벽 작용을 하는 우리 표피층, 더 깊이는 진피층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증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0: 피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피부과민, 습진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과민, 그리고 주근깨, 색소침착 등 피부질환으로 피부전문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엔 옅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강한 자외선, 해 직사광선 등이 주요 유발 원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유선으로 인해 대략 5살 저음에 나타나는데 관찰에 의하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로 대칭되게 생긴 깨알만한 갈색을 띠는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일 거번기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방법으로 산성 약물 같은 걸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하면 흉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효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하시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뭐 3번 정도 5번 정도 한계려정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흉터도 안 남거니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니 바로 시술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들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20대 청춘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사서 오시는 걸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동맹하는데 금방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보통 여드름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특별히 빨간 뾰루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졌을 때 피부가 매끄러지 못하고 우리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명확한 염증 반응을 보실 수 있고 엄중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관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낭종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드름 유발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쌓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달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가 그리고 호르몬 원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레이저 치료를 많이 추천합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바르시는 약, 평시에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면 전문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집에서 뭐 혼자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약을 잘못 쓰시면 오히려 피부 진화를 악화하실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여드름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효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든 주근깨가 생기든 특히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우리 햇볕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 피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오게 되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뭐 이걸로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햇볕 주의면요 우리 몸이 유익하지만은요 강한 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요 근년에는 태양광선으로 인한 피부 과민이 많던데 왜 예전에 비해서 이 과민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0: 네, 우리 요즘 들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과민 현상을 일광성 피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우리 봄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체질 원인으로 인해 태양과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출 시 보호 방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현상을 햇볕을 조인 부위에 붉은 반점 그리고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 등이 동반합니다. 태양모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요. 주의해 주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진채, 부추, 버섯 같은 채소에는 특수 체질이나 우리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 낮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감광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중금속 원소가 풍부하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검은 색소 생성 물질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활성화시킵니다.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검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단 비타민 K12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E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으로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너무 잦은 각질 제거입니다. 표피 노폐물을 씻겨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세균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 유성 피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만약에 혼합성 피부, T자 부위만 유성 피부이고 볼 양쪽은 건조한 편이시라면 2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면서 먼지거나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경우 과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외출하고 제때 땀을 닦아내고 보습팩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격소 함유 중금속이 초과된 화장품, 질량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기에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미 민감한 피부라 할 때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보통 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보다 보습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간단한 우리 일회용 화장품을 쓰시고 전문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게 되면은요, 뭐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가 또 간혹 아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햇볕에 장기간 피부가 노출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빨간 반점,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먼저 우리 피부를 고온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팩을 선택하실 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팩보다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 그리고 해소 성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일회용 팩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여주면 빨갛은 피부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간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을 갈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일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기에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피부가 좀 진정된 후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20분 정도 붙이시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리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광채를 유지시키며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피부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반점이 많이 생기는데 감자팩의 미백 효과는 이런 현상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술하거나 정맥주사를 맞고 멍이 든 부위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시면 멍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위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상처가 다 아무신 뒤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20분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눈밑 아래에 붙이고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다크서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혈관 색소가 명확한 분, 유전인 분, 그리고 색소가 원래 많은 분들도 나뉘어지는데 감자팩은 색소에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상태가 많이 엄중하실 때 꼭 전문 미용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외출 몇 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선크림을 왜 발라요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방사선,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 작용을 하여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은 1년 4계절 중에서도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자외선이 제일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외출하시기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보통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르시는데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우리 피부가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외출 시 20분, 30분 전에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변가에 가시거나 물놀이를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좋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뭐 바르고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바로 씻겨 내려가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변가 바닷물은 자외선을 반사시키기에 자외선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보호를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 물놀이를 하면 옷도 젖고 적게 입기에 노출된 부위가 햇빛을 받는 면적이 늘기에 우리 햇빛을 더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뭐 몸을 잠궜다 나오면 피부 수분량이 올라가며 수분이 많으면 자외선 반사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외선 상해를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바닷물에 그리고 염분이 많기에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도 만듭니다. 요즘은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젖은 피부나 메이크업 후에도 뿌릴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기 수요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쓰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네, 특별히 땀이 자주 나신다든가 자외선이 강한 지역 또는 해변가에 놀러갔을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애들은 이런 걸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피부의 검은 색소 활성을 억제하여 더 맑은 피부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예방이 중요하기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세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공이 막혀 피부가 거칠게 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수성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는 더 철저히 세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 어느 정도가 좋은지 평소 바르는 것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0: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관찰해보면 차단제 지수 SPF 숫자와 PA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는 자외선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치가 낮을수록 방어 차단 효과가 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SPF는 중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이고 PA는 장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입니다.
1: 네.
0: 네, 우리 PA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SPF가 35를 초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자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사용량은 70짜리 동전 하나 크기만큼 바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되므로 우리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단제 지수는 언제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기초 스킨 뒤에 마지막에 바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킨 에센스, 로션 등등 기초 스킨케어로 피부 표면을 정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 주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1: 또한 이 흐린 날에도 보면은 뭐 자외선이 있다고 하던데 피부에 주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는 않겠죠?
0: 네, 우리 자외선은 1년 4계절 존재합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도 존재하겠죠. 자외선 강도는 다섯 부문으로 나뉩니다. 우리 1급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비 올 때를 말하고 2급은 약간 약한데 보통 흐린 날씨, 3급은 중금 중등 구름이 많을 때, 4급은 개인 날씨, 5급은 햇빛이 제일 창창할 때를 가리킵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혹은 흐린 날,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자외선 강도가 30%밖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계절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딱 단 몇 분 동안이 피부 접촉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꼭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데 주요 레원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햇볕 조임을 함으로써 칼슘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만 제일 강한 시기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하루에 반시간 정도 햇볕 조임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외에 또 어떤 다른 뭐 피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요?
0: 네, 우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부위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리곤 합니다. 우리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물리적 차단 방식과 화학적 차단 방식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만 아주 미세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망을 씌워 마치 거울처럼 피부에 닿은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우리 특히 햇빛이 제일 쨍쨍한 점심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 차단제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들이를 나가신다든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가 모자를 쓰신다든가 양산을 쓰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네.
1: 요즘 등산을 즐기거나 또 낚시를 하는 남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좋고 주말도 좋고 뭐 퇴직 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요 남성분들도 피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크림도 안 바르시는데 다들 네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하실 때 장기간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지어 껍질이 일어나고 후에는 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때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리 보습팩을 해주시는 등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첫째겠죠. 모자를 착용하신다든가 양산을 쓰신다든가 그늘 밑에 있는다든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보다 검정 등 짙은 색 옷을 입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등산할 때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름철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은 뭐 노폐물 배출해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부가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 이거?
0: 네, 우리 계절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는 특히 여름철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지면서 우리 피부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피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높은 피부 온도는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피부 진피층이 약해지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화 방지를 하거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표정으로 인한 뭐 미간 주름, 깊게 패인 팔자 주름이나 미간, 이마 등 주름은 자기 지방이나 채워주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진피층에 보충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로 모공을 수축시켜준다든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일회용 기계로 뭐 콜라겐 형성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을 늘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더위를 식히느라고 찬물에 세수를 자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수를 자주 하는 건 피부 건강에도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0: 이거? 네. 우리 찬물에 세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면 좋은 점은 모공을 숙축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부는 피부 노폐물이 모공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찬물에 세수를 하시면 모공이 숙축되면서 제때 씻겨내리지 못해 여드름이 생기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모공이 숙축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맨 나중에 찬물로 해서 모공 수축. 이 외출을 했다가 또 집에 돌아오는 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곧바로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우리 뭐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운동 후 그리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찬물에 샤워하시는 경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체내에는 찬물 샤워로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에 오히려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하고 들어온 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더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려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면 혈관을 숙축시켜 혈압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이열치열이라는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하게 체열을 올려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흘린 땀만큼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속 수분이 감소되고 그리고 탄력을 잃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합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여름철에 뭐 땀과 노폐물, 막혀버린 모공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얼굴 청결에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세안, 뭐 피부 청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0: 네. 여기에 비타민 성분이 기미와 주근깨 형성을 억제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 수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시켜주신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 미용팩, 녹차가루 두 숟가락과 요구르트,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고 다 마르면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찬물이나 찬수건으로 모공을 닫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스팀. 스팀이란 마사지를 통해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 화장수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가 빠릅니다. 청주 400ml에 가루 녹차 23g, 레몬 2개를 준비합니다. 뚜껑을 닫은 용기에 데웠다가 식힌 청주 400ml를 담은 다음 녹차 가루 2-3g을 넣습니다. 레몬 2개를 납작하게 썰어 청주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레몬을 꺼내 버리고 화장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한번 또 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두 문제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는 평소에 이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시는 물이 수분 보충의 첫째입니다.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 관리. 좋은 피부는 숙면 시간과 맞비례된다는 말이 있듯이 숙면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낮 동안

0: 강한 자외선과 공해 등 외부 요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피부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노화된 세포와 새로 생성된 세포가 교체되는 재생활동을 통해 우리 피부는 건강에 뒤살아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 운동은 꾸준히 견제하시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과식하지 맙시다. 자신이 식사량이 80% 만드시고 수저를 넣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1: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토마토. 토마토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붉은색을 띤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몬드입니다.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예방하는 좋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 역시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미백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검은 콩, 검은 쌀. 흡수되기 좋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블루베리, 양파, 당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연길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기후 특징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와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철은요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또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등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른 수분만큼 물도 많이 마셔주고 팩도 부지런히 하며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청결과 자외선 차단, 피부 보습 등 면에 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여름철에도 능히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365일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